시편 63편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공핍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려하여 이와 같이 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내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인하여 내 손을 들리이다.

시편 63편이 그대로 찬양이 된 곡 삶의 예배 함께 하셨고요. 영어 찬양 오신실하신 주 아카펠라로 이어졌고요. 주와 함께 걸어가는 팀뉴워십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폭염처럼 쏟아지는 삶의 문제들 속에서도 우리는 주님의 날개 아래 평안히 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간절히 소망하면서요. 모닝 프레이즈 썸머 스페셜 첼로 연주곡 함께 하시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ABC

안녕하세요. 어메이징 그레이스 이승희입니다. 이 시간 준비한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에 다양하고 은혜로운 찬양들과 함께 하시면서 시원한 여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 어메이징 그레이스 썸머 스페셜 출발합니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3: 여기는
5: 여기는 급동방송 써머.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빌립보서 4장 6절의 말씀입니다. 오늘도 걱정과 근심 대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채워가시는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저는 강남대학교 이승희 교수였습니다.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 샬롬.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0시를 알려드립니다.

0: otherwise. We would like to be wise mothers.
1: Everyone, 안녕하세요. Motherwise 가정식탁 시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정의 주인 되시기를 바라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오늘도 주님을 바라보고 또 주님과 함께하는 식탁의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요즘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 기간으로 찬양의 은혜를 풍성하게 함께하고 계시죠. 오늘 마더와이즈 가정식탁도 찬양과 함께하는 찬양의 식탁으로 준비했습니다. 오늘 함께 찬양할 곡은 마더와이즈 회복 앨범에 수록된 곡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해 삶의 지혜를 배우고 함께 자라가는 성경 공부 모임인 마더와이즈에는 함께 묵상하고 나눌 수 있는 성경 공부 교재들이 있는데요. 오늘 소개해드릴 곡들은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의 정체성을 깨닫고 또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묵상하는 회복 교재 안에 나오는 암송 말씀으로 만든 찬양곡들입니다. 오늘 찬양을 통해 말씀을 쉽고 더 친밀하게 만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찬양곡은 회복 교재에 나오는 내용들과 함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당신의 택하신 주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기 훨씬 전부터 당신의 자기 아들의 신부로 택하셨다. 이런 놀라운 진리를 마음 깊이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나님 아버지는 자기 아들의 사랑을 온 세상에 전파하고 나타낼 수 있는 잠재력이 당신에게 있음을 아시고 그 아들과 함께 할 사람으로 당신을 택하셨다. 하나님은 당신을 아시고 당신을 보고 계신다. 그분은 당신이 한 일을 분명히 아신다. 그리고 여전히 당신을 사랑하신다. 그분은 당신을 택하셔서 완전하고 영광스럽고 아름다우며 훌륭하다.

통한 외아들의 신부가 되게 하셨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택함을 받은 것이다. 첫 번째 곡은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으로 만든 곡입니다.

예수님은 오늘 당신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네 마음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네가 문을 열고 나를 맞아들이면 나는 너와 함께 약혼 음식을 먹을 것이다. 그 음식은 나의 생명이다. 언약 관계 안에서 나는 너와 영원히 함께 있을 것이고 너도 항상 나와 함께 있을 것이다. 너는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도록 초대받았다. 당신은 아직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열지 않았을지도 모른다. 그저 할머니를 따라 교회에 다녔기 때문에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아니면 자신이 도덕적으로 훌륭하기 때문에 천국에 들어갈 자격이 있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단언컨대 그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당신이 그리스도의 가족이며 그분의 신부라는 것과 죽은 뒤에 천국에 가게 된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께 마음의 문을 여는 것뿐이다. 그분만이 당신을 죄에서 정결하게 하실 수 있다. 오직 예수님만이 당신을 완전히 그분의 것으로 만드실 수 있다.

두 번째 곡은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으로 만든 찬양곡입니다. 제목은 요한계시록

마더와이즈 회복 성경 공부 교재와 찬양 앨범으로 함께하고 있는 마더와이즈 가정식탁 시간으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이의 맛을 떠올려 보라. 오이의 맛과 식감은 매우 독특하다. 그 맛을 아는가? 오이를 가져다가 소금물에 얼마간 담그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오이는 완전히 다른 존재가 된다. 외관상으로는 원래 오이가 어땠는지 알 수 있겠지만 이제 그 오이는 완전히 다른 것이 되었다. 가장 중요한 차이점은 오이 안에서 일어났다.

그 맛이나 감촉, 냄새가 이전과 결코 똑같지 않다. 그것은 여전히 오이이고 먹을 수도 있지만 이제 그것은 새로운 이름으로 불리고 다른 용도로 쓰인다. 우리의 삶에 그리스도를 모셔드리고 살아계시며 통치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거하시기 시작할 때 우리의 삶을 움직이던 이전의 기능 시스템은 붕괴된다. 그것은 더 이상 작동하지 않는다. 사용할 수 없을 정도로 망가졌기 때문이다. 우리는 침례를 받고 죽었다. 바로 그때 우리는 새로운 피조물, 즉 새로운 종류의 인간이 되었다. 이제 우리에게는 새로운 생명 유지 장치가 장착되었다. 마음속에 완전히 새로운 장치가 들어선 것이다. 이제 당신에게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다. 인간에게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 즉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이 당신 안에 살고 계신다. 이전에 당신이 필요하다고 여겼던 일을 이제 모두 할 수 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나 사랑하셔서 자신의 독생자의 생명을 당신에게 주셨다. 그리고 그분의 생명 덕분에 당신은 이제 단순히 살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필요한 모든 것을 누리는 풍성한 삶을 살게 되었다. 세 번째 곡은 에베소서 5장 25절 하반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으로 만든 곡입니다. 제목은 에베소서 5장 당신을 새롭게 하시는 주님입니다.

마더와이즈와 함께 준비하는 가정식탁. 지금까지 마음을 치유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마더와이즈의 성경공부 교재 회복과 또 회복 교재 안에 암송 말씀으로 만든 찬양 앨범 회복 수록곡으로 함께한 찬양의 식탁이었습니다. 회복과 함께하는 이 코너는 다음 시간에 계속 이어지겠습니다. 마더와이즈 찬양의 식탁 오늘 마지막 곡은 마더와이즈의 축복송입니다. 성경 공부로 모인 자리에서 서로를 축복할 때 부르곤 하는 이 축복송으로 서로를 축복하는 가족들 되시면 좋겠습니다. 이 축복송은 민수기 6장 말씀으로 만들었습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민수기 6장 24절에서 26절 말씀.

오늘 마더와이즈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유튜브 마더와이즈 코리아 채널에 들어가시면 마더와이즈의 음악들과 또 지난 방송들을 들으실 수 있습니다. 오늘 방송 어떠셨는지 방송에 대한 소감도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로 보내주시면 마더와이즈 유튜브 링크를 답장으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마더와이즈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릴게요. 주님 안에서 건강한 한 주 보내십시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생명은 빛으로. 생명은 빛으로. 오늘 이 시간은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 이종배 전도자님께서 디모데후서 4장 9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을 본문으로 대만은 나를 버리고 라는 제목의 말씀 전하십니다.
1: 혼란한 영적 상황에서 바른 교훈으로 교회를 바로 지킬 것

것을 당부한 본래의 당부는 끝나고 이 편지를 받기 전에 주변적인 상황들을 소개하고 안부를 나눈 후에 아들 같은 디모데에게 축복하는 내용으로 이 편지가 끝납니다. 이 마무리하는 내용에서는 주변 사람들의 변화를 거론하는 내용이 오늘도 포함됩니다만은 9절에서 18절까지 그리고 문안을 전달하는 내용이 19절에서 21절 마지막 9절에서 축복하는 22절의 내용으로 되어 있지만 편의상 이 부분을 두 부분으로 나눠서 오늘은 9절에서 15절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16절에서 22절을 다루는 것으로 상고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내용에서도 바울 주위의 사람들의 변화 9절에서 12절 사사로운 부탁으로 두 가지 소제목으로 나눠서 상고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이 지상에서의 삶이 얼마 남지 않은 시점에서 함께 했던 사람들을 생각하고 돌아보는 상황이 되었고 이런 형편에서 무엇보다도 오늘의 제목처럼 자신을 떠날 뿐만 아니라 신앙을 팽개쳐버린 동역자의 회상이 더욱 안타까웠을 것 같습니다. 우리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자신에게 영향을 끼친 여러 사람들이 있겠지만은 바울의 고백처럼 빌립보 교회의 성도들에게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빌립보서 1장 3절에 라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자신을 추앙하고 존경하던 사람으로부터 버림을 당했다고 하는 슬픔은 바울의 저 마음 언저리에 아무래도 아프게 멍들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의 말씀에서도 그런 사람들의 두 종류를 거론하고 있는데 자신이 지금 디모데가 있는 에베소에서부터 로마에까지 와서 자신을 적대시한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 같은 정면에서 대적하고 해를 많이 끼쳤던 적대자가 있는가 하면 옥중서신을 기록하고 있는 가운데 함께 안부를 주고받은 사랑을 받는 의사 누가와 또 대마가 너희에게 문안하니라 골로새서 4장 14절에 함께 인사를 나눴던 대마 같은 사람이 지금은 자신과 복음을 떠나버린 안타까운 슬픔을 가지고 호소합니다. 그래도 감사한 것은 사도 바울의 말년에도 복음을 위해서 보낼 수 있는 일꾼들이 주위에 있었다는 것 자체가 다행이고 감사와 행복이었을 것 같습니다. 우리 서로가 함께 철로 역정의 길을 가는 인생길에서 서로에게 안타까움이나 슬픔을 남기는 관계가 아니라 생각할 때마다 감사하며 기도하게 되는 그런 하나님께나 사람들에게 유용한 생명의 관계가 되었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가져봅니다. 오늘은 두 제목으로만 생각하겠습니다. 첫 번째 말씀은 9절에서 12절입니다. 오고 가는 인생이라는 제목을 잡았습니다. 여기서는 내게로 오라, 갖고 또 갖고 데리고 오라, 보내어 놓으라. 마치 바울 사도를 교차로처럼 오가는 사람들이 적지 않습니다. 갔어도 버리고 간 사람, 보내는 일을 위해서 간 사람은 물론 또 다른 일을 위해 보낸 사람들도 있음을 봅니다. 어차피 세상에서는 모두가 오가는 것이 인생들입니다. 그러나 그 오고감이 다른 사람에게 무엇보다도 하나님께 어떤 역할을 하며 오고 가는가 하는 겁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9절에 그랬습니다. 바울은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데살로니가전서 2장 17절에 고백을 데살로니가 교우들에게 한 바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너희에게 쓸 것이 많으나 종이와 먹으로 쓰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너희에게 가서 대면하여 말하려 하니 이는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요한이서 1장 12절에 같은 의향을 말한 바 있습니다. 이 말씀에는 재촉하는 부사가 반복적으로 쓰이고 있습니다. 어서, 속히, 어쩌면 그만큼 긴박함을 알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한 이해는 상당히 여러 가지입니다. 자신의
육신에서의 삶이 얼마 남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신의 가장 긴밀한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보고 싶어서 하는 호소일 수도 있고, 또 다른 면에서는 편지로 다 할 수 없는 기묘한 영적 당부를 앞에 사도 요한처럼 직접 만나서 하려는 의도일 수도 있을 겁니다. 실제로 디모데에게는 오늘 본문에서 나타나는 대로 자신의 사사로운 부탁, 옷이나 책을 가져오라는 부탁까지 하는 것을 보면 분명히 친아들보다도 가까운 부자간의 관계를 보는 것 같은 감이 들기도 하는 데서 서로를 사무치게 그리워하는 관계임에 틀림이 없습니다. 우리 역시 진정한 믿음의 형제 자매간이라면 예배나 모임이라는 하나님 앞에서의 정해진 시간들도 있지만 그 모임만이라도 예배만이라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적극적일 수 있어야 합니다. 사실 우리가 아무리 좋은 목표, 슬로건을 내건다 해도 이런 관계를 만들지 못하면 여전히 구호에 그칠 뿐입니다.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히브리서 10장 25절에 요즘 우리가 자주 거론하는 표대만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을 홀로 남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 모두가 바울과 디모데처럼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는 그리움으로 충만할 수 있도록 기도하고 노력해야 합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10절에 그랬는데 여기에는 바울의 애절한 마음과 함께 그의 보내심을 받고 자기 역할을 하는 두 인물도 함께 거론이 되고 있습니다.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상반되는데 앞에서 약간 언급한 대로 대만은 옥중서신을 기록할 때는 바울과 함께 있었음이 분명합니다. 그런 내용을 골로새서뿐만 아니라 또한 나의 동역자 마가, 아리스다고, 대마, 누가가 문안하느니라 이 빌레몬에게 보낸 1장 24절에 기록에서도 확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런 당당한 동역자였던 사람이 믿음의 스승을 버리는 데까지 이르게 된 사실을 바울은 사도 요한의 표현을 빌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요한 1서의 기록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이 세상도 그 정욕도 지나가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히 거하느니라. 요한일서 2장 15절 17절에 대마가 왜 바울을 떠났다고요? 세상을 사랑하여. 우리 주 예수도께서도 이 세상에 육신으로 계실 때 이미 세상은 하나님과 예수들을 미워하고 그의 백성된 그리스도인들까지 미워할 것이라는 가르침을 주고 계십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였다면 세상이 자기의 것을 사랑할 것이나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오.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요한복음 15장 18절에서 19절을 이런 이유에서 요한사도는 다시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요한 1서 3장 13절에 세상은 분명히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을 그렇게 사랑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미움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격려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죄악의 세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길 수 없고 사랑할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는 한쪽을 포기해야만 합니다. 주님께서 산상보훈에서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깁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마태복음 6장 24절이나 누가복음 16장 13절에 말씀하셨지만 이것은 엄밀히 말하면

바로 세상과 하나님을 비교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결국 하나님을 사랑한다면 세상의 영화를 포기하게 되고 그런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과 영광을 주실 것이지만 세상을 사랑하다 보면 어쩔 수 없이 대마와 같은 사람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별로 행복한 일은 아니지만 대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갖고 오라는 바울의 안타까운 하소연을 좀 더 이해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마, 사람들의 통치자, 그런 뜻을 가진 이름처럼 이 세상에서 명성을 얻고 싶었는지 모르지만 대마는 세상을 버릴 수 없어서 믿음의 스승인 바울을 버리고 자신의 고향인 데살로니가로 가버렸고 이 사실이 인생의 황혼을 앞둔 바울에게서 슬픔 어린 회고가 되고 있습니다. 여기 버리고라는 말이 좀 독특합니다. 엔카탈레이포 이런 그리스어입니다. 포기하다, 뒤에 남겨두다, 패하다라는 의미를 생각할 필요가 있는데 올해 우리의 표태세운 말씀으로 선정한 히브리서 10장 25절에 모이기를 패하는 이라는 낱말에 꼭 같은 엔카탈레이포가 들어있습니다. 모이기를 패한다고 하는 것은 주님을 홀로 남겨둔, 뒤에 남겨둔 그런 의미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고 싶습니까? 그러면서도 주님을 섬긴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은 그런 고독을 원치 않으십니다. 대마와 같은 비운의 사람들이 되지 않기 위해서 열심히 모여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레스계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주 독특한 이름들이 많이 등장을 하죠. 그레스계라는 이름은 라틴어에서 온 이름으로 성장이라는, growing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는데 성경 다른 곳에서는 이 이름을 찾아볼 수가 없고 이곳에만 나타나는 표현입니다. 복음 증거를 위해서 갈라디아로 보내진 것으로 이해되고 이 달마디아 지역으로 보내진 디도는 로마서 15장 19절에 언급되는 대로 마케도니아의 서북편인 일루니곤 지역의 지명으로 나타납니다. 이 디도는 바로 디도서를 통해서 구브로, 지금의 키프로스죠. 구브로에서 임무를 감당하고 이 부탁은 디도서 1장 5절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곳에 보내신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도 이 두 사람은 안타까움으로 거론한 대마와는 다르게 지금도 여전히 충실한 일꾼으로 바울의 동역자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로 여겨집니다.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1절이지 그랬죠. 여기서는 바울의 또 다른 동역자들이 소개되고 있지만 누가와 마가는 여전히 다른 관계의 인물들입니다.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9절에 당부를 했던 것도 바울의 신변에 다른 사람이 없이 여기 기록대로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는 자신의 인생의 마무리를 앞둔 시점에 고독감 때문이었을 것이라는 이해를 하기도 합니다. 이 누가는 사도행전과 누가복음의 저자죠. 바울의 제2차, 3차 전도여행을 대부분 바울과 함께하면서 사도행전의 뒷부분인 베드로의 어떤 움직임을 기록한 1장에서 11장까지가 말고 그 뒤에 우리 부분을 경험하고 기록한 동역자입니다. 이 누가가 마지막 로마의 감옥에까지 바울과 함께하는 모습을 보면 참된 복음의 사역자로서 하나님께나 스승인 바울에게나 귀중한 일꾼임을 보게 됩니다. 앞에서 이미 인용했던 골로새서 4장 14절 상반절에 사랑받는 의사 누가와 했던 것처럼 이 누가는 바울이 아니었다면 오히려 또 복음이 아니었다면 참으로 사람들로부터 세상으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는 그의 쓴 글들을 보면 문학가이면서 역사가로 생체학을 가진 의사로서 사회적인 역할을 톡톡히 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는 이 누가가 바울의 동역자가 아니었다면 바울이 이방인의 사도로서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었겠느냐 하는 의문을 가지기도 하는데 바울이 몸에 가진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탄.

하다라고 하는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표현하고 있는 질병을 하나님께서는 누가를 통해서 다스리고 관리했을 것이라는 이유 때문입니다. 이 누가야말로 충분히 세상에서 명예와 부를 얻을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그 세상의 영화를 버리고 영원한 영광의 하나님 나라의 생명의 면류관을 사모하고 세상의 존귀를 포기한 앞에 대마와는 정반대의 인물이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너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11절 하반절 이렇게 했는데 너는 너서 속히 내게로 오라. 9절에 당부와 함께 이 마가를 데리고 오라거나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오노라 하는 12절의 내용은 디모데의 움직임에 따라서 가능한 조치들이 이미 되었던 것으로 여겨집니다. 먼저는 마가를 데리고 오라고 했지만 바나바와 전도여행을 시작할 때와는 많은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 어간에 바나바나 마가와는 또 다른 만남이나 회합이 있었을 것으로 여겨집니다. 그렇지 않고 이 마가 때문에 바나바와 헤어지고 실라와 함께 전도를 하게 된 격렬했던 싸움이 화해되지 않고서는 마가를 이렇게 표현할 수 없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3장 13절에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라는 단순한 기록을 보지만 나중에 다시 전도여행을 시작하면서 바나바에 바나바는 마가라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15장 37절에 제 안에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그브로로 가고 38절 39절에 기록은 마가는 바울에게는 상당히 큰 실망감을 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는 마가는 예루살렘에 어머니가 집을 가지고 있었고 거기에서 교회가 모일 정도로 부유한 청년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마 전도행의 어려움이나 핍절 때문에 밤빌리아에서 자기 집으로 그냥 떠나가 버리는 이런 과거의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나와 함께 갇힌 아리스다고와 바나바에 생길 마가와 이 마가에 대하여 너희가 명을 받았음에 그가 이르거든 영접하라. 골로새서 4장 10절에라는 기록이 이런 것들을 뒷받침해 줍니다. 서로 함께 할 수 없을 정도로 엄청난 싸움을 일으켰던 사람이 이렇게 마지막에는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하는 고백을 할 수 있다면 감사할 일이겠지요. 두기고는 에베소로 보내어놓으라 12절에 하는 이 사람 디모데를 자신에게 부르고 이 에베소로 보냈다고 했는데 두기고 행운이라는 의미의 이름을 가진 사람을 성경에 표현되는 대로 보면 사도행전 20장 4절에서는 아시아 사람 두기고 라고 했고 사랑을 받는 형제여 주 안에서 진실한 일꾼인 두기고가 모든 일을 너희에게 알리리라. 우리 사정을 알리고 또 너희 마음을 위로하기 위하여 내가 특별히 그를 너희에게 보내었노라 하는 에베소서 6장 21절 22절에 그리고 두기고가 내 사정을 다 너희에게 알려주리니 그는 사랑받는 형제여 신실한 일꾼이여 주 안에서 함께 된 종이 된 자니라. 골로새서 4장 7절에 굉장히 칭찬을 하고 있는 그런 평가를 들어보게 되는데 바울의 충실한 동역자인 것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바울의 바울됨에는 그를 떠나버린 소수의 사람들도 있었지만 이렇게 신실한 동역자들 때문에 가능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어찌 보면 이 마지막 시대에 진리의 일꾼을 찾는다고 하는 것이 너무나 힘겹고 또 안타까워서 사실은 고독하기도 한 이때에 바울의 이런 심사가 이해됩니다. 두 번째로는 13절에서 15절입니다. 가져오라. 아는 제목으로 잡았습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부탁하는 내용들을 보면 참으로 그의 아들이
맞는 것 같습니다.

상당히 사사로운 부탁들도 할수 있는 관계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또 복음을 위한 자신에게 어려움을 끼친 사람들에게 같은 고초를 겪을 수도 있다는 경고에서도 더욱 분명합니다.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면 그 복음으로 인해서 불이익을 겪을 수 있는 세력은 분명히 빛을 미워하는 반대 세력인 어두움일 것이고, 바울 자신이 실제적으로 겪었던 한 사람을 말하고 디모데도 조심할 것을 당부하는 내용입니다. 너울 때에 드루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13절에 그랬습니다. 여기에 겉옷과 책을 가져오라는 일상의 움직임에 필요한 것과 구약 성경일 것으로 여겨지는 책을 챙겨올 것을 부탁합니다. 드루아는 소아시아의 서쪽 해안 도시이면서 무시아의 왼쪽이고 아소의 위에 있는 곳으로 여기서 에게해를 건너면 유럽의 관문인 네아폴리를 거쳐서 빌립보를 지나 로마로 갈수 있습니다. 이런 경로는 현재 에베소에 있는 디모데가 로마로 오면서 거쳐야 할 곳들입니다. 너가 올 때에 바울은 디모데가 자신의 당부처럼 로마로 오리라는 확신을 가지고 이런 부탁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기 가보라는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그랬는데 과일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진 이름입니다. 이 사람의 기록을 다른 성경에서 볼수 없는 데서 드로아에 살고 있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으로 보여지고 이 사람의 집에 옷이나 책들을 보관해 두고 필요할 때 가져올 수 있었다면 역시 복음으로 바울을 존경하고 신뢰하는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또 21절에 나타나는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하는 기록으로 볼 때 겨울에 필요한 외투일 것으로 생각되고, 겨울에 그먼 곳에 옷을 가져와야 하는 것으로 봐서 바울 사도의 소박한 삶을 엿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너희는 복음을 가지고 갈때 두벌 옷이나 전대를 타지 말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바울도 아마 실천하고 있었지 않았나 하는 이해를 하게 됩니다. 또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13절 하반절인데, 그리스 시대나 로마 시대, 그레코로망 시대라고 그러죠. 이미 파피루스의 종이들이 널리 사용되고 있었지만,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이라는 표현을 볼 때, 구약 성경을 어느 부분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거나, 디모데를 통해서 얼마 남지 않은 삶의 영육에 필요한 것을 요청하는 의연함도 읽을 수 있습니다. 구리 세공업자 알렉산더가 내게 해를 많이 입혔으니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니 이제 14절인데 이미 디모데전서 1장 20절에서 그 가운데 후메네오와 알렉산더가 있으니 내가 사탄에게 내준 것은 그들로 훈계를 받아 신성을 모독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고 언급한 같은 인물로 여겨지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19장 33절에서 34절 상반절에 보는 대로 에베소의 아데미 신전의 은세공업자들의 소요 사건 가운데 유대인들이 무리 가운데서 알렉산더를 구원하여 앞으로 밀어내니 알렉산더가 손짓하며 백성에게 변명하려 하나 그들은 그가 유대인인 줄 알고라는 기록에서는 오히려 같은 알렉산더란 이름의 사람이 바울 편에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 그렇다면 결국 그는 믿음을 버린 것으로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내게 많은 해를 입혔으니 14절 중간인데 바울이 어떤 해를 입었는지 기록에 없지만 대단히 위험한 인물로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람인 바울은 그러한 패역한 사람을 직접 대항하지 않고 그의 사악한 위험에도 불구하고 주께서 그 행한 대로 그에게 갚으시리라. 14절 하반절에 하나님께 맡김을 보는 데서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서 선한 일을 도모하라는 로마서 12장 17절

16절에 말씀이거나,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하는 로마서 12장 19절에 자신의 가르침을 그대로 실천하고 있음을 봅니다. 그럼에도 바울은 자신이 견딘 어려움이 아니라 자신의 믿음

0: 그런데 결국 바울 일행이 하는 말은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었을 것임에도 그런 생명의 진리를 심히 대적하였다는 사실의 예를 들어서 경계시키고 있습니다. 먼저는 사람됨을 안다면 그러한 사람을 대처할 수 있고 이게 좋은 사람이든지 또 나쁜 사람이든지 말이죠. 유익 없는 싸움이나 변론보다는 주의해서 피하는 것이 어찌 보면 지혜일 수도 있기 때문에 이 알렉산더에 대한 당부를 이 디모데에게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 세상에 미련을 갖고 있지 않은 바울이지만 이 세상을 하직할 시간이 가까이 오면서 남겨진 복음을 위한 나머지의 역할을 자신이 떠난 후에라도 믿음의 아들인 디모데를 통하여 지속하기 위해서 디모데를 부르고 그런 가운데도 배교하여 세상으로 돌아가 버린 데마를 안타까워합니다. 디모데를 그리워하는 바울처럼 디모데처럼 서로를 보고 싶어 해서 만남을 기다리는 또 그런 우리의 예배와 만남의 시간들이 되었으면 하는 간절한 바람을 갖습니다. 물론 이미 바울은 다른 모든 동역자들을 그들을 필요로 하는 지역으로 보내고 있지만은 자신이 에베소에서 경험한 안타까움을 디모데가 머무는 동안이라도 당하지 않도록 주의까지 시켜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겨울 전에 외투와 성경책을 가져다 줄 것을 부탁합니다. 우리의 사소한 부분까지도 서로에게 부탁할 수 있는 그리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런 거리낌 없는 천국의 가족들로 바라고 기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삶으로 모두를 채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1: 생명은 빛으로 지금까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중앙대로에 위치한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 이종배 전도자님을 통한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 시간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길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은 010-3589-0675번 서면 그리스도의 교회로 전화하시거나 부산전화 051-759-6000번 부산 극동방송으로 전화하시기 바랍니다.
2: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0: Ladies and gentlemen, welcome to the Kama.
1: 신사 숙녀 여러분, 쉼표 여신 걸 환영합니다. 여러분의 쉼표 찬양사역자 정잘해입니다. 아침에 창문을 열면 새들의 찬양이 귀를 즐겁게 했어요. 그런데 더워질수록 새들이 이사를 갔나 안 들려요. 왜 그런가 가만 들어보니 매미의 떼창 소리에 묻히고 말았어요. 이렇게요. 찬지 모든 소리를 잠재울 정도죠. 마치 가까이에서 노래하고 있는 듯 싶습니다. 그 노래소리를 통해 들려오는 성경 말씀이 있었어요. 시편 103편 1절 말씀.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아멘. 하나님을 높이고 송축할 준비 되셨죠? 찬양하며 시작하겠습니다. 가시죠.

박신아 콰이어의 내 영혼아 찬양하라 들으셨습니다. 아들, 딸이 방학을 하고 기본이 삼식이들과 함께 하고 있습니다. 아침, 점심, 저녁 메뉴 정하는 게 쉽지 않고 아무리 에어컨을 틀어도 불 앞에 서서 음식을 한다는 건 매번 어려워요. 그래도 어쩌겠습니까? 엄마니까 해야죠. 그러다가 가끔씩 외식을 할 때면 할렐루야, 예, 저절로 찬양이 이렇게 나오네요. 예. 할렐루야가 저절로 나오는 외식을 할 때였어요. 애들이 신랑에게 물어봅니다. 아빠, 이 음식점은 어떤 것 같아? 난 맛있긴 한데 뭔가 부족한 것 같아. 아빠는? 그래? 난 잘 모르겠는데. 아빠는 원래 음식 맛을 자세히 못 느껴. 그 답변을 듣자마자 저도 모르게 반사적으로, 그래서 네 아빠가 내 음식을 잘 먹는가 보다. 아빠가 맛을 자세히 못 느끼는 걸 14년 만에 알았다. 얼마나 감사하던지요. 세밀하신 하나님께서 이렇게 저렇게 아무쪼록 예, 잘 붙여주셨어요. 사람에 따라 어떤 음식을 가지고도 세밀한 부분까지 맛을 알아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우리 신랑처럼 맛을 자세히 못 느껴서 그냥 먹고 지나가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듯 많은 사람들과 지낼 때 다 다르기 때문에 기준점을 어디에 맞춰야 할지 모를 때가 많아요. 기준점을 찾고 싶어서 책도 읽고 박사님의 조언도 듣고 설교도 듣고 가만 보니 내가 말을 많이 하는 것보다 듣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하나님 부르고 한참을 묵상합니다. 답답한 마음에 부르는 아버지 이름에 평안함을 주셔요. 두려워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어. 너를 보호하는 하나님이야. 우리 모두의 삶 가운데 주님의 부드러운 음성이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가스펠 콰이어의 시편 40편 어쿠스틱 아이빅의 고난 내영혼 편히 쉴 곳과 진아의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들으셨습니다. 왔어요 왔어 즐거운 암송시간. 오늘의 말씀은 이사야 41장 13절 말씀입니다.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제 따라해보세요. 두 번 반복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연결해서 세 번 선포합니다.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이는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이 내 오른손을 붙들고 내게 이르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할 것임이니라. 아멘.

가스펠 콰이어의 내가 너를 도우리라, 예라모십의 주의 친절한 팔의 향기세, 클래식 콰이어의 어린 양들아 두려워 말아라 들으셨습니다. 주일날 말씀 시간에 여러분과 나누고 싶은 내용

내용들이 있을 때는 얼른 받아 적는데요. 이번 주 목사님께서 말씀 시작과 동시에 시험을 잘 이겨내는 방법 다섯 가지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시작하시는데 안 받아 적을 수가 없지요. 첫째, 온전히 기뻐하라. 둘째, 분별력을 가져라. 셋째, 하나님께 순복한 의지를 가져라. 넷째, 주님을 신뢰하라. 다섯째, 겸손한 심령을 가져라. 이 내용은 야고보서 전체를 다섯 가지로 요약했을 때 결론이라고 합니다. 첫째, 온전히 기뻐하라. 저는 첫째부터 막히네요. 기뻐하라도 어려운데 온전히? 입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차라리 애를 이렇게 낳으라고 하면 낫겠는데 모든 것이 저에게 많이 부족하고 필요한 부분입니다. 그러다가 이 찬양이 생각났어요. 나 주님이 더욱 필요해. 우리는 주님이 많이 필요합니다. 시험을 당할 때 더욱 필요해서 주님께 매달리죠. 그래서 고난이 유익인가 봅니다. 아버지를 계속 찾으니까요. 이럴 수밖에 없는 죄인이 고백합니다. 하나님, 제가 시험 중에 있을 때만 아버지를 찾는 것이 아니라 매일 주님을 찾길 원합니다.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찾고 가까이 나아가는 모두 되길 소망합니다.

나는 힘들어서 고뇌에 빠져 있는데 옆 친구는 콧노래를 부르고 있네요. 얄미워서 넌 지금 콧노래 부를 때냐? 그랬더니 난 콧노래가 저절로 나오는데? 그렇습니다. 내가 힘들다고 다 힘든 게 아니에요. 내 기분은 우중충하지만 햇볕은 쨍쨍, 모래알은 반짝이고요. 누군가에게 위로받기를 원할 것도 없이 이 사실을 기억한 채 찬양을 불러봤어요. 처음엔 작은 소리로 나오다가 폭포수 같은 눈물과 함께 매미와 같이 우렁차게, 오늘 매미 많이 출연하네요. 인생의 밤이나 낮이나 변함없는 주님을 변함없이 찬양하는 모두가 되길 바라며 이 시간 마치겠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정오를 알려드립니다.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안녕하세요. 홀리터치의 임재형입니다. 성령님께서 이끄시는 기도, 우리 모두가 바라고 꿈꾸는 기도일 텐데요. 오늘도 성령님의 감동을 누리기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 하는지 나눠보고자 합니다. 책 성령의 감동을 따르는 시간에서는 기도 중에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소음과 분주함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은 침묵과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6절 말씀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 잠잠할 때 그 침묵은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려면 침묵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특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일어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오늘 홀리터치 첫 찬양 너 근심 걱정 말아라. 찬송가 382장 소리엘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 오늘도 힘차게 출발했습니다. 오늘은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을 통해 하나님을 소망하며 새 힘을 얻게 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말씀으로 문을 열었는데요. 오늘 오프닝 때 소개해드린 말씀 시편 62편 5절에서 6절을 쉬운 성경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편안히 쉬렵니다. 나에게 희망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바위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성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계속해서 성령님의 감동을 누리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누고 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기도 중에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소음과 분주함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은 침묵과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 잠잠할 때 그 침묵은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려면 침묵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특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일어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홀리터치에 보내주신 사연 소개할게요. 2660님, 84세 친정엄마 모시고 휴가 다녀옵니다. 비가 많이 오지 않길 기도하며 다녀오는데요. 맑은 날 주심 감사합니다. 엄마가 좋아하는 오 놀라운 구세주 찬양 함께 듣기 원합니다 하시면서

사연 주셨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어떤 여정이었는지 자세히 말씀해 주시지 않아도 너무 행복한 여행이셨겠다라는 마음이 사연 속에서 따뜻하게 전해집니다. 앞으로도 친정어머님 건강하셔서 오래오래 좋은 추억 많이 쌓으시길 바랍니다. 신청해 주신 찬양 곧 선곡해서 보내드릴게요. 계속해서 여러분의 사연 기다리고 있습니다. 듣고 싶으신 찬양, 또 나누고 싶으신 이야기들 언제든지 보내주실 수 있는데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에 정보 이용료가 있는 샵 1069, 우물정 1069로 문자 보내주시면 되고요. 앱으로 참여하실 분들은 극동방송 앱 설치하신 후에 실시간 채팅창에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찬송가 384장 온누리 워십의 음성으로 함께 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찬송가 370장 한웅재의 음성으로 함께 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말씀 묵상으로 주님과 가까워지는 시간, 말씀 터치 시간입니다. 매주 성경 말씀 한 장씩 여러분과 함께 묵상하고 있는데요. 오늘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62편입니다. 시편 62편.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람이여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음이여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입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 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아멘.

아멘. 찬송 두 곡 듣고 왔습니다. 방금 들으신 찬송 오 신실하신 주, 찬송가 393장 예라모십의 음성으로 함께했고요. 전에 들으신 찬송 예수가 거느리시니, 찬송가 390장 하나린의 음성으로 함께했습니다. 성령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홀리터치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매주 한 곡의 찬송가를 선정해서 가사를 찬찬히 묵상한 후 찬송을 들어보는 찬송터치 시간입니다. 오늘 함께 나눌 찬송은 찬송가 383장 눈을 들어 산을 보니입니다. 눈을 들어 산을 보니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은 주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네. 나의 발이 실족 않게 주가 깨어 지키며, 택한 백성 항상 지켜 길이 보호하시네. 도우시는 하나님이 내게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이 너를 상치 않겠네. 내게 화를 주지 않고 혼을 보호하시네.

송영님께서 찬양과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만지는 시간, 오늘의 홀리터치, 이제 인사드릴 시간입니다. 오늘도 여러분과 함께 주님의 은혜를 나눌 수 있어서 감사하고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말씀 다시 한번 나누면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시편 62편 5절에서 6절 말씀이었죠.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을 쉬운 성경으로도 보겠습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만 편안히 쉬렵니다. 나에게 희망을 주실 분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만이 나의 바위이시며 나를 구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나의 성벽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성령님의 감동을 누리는 기도는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 나눠봤습니다. 오프닝 때 소개해드렸던 책에선 기도 중에 침묵과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소음과 분주함으로 가득한 세상 속에서 성령님의 감동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방법은 침묵과 기다림이라는 겁니다. 단순히 조용히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머물기 위해 잠잠할 때 그 침묵은 하나님을 바라는 소망으로 이어집니다. 즉, 하나님을 온전하게 기대하고 소망하려면 침묵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평범한 일상에서도, 특별한 상황에서도 하나님께 소망을 가지고 기다리는 사람은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은 새 힘을 얻게 됩니다. 이 은혜가 저와 우리 모든 홀리터치 가족분들에게 매순간 임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홀리터치 애청자님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주 이 시간에 동일하게 우리 방송 가족분들을 이 자리에서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고맙습니다. 홀리터치의 임재형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너무도 사랑하십니다. 예수님을 통해 그 사랑을 느껴보세요. 성령님께서 당신과 함께 하십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노릇하라. 갈라디아서 5장 13절 말씀입니다.

0: CBC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하나의 쉼표 하나, 이하나입니다. 8월의 첫날입니다. 어린 자녀가 있으신 분들은 아마 아이들 방학 맞아서 평소보다 더 분주하실 겁니다. 아이들에게 좋은 추억 하나쯤 만들어주고 싶은 마음에 여행을 가기도 하고 또 물놀이도 하면서 저마다의 여름을 보내시겠죠. 그럼 이번 방학이 끝난 뒤에 우리 아이들이 가장 오래 기억했으면 하는 것은 무엇일까요? 즐거웠던 여행일 수도 있고 또 함께 웃었던 평범한 하루일 수도 있겠죠. 그리고 무엇보다 그 시간 속에 믿음의 추억이 함께 담길 수 있다면 좋겠습니다. 여름성경학교에서 함께 예배했던 시간, 휴갓길 차 안에서 가족과 함께 찬양했던 기억, 그리고 여행지에서 하나님이 만드신 아름다운 자연을 보며 감사했던 순간, 이런 경험들이 아이들에게 믿음의 든든한 밑거름이 되어줄 줄 믿습니다. 이번 방학 그리고 휴가 기간 동안 즐거운 추억과 함께 믿음의 기억도 차곡차곡 쌓는 시간 되길 바라면서 오늘 첫 곡 함께 듣습니다.

레이아나의 쉼표 하나 오늘 첫 곡으로 웨이홈의 어린이 사냥 메들리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뭐 여름방학이든 겨울방학이든 방학은 학생들에게 또 학업 성장에 좋은 기회로 여겨지는 그런 시간들이잖아요. 그런데 신앙 성장에도 사실 아주 좋은 특별한 기회가 됩니다. 교회에서는 이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통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게 되고요. 또 친구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믿음을 키워가는 그런 시간을 갖게 됩니다. 실제로 그 여름 성경학교에 친구 따라 왔다가 처음 교회를 다니기 시작해서 계속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그런 친구들도 있죠. 그리고 수련회에서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서 평생의 신앙을 갖게 되었다는 그런 간증도 어렵지 않게 들을 수 있습니다. 그만큼 이번 여름이 우리 아이들의 믿음이 좀 한 뼘 더 자라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요. 어른들도 마찬가지로 여름 휴가철 맞아서 잠시 일상을 내려놓고 삶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들 가지실 텐데 여행지에서 쉼을 누리는 것 물론 참 귀한 일이지만 여름 수련회나 또 단기 선교와 같은 그런 믿음의 자리, 믿음의 기회가 있다면 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는 경험을 좀 선택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지는 찬양입니다. 원두 패밀리의 사철의 봄바람, 한웅재 목사님의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또 창문에 복 있는 사람은 같이 세 곡 함께 듣고 오시죠.

내 삶을 바꾼 한 구절. 오늘은 김병산 목사님의 하나님의 마음 알기 가운데 한 부분 함께 읽어드리겠습니다. 세상 모든 민족이 구원받길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은 얼마나 큰 것일까요? 우리가 용납하지 못하는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보인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이요 하나님의 소원이다 라고 정의합니다. 선교는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 세상을 바라볼 때 시작됩니다. 세상을 내 마음으로, 내 소원으로 보면 결코 할 수 없는 일이 선교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한다면 선교는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진정한 선교는 나의 호불호에 관한 문제가 아니고 거기에 하나님의 마음이 보일 때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보이면 무엇을 전할지가 분명해지고 해야 할 것이 정확히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가를 알기 시작할 때 비로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네, 삶을 바꾼 한 구절 이어서 듣고 오신 곡은 수원 시립합창단의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또 진아의 내가 매일 기쁘게, 원웨이 싱어즈의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까지 찬송가 세 곡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네, 앞서 제가 낭독해드린 이 하나님의 마음 알기라는 책에서 김병삼 목사님은 하나님의 마음을 설명하면서 몇 가지 이야기를 들려주고 계시거든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원수와도 같았던 이 니느웨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의 역사 속에서도 그 쉽지 않은 감정을 갖게 되는 일본, 이 일본을 예로 들면서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감정과 기준을 넘어선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사실 우리가 사랑하기 쉬운 사람은 그렇게 큰 뭐 문제나 어려움이 없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사랑하기 어려운 사람을 꼭 우리가 품기를 원하십니다. 그 마음을 조금씩 닮아가는 것, 그것이 믿음의 성장이 아닐까 싶네요. 자, 이어지는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 더 알아가는 그런 시간 되면 좋겠고요. 또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깊이 묵상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라면서 송경민 목사님의 은혜, 박신화 콰이어의 주의 은혜라 이어서 듣고

네, 방금 들으신 두 곡, 옹기장이 선교단의 예술 담기 원해, 조수아의 내 모든 삶의 행동 주안해 였습니다. 이하나의 쉼표 하나, 오늘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곡으로 어노인팅의 주안에 있는 나에게 보내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죠.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내일 시간 다시 올게요.

0: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1: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T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선교사 부부가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전하기 위해 파푸아 뉴기니에 갔습니다. 부인은 의사였습니다. 섬에서 많은 원주민들에게 약도 나눠주고 치료를 해주며 원주민들이 행복하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었습니다. 복음을 전했습니다. 섬 사람들은 자기들을 도와주는 천사를 만난 것입니다. 선교사 부부는 땅을 구입하고 사람들을 고용해서 파인애플을 100그루나 심었습니다. 원주민들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입니다. 시간이 지나 파인애플은 쑥쑥 잘 자랐고 3년 만에 많은 열매가 주렁주렁 달렸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일이 생겼습니다. 파인애플 농장 어느 날 주렁주렁 달려 있어야 할 열매가 하나도 보이지 않는 겁니다. 영문을 알아보니 원주민들이 파인애플을 몽땅 다 따가버린 것입니다. 선교사는 참으로 실망했습니다. 원주민들을 위해서 나누어주고 도움이 되고자 심었던 파인애플을 모두 다 도둑 맞았으니까요. 그래서 더 이상 도둑 맞지 않기 위해서 담을 세우고 철조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무서운 개도 사서 농장을 지키게 했습니다. 그러자 원주민들은 다 뿔뿔이 흩어져 밀림으로 들어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시간이 흘러 안식년 선교사님은 본국으로 돌아갔습니다. 어느 집회에 참석했다가 그 집회 설교자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나의 것은 원래 없으며 모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난다. 이러한 설교 말씀을 들으며 선교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물으셨습니다. 하나님, 내가 그들을 위해 많은 희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일하는데 알아주는 이 없고 오히려 비난을 받았습니다. 파인애플은 도둑 맞았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파인애플 농장이 원래 누구 것이냐? 그리고 파인애플 농장의 파인애플은 누구 것이냐? 선교사는 하나님, 그 농장은 제가 수고해서 만든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그 동네 사람들 것도 아니고 모두 다 나의 것이다. 그 후 선교사님은 선교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원주민들은 여전히 농장에 파인애플을 훔쳐갔죠. 그러나 선교사는 더 이상 원주민들을 나무라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원주민들이 선교사에게 묻습니다. 선교사님, 왜 우리가 파인애플을 훔쳐가는데도 그냥 계십니까? 그러자 선교사는 말했습니다. 이제 이 파인애플은 저의 것이 아닙니다. 저는 이 모든 파인애플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이 파인애플은 모두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러자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원주민들은 하나님 것은 가져가면 안 된다고 말하면서 더 이상 파인애플을 훔쳐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는 파인애플을 따서 원주민들과 사이좋게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 일이 있은 후에 많은 원주민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군산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찬송은 희지율의 목소리입니다. 모든 삶의 순간.

이야기가 있는 찬양 썸머 스페셜. 파푸아뉴기니의 사역을 하던 선교사의 일화를 담은 파인애플 스토리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내게 있는 것, 찬양하는 시인들의 음성으로 연이어 들으셨습니다. 오늘은 파인애플 스토리에 있는 이야기로 첫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7절로 19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사도가 영적 아들 디모데에게 이런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며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게 하라.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편지하기를 장차 좋은 터에 살기 위해 준비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말해줍니다.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좋은 터를 닦을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의 17절 말씀은 부한 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모든 것을 후히 주시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하고 17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원래 바울이 디모데에게 쓴 이 편지 에베소 교회를 디모데가 목회하고 있을 때 보낸 편지입니다. 부자들이 많은 동네가 바로 에베소입니다. 부자들에게 돈이 많다고 마음을 높이지 말라고 먼저 경고하고 있습니다.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좋은 터를 닦기 원하는 사람은 이 땅에 흩어져 없어져 버릴 재물에 관심을 두지 말아야 합니다. 물질에 매여 사는 사람은 좋은 터를 닦을 수 없습니다. 물질을 따라가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을 잃어버리게 됩니다. 그러나 반대로 하나님을 따라가면 물질도 함께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토마스 칼라일의 말입니다. 세상의 역사는 영웅들의 역사다. 그런데 영웅은 물질로 역사를 이끌어간 것이 아니라 용기로 역사를 끌어갔다. 그러면서 역사상 가장 용기 있었던 사람을 마틴 루터라고 말했습니다. 로마 교황청에 잘못된 진리, 거짓에 용기 있게 대항할 수 있었던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를 말입니다.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애굽에 팔려갈 때 옷도 제대로 입지 못하고 빈털터리로 갔습니다. 인신매매 대상이 된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자기 자신을 아름답고 정결하게 갖고 결국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위대한 일꾼이 되었습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 17절 말씀에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을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며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고 권면합니다. 이것이 바로 장래 좋은 터를 쌓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은혜로운 영어 찬송 음반 중에서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들으시겠습니다.

남원의 음성입니다.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장래 좋은 터를 쌓기 위하여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권면하기를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넓은 땅을 정복한 사람은 알렉산더로 알려져 있습니다. 당시에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디오니게네스가 살고 있었는데 그의 재산 목록은 단순했습니다. 박으로 만든 밥그릇 하나, 누더기 옷 한 벌, 밤이면 기어들어가 잠을 잘 수 있는 통나무 집이 전부였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에 쳐들어와서 그리스 전역을 다 점령했습니다. 그리스의 유명한 철학자 디오니게네스가 있다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디오게네스, 그대가 원하는 건 무엇인가? 그는 말했습니다. 나를 가리고 있는 햇빛을 막지 말고 비켜주십시오. 이 말을 들은 알렉산더 대왕이 말했습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당신처럼 살고 싶소. 디오니게네스가 말합니다. 나는 다시 태어난다 해도 당신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세상 물질 욕심을 떠나 초연하게 사는 사람의 본보기입니다.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합니다. 내가 이 세대의 부한자들에 명하여 마음을 높이지 말고 정함이 없는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히 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 두라.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없네. 남궁 송옥님의 음성입니다.

이어서 들으신 찬송 향기로운 나무의 소명 이어 들으셨습니다. 우리가 장래에 아름다운 터를 쌓기 위해서 해야 할 것은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재물에 두지 말라 하는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본문의 18절 말씀인데요. 선한 일을 행하고 선한 사업에 부하고 나눠주기를 좋아하며 동정하는 자가 되게 하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장래에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기 위해서는 디모데전서 6장 18절의 말씀처럼 선한 일

를 행하여야 합니다. 잠언서 19장 17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선행을 하는 것은 하나님께 꾸이는 것이니 하나님이 갚아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한 일을 하는 사람은 좋은 털을 닦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나라의 연세대학교 교수이셨던 황상민 교수는 우리나라의 부자를 네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배고픈 부자입니다. 먹어도 먹어도 또 먹으려고 하는 그런 유형의 부자들이죠. 돈을 벌고 또 벌고 벌면서 쓰려고는 하지 않는 말 그대로 대단히 배고픈 부자입니다. 두 번째는 체면 부자라 했습니다. 자기의 품위와 체면을 유지하는 데만 신경을 쓰는 부자입니다. 고급 자가용을 타고 고급 옷과 큰 집을 꾸밉니다. 항상 자기가 부자인 것을 드러내고 돈을 풍성히 쓰는 부자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바로 체면 부자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는 철없는 부자입니다. 내 돈 내가 쓰는데 뭐 니네들이 뭐냐고 하면서 물쓰듯이 씁니다. 어떤 자료를 보니까 아랍의 석유 부자는 자기 옆에 미녀 가수를 앉혀놓고 노래를 시작하며 끝날 때까지 돈을 마음대로 뿌리며 나눕니다. 신나게 노래를 불러댑니다. 수북히 돈 쌓이는 재미로 노래를 마음껏 부릅니다. 그리고 빌딩 위에서 바람에 고액 화폐를 마구 뿌려댑니다. 사람들이 돈을 주우려고 미친 듯이 모여지는 모습 보며 통쾌감을 느낍니다. 이런 경우를 철없는 부자라고 말합니다. 끝으로 가장 바람직한 존경받는 부자입니다. 남에게 존경받는 곳에 돈을 씁니다. 누가 보아도 존경받게 행동합니다. 돈은 있고 또한 존경이 따르고 있습니다. 랍비인 모노바치는 물질이 생기면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습니다. 그러며 그는 늘 말하기를 세상 물질은 세상에 쌓아놓는 게 아니라 하늘나라에 쌓아놓는 것이다 라고 주장했습니다. 초대교회 교부 크리소스톰은 세상에서 부자 되지 말고 하늘나라에서 부자 되십시오 라고 말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장래 좋은 터를 쌓기 위해서 선한 일을 많이 해야 합니다. 존경받는 부자가 돼야 합니다. 소리엘의 음성입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은혜로운 영어 찬송 음반에서 영어 찬송으로 이어서 들으셨습니다. 좋은 터를 쌓기 위하여 재물에 소망을 두지 말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또 두 번째는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며 나누어 주기를 힘쓰라 했습니다. 끝으로 세 번째는 장래를 위하여 일하여야 하는데요. 바울은 디모데전서 6장 1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장래에 자기를 위하여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에 살지 말고 내일에 살아야 합니다.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포기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러나 세상의 사람들은 오늘을 위하여 내일을 포기하고 삽니다. 오늘만 즐거우면 됩니다. 내일은 어찌됐든 상관없습니다. 마치 우화에 나오는 배짱이처럼 오늘을 위하여 내일을 포기한 곤충이죠. 개미는 내일을 위하여 오늘을 포기한 곤충입니다. 결과는 나중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내일을 대비하여 살아가는 사람이 좋은 터를 닦는 사람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이것이 장래 자기를 위해 좋은 터를 쌓아 참된 생명을 취하는 것이니라. 장래를 위해서는 열심히 공부하고 또한 저축도 하고 보험도 들어놓고 이것저것 투자하고 그러나 가장 좋은 저축은 뭐니뭐니 해도 사람에게 투자하는 것입니다. 사람이 재산입니다. 마음에 안 든다고 잘라버리고 쫓아내고 원수맺으면 아무도 같이 할 사람이 없지요. 사람을 아끼어서 우리는 구제하고 선한 사업에 애써야 합니다. 오늘은 디모데전서 6장의 말씀을 놓고 장래를 위해 좋은 터를 쌓는 것이 무엇인가 하는 바울의 가르침에 귀를 기울여 보았습니다. 이야기가 있는 찬양, 오늘 순서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군산 중동교회 임재규 목사였습니다. 오늘의 끝곡은 손영지님의 주의 친절한 발에 안기세 띄워드리면서 인사드리죠.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KBS 이메신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 시를 알려드립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안녕하세요 심준구입니다. 여름이라는 말의 어원이요 두 가지 설이 있다고 합니다. 열매가 열리다라는 말에서 나왔다는 설이 있고요. 햇볕의 옛말인 열날에서 비롯됐다는 설입니다. 태양빛의 열매가 익어가니 이 두 말의 연관성이 매우 깊어 보이는데요. 사실 우리가 쓰고 있는 모든 말과 글은 그 역사가 매우 깊지요. 그 과정에 어떤 말은 사라지고 또 어떤 말은 새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말과 글에도 생과 사가 있다고 하지요. 그런데요. 1.1획이라도 사라지지 않을 것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를 향하신 사랑의 말씀이니

정말 귀하였고 또 귀한 선물입니다. 모던 힘스 앨범 중에서 함께 듣습니다. 거룩 거룩 거룩.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것이 아니라 잠언 14장 31절의 말씀입니다. 두 곡의 찬양 듣습니다. 초롬의 내 주 하나님 넓고 큰 은혜는 먼저 듣고요. 소리엘의 내 평생에 가는 길 이어서 듣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참 좋은 내 친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서머 스페셜이죠. 네, 서머 스페셜은 보다 많은 찬양으로 네, 함께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첫 사연은요. 7201님 사연이에요. 목사님, 저는 자꾸 악한 영이 저희 담임 목사님께 자꾸 서운함을 느끼게 해요. 물론 제 성격이 관심과 사랑받기 원하는 성향이 강하기도 한데요. 그래서 남들을 오해를 잘해요.

저도 힘들고 남들도 속상하게 만들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우선 7201님. 의외라고 저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참 훌륭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냐하면 남 탓하기 쉽지. 내 성격이 좀 모나요. 내 성격이 좀 너무 내향적이에요. 그래서 남을 내가 힘들게 해요. 악한 영에 영향을 받는 것 같아요. 이런 말 사실 하기 쉽지 않아요. 네, 그리고요, 악한 영의 영향을 받으면 이렇게 자복하지 못합니다. 네, 남 탓하고 어찌하든지 목청 올려서 다투려고 하고 싸우려고 하고 이상한 짓 하려 하고 뭐 그러는 거지. 네,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선 하나님 안에서 주 앞에서 감사부터 시작하면 어떨까 싶어요. 감사는 모든 추한 것과 어두운 것들을 떠나가게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하는 감사는 더더욱 그래요. 뭐부터 감사해요? 아유, 저 이렇게 남들 힘들게 하고 저희 목사님한테 자꾸 서운한 마음 들고 그러는데 아유, 제가 어디서 감사할까요? 제가 이미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스스로를 돌아보는 것 자체가 훌륭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스스로를 돌아볼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서부터 시작하세요. 그냥 감사로 나가세요. 감사. 근데 이제 담임 목사님께 왜 서운함을 느낄까요? 이유가 살짝 사연 중에 있어요. 나보다 좀 저 사람한테 관심이 있고 나는 조금 나한테는 소홀하신 것 아닌가? 관심이 덜하신 것 아닌가? 나한테는? 이런 마음이 드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이미 제가 볼 때는 목사님이 이해하고 계시는 것으로 보여요. 왜냐하면 내 성향이요, 원래 사랑받기를 좀 원해요. 관심 받기를 조금 더 예민하게 원해요.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이게 본인을 돌아본과 동시에 또 상대방을 이해하는 마음이기도 하거든요. 감사하자라는 말씀과 함께 한 말씀만 더 나누게요. 뭐냐면 목사님한테 얘기하세요. 솔직하게. 목사님 저 이런 마음이 자꾸 들어요. 목사님 죄송해요. 목사님께 심진구 목사님이 그러는데 목사님한테 털어놓으래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냥 멋졌거든. 심진구 목사님이 그러시는데 이러면서 한번 해보세요. 목사님이 따뜻한 사랑으로 보듬어 주실 거예요. 참 좋은 내 친구에서는 여러분의 사연을 기다립니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정보 이용료가 있는 휴대폰 문자 메시지 샵 1069번으로 사연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분들께는 다양한 선물들 추첨을 통해 보내드립니다. 두 곡의 찬양 띄워드려요. 지선의 너 시험을 당해, 조수아의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옛날 임금 다윗성에 낮은 마구 있다니. 찬송가 119장의 첫 구절인데요. 2절에 가서 낮고 천한 사람들 사랑하며 사셨네로 이어질 때

꿋꿋이 지증합니다. 우리 모두의 예수님은 그렇게 사셨죠.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는 믿음의 역사가 빛나고 있는 것이죠. 십자가 아래 해조차 어두워진 그 성스러운 역사와 진실은 낮고 천한 이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기에 지금도 온전히 부여잡을 뿐입니다. 김도현님의 주님의 마음을 가진 자 찬양 함께 듣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2026 참 좋은 내 친구 서머 스페셜 지금까지 제작의 조시현, 구성의 홍만효, 진행의 심준구였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샬롬의 소리,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우리는 쥐어린이 친구들 반가워요.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이선영 전도사예요. 여러분, 오늘은 8월 1일, 8월의 첫 번째 토요일이에요. 8월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마음은 어떤지 궁금하네요. 학교마다 방학 일정이 다르지만 대부분의 친구는 지금쯤 여름방학을 보내고 있겠지요. 8월이 되어서 아직 방학이 더 남아있다는 사실에 기뻐하는 친구도 있을 테고, 개학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생각에 긴장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새롭게 시작된 8월에 대해 우리 찬양한 곡 듣고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기로 해요. 그럼 오늘 첫 곡으로 한국 어린이전도협회 믿음으로 찬양을 함께 들으며 우리는 쥐어린이 시작합니다.

오늘 첫 곡으로 믿음으로 찬양을 듣고 왔어요. 친구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8월이, 여러분의 방학이,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학교 생활도, 여러분의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믿는 믿음으로 채워지길 바라세요. 믿음은 무엇일까요? 그래요. 하나님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그대로 다 이루신다는 것을 진짜로 받아들이는 거죠.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한다고 말씀하셨고, 여러분과 항상 함께한다고 말씀하셨고, 또 여러분을 돕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렇다면 그 말씀 그대로 될 거라고 받아들이고 행동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런데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믿는 일이 쉽지 않을 수도 있어요. 전도사님은 개인적으로 올 여름에 마음이 힘든 일이 있었답니다. 전도사님의 사랑하는 아버지께서 다치셔서 수술을 받으셔야 했거든요. 지금도 수술한 부위가 잘 치료되도록 계속 치료를 받고 계시고, 앞으로 재활하고

커가는 긴 과정이 남아있어요. 그런데 친구들, 놀랍게도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전도사님의 입에서 가장 먼저 나온 고백은 하나님은 선하십니다였어요. 친구들, 사랑하는 아빠가 다치고 힘든 수술을 받으셔야 한다고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사람의 생각으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전도사님에게 믿음을 주셨어요. 전도사님은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전도사님을 사랑하시고 전도사님의 아버지도 사랑하시는 가장 좋은 하나님이세요. 비록 수술하고 치료하는 과정이 쉽지 않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과정에도 함께 하시고 아픈 부위를 회복시켜주시고 이 일을 통해 알게 하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있어요. 그것을 믿는 것이 바로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모든 일을 할 수 있다고 고백할 수 있답니다. 우리가 처음 들었던 찬양의 가사처럼 말이에요. 친구들, 8월을 보내며 어떤 일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게 될까요? 모든 상황에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행동하는 여러분이 되길 바래요. 이 시간 처음 들었던 믿음으로 찬양을 다시 한번 불러볼 건데요. 이번에는 영어 찬양으로 함께 불러볼 거예요. 이 시간 함께 찬양하는 악보를 받기 원하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의 유료 문자로 지금 악보라고 적어 보내주세요. 친구들이 악보를 보며 함께 찬양할 수 있도록 찬양 악보를 보내줄게요.

여러분께서는 지금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극동방송 우리는 GR인이를 듣고 계십니다. 친구들, 믿음으로 영어 찬양과 윙윙 어린이 찬양팀의 믿음의 세대 찬양을 듣고 왔는데요.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담아 뜨겁게 찬양할까요? 이번에 함께 들을 찬양은 부산 극동방송 어린이 합창단의 나 주의 믿음 갖고, 앤 프레이즈의 죄에서 자유를 예수님 찬양 메들리 곡으로, 키즈벤처의 참 아름다워라, 이렇게 세 곡을 이어서 듣겠습니다.

올여름 찬양으로 달릴 준비 되셨습니까?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이어지니 성령의 벨트 단단히 매시고요. 준비되셨죠? 자, 그럼 출발합니다. 찬양의 은혜가 끊임없이 쏟아지는 2026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2016 썸머 스페셜로 함께하는 우리는 GR이니 벌써 마칠 시간이 되었어요. 오늘 함께 듣고 따라 부른 찬양처럼 우리 친구들이 날마다 하나님께 믿음을 고백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새롭게 시작된 8월을 풍성하게 채우길 소망합니다. 전도사님은 내일도 우리는 GR이니 친구들을 만나러 올게요. 내일 이 시간에 또 만나요. 오늘 방송을 들으며 함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 친구들은 샵 1069, 우물정 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로 사연을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주도록 할게요. 그럼 오늘 마지막 찬양, 한국 어린이 전도협회 믿음의 고백 함께 들으며 인사해요. 우리는 GR이니 지금까지 제작의 이하영, 진행의 저는 이선영 전도사였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같이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0: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양현민입니다.
1: 김영환 목사입니다. 더위에 건강하세요.
0: 이스라엘에서 가장 높은 산으로 알려진 헐몬산에는 추수철인 무더운 5월과 6월에도 눈과 얼음이 남아있었다고 합니다. 고대의 왕들은 더위를 식히기 위해 그 산의 얼음을 가져다가 음료에 넣어 마셨다고 하는데요. 찌는 듯한 더위 속에서 땀을 흘리며 일하던 추수꾼들에게 그 얼음 냉수 한 잔은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최고의 선물이었을 것입니다. 잠언 25장 13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충성된 사자는 그를 보낸 이에게 마치 추수하는 날의 얼음 냉수 같아서 능히 그 주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느니라. 아멘. 하나님은 충성된 사람을 얼음 냉수 같은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사람의 말 한마디, 작은 배려 하나, 변함없는 충성은 지치고 메마른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죠. 무더운 여름입니다. 몸도 쉽게 지치지만 우리의 마음과 믿음도 함께 지치기 쉬운 계절인데요. 오늘 하루 가까운 사람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주면 어떨까요?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은 썸머 스페셜로 함께합니다. 찬양 듣고 이어가겠습니다.

0: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들을 전해드리는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여름에 더 은혜롭게 들을 수 있는 찬양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1: 저 뭐 찬송가가 꼭 뭐 네. 여름이다 겨울이다 그게 아니라 내 영혼에 햇빛 비치네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날마다 나간다 그리고 저 뭐 하나님의 진리 등대 이런 노래로 계속해서 나가면은 내가 보기엔 사람들이 은혜를 많이 받지 않을까 왜 이 방송을 통해서 어떤 환자 병원에서 듣는 사람도 있고 괴롭죠 날씨는 덥고 또 바다의 시원한 물장구를 치면서 하는 사람도 있고 또 자동차를 끌고 지금 휴가 가는 사람들도 있고 방송 듣는데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찬송을 듣고 은혜를 받는다. 은혜 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찬송가 틀어놓고 성령께서 역사하셔야 돼요.
0: 아멘. 말씀하신 내 영혼의 빛 비치니 또 저 높은 곳을 향하여 하나님의 진리 등대 외에도 또 은혜로운 찬양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바람 타고 함께하고
1: 으이, 삽을 뜨자 땀 흘리는 일터에서도 함께하고
2: 사무실에서도 함께하고
3: 출근길 퇴근길에도 함께하고
4: 대한민국 곳곳에 울려 퍼지는 여기는
0: 여기는
5: 여기는
6: 여기는 극동방송
7: 서머 스페셜입니다.
8: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 휴가철에 이렇게 여행을 가다 보면 마음이 맞지 않을 때도 있고 또 남편과 아내나 가족

0: 가족들이 갈등이 있을 때도 있잖아요.
1: 덜어 있었겠죠. 근데 그거를 빨리 극복하는 게 두 사람의 마음이 통하는 거지. 큰일은 아니고 예를 들어 어디를 여행을 간다. 내가 원하는 거는 자기가 어디가 갔으면 좋겠다 그런데 그러한 얘기를 안 하니까 나 혼자 결정을 해야 되니까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 아, 나 야로스동 가고 싶다. 그거 가면 되는데 그런 데가 없어. 그냥 생일날 뭐 해주래. 알아서 해래. 그러니까 또 1년은 알아서 하는데 알아서 맨날 하긴 어렵잖아. 아, 나 오늘은 이런 거 사줬으면 좋겠다. 그럼 편해. 저 그런 데서 오는 스트레스. 부부마다 다 있을 거예요. 애들 키울 때도 그렇고 어디 여행 갈 때도 그렇고 저 그런 의견이 다 다를 수도 있지. 받아들이고 잊어버리고 편안한 거죠.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사랑받아야 되고 남편은 아내의 존경을 받아야 되고 그게 성경의 철칙이야. 아내, 남편 존경하라. 남편, 아내 사랑하라.
0: 네,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이번 여름을 보내면서 모든 부부들이 서로 사랑하고 존경하면서 행복한 그런 여름 보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에 우리도 사랑할 수 있는데요. 사랑에 관련된 좋은 찬양들, 찬송들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풍성한 찬양과 함께하는 서머 스페셜 보내드렸습니다. 주님과 함께 시원한 여름 보내시길 바라면서 저희는 다음 주의 시간에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오늘 방송을 들으시고 청취 소감을 홈페이지나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홈페이지는 www.febc.net 극동방송 서울로 들어오셔서 만나고 싶은 사람, 듣고 싶은 이야기 페이지에 남겨주시면 됩니다. 문자는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유료 문자 우물정 1069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추첨을 통해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오늘 이 프로그램은 블루오션을 창조하는 기업 주식회사 CN종합건설과 함께합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EBC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기획 프로그램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따뜻한 음성을 간절히 기다리는 전 세계의 믿음의 동역자들에게 복음의 기쁜 소식을 배달합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우리의 기도가 어떻게 전파를 타고 흘러가는지 그리고 그 복음의 소리가 한 영혼의 삶을 어떻게 감동으로 채우는지 보여주는 눈물겨운 역사 속 한 페이지입니다. 중국에서의 첫 편지가 1976년 초 처음으로 도착한 이후 1978년에는 53통의 편지를 받게 되고 중국과 미국의 수교가 이루어진 1979년을 기점으로는 홍콩 FEBC를 통해 한 해에 1,781통을 전달받아 한국교계가 극동방송 아세아방송을 통한 중국 선교에 주목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지난 시간에 전한 바 있습니다. 한편 극동방송의 각종 간행문에 자주 등장하는 생명줄 던져 구원해 주소서라는 말이 수놓아져 있는 손수건이 있습니다. 이것은 1980년대 미국 워싱턴에서 목회하던 재미교포 한태경 목사님이 중국 화룡시에 사는 재중 동포로부터 받은 것인데요. 우리 직원이 1990년대에 미국에서 열린 방송인 세미나에서 한태경 목사님을 만났을 때 개인 소장보다 방송사 역사관에 보관하는 것이 좋겠다는 뜻에 따라 받아온 것입니다. 방송을 듣는 북방 동포들의 간절한 마음이 아주 잘 나타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중국에서 방송을 듣던 한 조선족 여성이 목숨을 걸고 한국에 입국해 미화 22,100달러를 직접 헌금한 일도 유명한 일화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993년 극동방송에 한 여인이 찾아왔습니다. 중국 모 지역에서 극동방송을 교회 삼아 예배를 드리던

소수의 여인들이 보낸 이른바 밀사였습니다. 이들은 22년 동안 성경책도 없고 찬송가도 없던 시절에 복음방송을 들으며 믿음을 키워왔습니다. 극동방송은 그들에게 생명줄과 같았습니다. 그녀를 보낸 이유는 이러했습니다. 함께 신앙생활을 하던 16명의 성도들이 34년간 모은 헌금이 있었습니다. 그 가정교회의 지도자가 소천한 이후 그 교회 성도들은 극동방송을 들으며 신앙생활을 하게 됐는데 꿀보다 더 달게 느껴지는 생명줄 같은 극동방송에 그동안 모은 헌금을 보내야겠다고 결의했던 것이었습니다. 누구를 보낼까 생각하던 중에 성도들 가운데 유일하게 미혼이었던 33살의 김정현 씨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현아, 이 헌금을 네가 가지고 한국에 계신 극동방송 김장한 사장님께 드리고 오너라. 예? 왜 하필 제가 가나요? 공산국가에서 외화를 밀반출하는 일은 죽음과도 같은 일이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으로 알고 순종하라는 한마디에 이 문제를 놓고 이틀 동안 금식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정현 씨는 결심을 했습니다. 네, 제가 다녀오겠습니다. 만약 가다가 공안에게 걸리면 바다에 뛰어들어 그 자리에서 죽겠습니다. 죽을 각오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한 것입니다. 돈을 보따리에 싸 허리에 단단히 둘러맨 뒤 기차를 타고 배를 타고 2박 3일이 넘는 위험한 길을 떠났습니다. 한편 김정현 씨를 보낸 뒤 그 시간부터 중국의 노인들은 릴레이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매일 새벽 1시에 일어나 새벽 예배를 드리고 잠시 눈을 붙였다가 동이 트면 바로 산에 올라가 도덕과 도라지 같은 산나물을 채취해 말려서 시장에 내다 팔고 단무지를 절여서 팔며 생활하는 어려운 형편이었지만 기도의 끈을 놓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이 기도를 마치면 다음 사람이 이어받는 릴레이 기도를 계속한 것입니다. 그들은 출발 전 김정현 씨에게 신신당부했습니다. 네가 가서 이 일을 성공하면 5월 5일 몇 시 몇 분에 김정한 목사님의 음성으로 잘 받았다는 내용의 방송을 해달라고 꼭 부탁드려라. 우리는 여기서 그 음성이 라디오로 나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며 기다리고 있으마. 드디어 배를 탄 지 이틀 만에 한국 월미도 인천항 부두에 도착했고 김정현 씨는 어렵게 극동방송에 당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날따라 무척 바쁜 일정과 중요한 약속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정한 목사님은 방송국 직원과 함께 급히 정현 씨를 만나 사정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눈물겨운 헌금 22,100달러를 전달받았습니다. 당시 중국에서 이 돈은 한 사람이 20여 년 동안 봉급을 단 한 푼도 쓰지 않고 모아야 하는 엄청난 액수였습니다. 마침내 약속한 날짜와 시간이 됐습니다. 밤잠도 설치며 라디오 앞에 옹기종기 모여앉은 노인들은 귀를 기울이고 간절히 기도하며 방송을 기다렸습니다. 이윽고 흘러나오던 음악 소리가 잠시 잦아지더니 김장한 목사님의 음성이 흘러나왔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잘 도착했습니다. 잘 받았습니다. 이름이 밝혀지면 신변이 위험해지기에 받았다는 메시지만 정성스레 반복했던 것이었습니다. 목사님은 이어서 그분들을 위해 간절히 축복 기도를 드렸습니다. 확인 방송을 듣는 순간 노인들의 입에서는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하는 탄성이 터져나왔습니다. 모두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서로를 얼싸 안았습니다. 정말 얼마나 감격스러운 순간이었을까요? 그 헌금은 하바로브스크 극동방송 설립을 위해 사용되어졌습니다. 한편 사명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정현 씨는 중국에 전화를 걸어 이제 중국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라고 하자 노인들은 극구 반대하며 그녀를 만류했습니다. 이미 중국 공안에서도 이 사실을 눈치채고 그녀를 체포하기 위해 기다리고 있다는 소식 때문이었습니다. 그분들은 5년 후에도 800여만 원의 거금과 금 목걸이, 금반지를 방송 선교 헌금으로 보내왔습니다. 그러면서 눈물을 글썽이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헌금이 아니라 우리의 희생물입니다.

이후 김정현 씨는 김장한 목사님이 심호하시던 수원중앙침례교회 부속 수원중앙양로원에서 근무했습니다. 그곳에서 교회 버스를 운전하던 분을 만나 결혼을 했고 두 사람은 함께 중국에서 선교사역에 매진하다가 지난 2017년에 귀국했습니다. 특별히 김정현 씨는 중국에 계신 친정아버지를 한국으로 초청해 당시 실제 방송이 송출되던 제주 극동방송을 함께 방문하며 그때의 감격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마음의 고향이자 어머니 품 같은 극동방송을 통해 중국과 북한에 죽어가는 수많은 영혼들이 은혜를 입고 구원받기를 원한다는 김정현 선교사. 무엇보다 김정한 목사님을 통해 이 놀라운 일을 이루어가신 하나님께 깊이 감사하며 지금도 극동방송을 위해 전 세계 성도님들이 한마음으로 동참해 주기를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헌금을 가지고 왔던 분과 오랜 세월 모아온 헌금을 드렸던 중국의 성도들. 이분들의 눈물겨운 헌신은 단순한 돈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가장 절절한 사랑의 고백이자 온전히 구별돼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오늘 이 귀한 사랑의 일화를 나누며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눈물겨운 선교 헌신을 격려하며 보냈던 편지의 한 구절을 떠올려 봅니다. 빌립보서 4장 18절 말씀입니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눈물과 희생으로 심겨진 복음의 전파는 결코 헛되지 않고 어두운 땅 곳곳에서 생명의 싹을 튀어낼 것입니다. 오늘도 극동방송의 전파가 북방의 척박한 땅 그리고 전 세계 곳곳으로 흘러가 목마른 영혼들을 살려내기를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실하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먼 땅 좋은 기별 극동방송 사장 맹주한 장로였습니다.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안녕하세요. 찬양의 동산 정진입니다. 벌써 8월이 되었습니다. 정말 시간이 빠르게 지나가고 있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의 생각과 다르듯이 하나님의 시간표도 우리의 시간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만드신 분으로서요. 시간의 처음과 끝을 주관하시는 분이시죠. 그런 능력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의 회개를 기다리시는 은총과 긍휼의 기다림의 시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빠르게 지나가는 세월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기다림의 시간이 있음을 감사드리면서요. 우리는 물론이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우리의 이웃들에게 그 주님의 사랑을 바로 전하는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모든 사람이 주께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사랑의 주님 앞에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다한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첫 찬양 내 마음의 주를 향한 사랑이 워시클래식의 찬양 띄워드리면서 찬양의 동산 출발합니다.

성령과 보혈의 피로써 거듭난 우리의 영혼은 복잡한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늘의 영광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온전히 주님께 맡긴 우리의 영혼, 주 안에서 기쁨을 누리며 찬송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은혜 주신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아카펠 드리치의 찬양이었습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이 세상 험하고 조수아의 찬양으로 준비했습니다.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서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요한일서 1장 17절의 말씀입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요한복음 15장 13절의 말씀입니다. 아무 공로 없는 우리들이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오직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공로를 찬양합니다. 오랫동안 모든 죄 가운데 빠져 국립합창단의 찬양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는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지는 찬양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 한웅재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나의 생명이여 친구여 기쁨과 소망 되시는 주님을 찬양했습니다. 우리를 위로하고 힘주실 분은 오직 예수님뿐이십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여 였습니다. 찬양의 동산 함께하고 계시고요. 이어지는 찬양은 내 삶의 이유라 남궁성옥의 찬양으로 올려드립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의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와 시간과 다르기에 때로는 그 기다림이 길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베드로후서 3장 9절의 말씀처럼요, 그 기다림 속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참으심이 있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모두가 생명과 은혜의 길로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시고요, 그 주님을 향한 신뢰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에게 대하여 오래 참으시며 기다리시는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의 동산 정진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 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 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6시를 알려드립니다.

찬양이 있는 말. 안녕하세요. 찬양이 있는 마을 진지혜입니다. 우리 인간은 참 연약합니다. 곰은 6개월을 먹지 않아도 넉넉하게 잘 살아가고 뱀은 600일을 먹지 않아도 살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우리는 산소 공급 없이는 8분 정도밖에 살 수 없고 물을 마시지 않고는 일주일 이상 버틸 수 없다는 학자들의 보고가 있습니다. 또 심장이 멈췄을 때는 5분 내에 회복하지 못하면 생명을 잃고 맙니다. 성경에서는 이런 우리를 흙으로 창조한 질그릇이다라고 말합니다. 깨지기 쉬운 질그릇에게 능력이란 전혀 없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이면서도 만물을 다스리고 보존하고 땅에 충만하게 살아가는 통치자로서의 축복을 받았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창조자 대신 하나님의 보호와 인도와 그 사랑 아래 있을 때 가능합니다. 질그릇 혼자의 힘으로는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질그릇을 창조하신 전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위대한 일을 거뜬히 해낼 수 있는데요. 질그릇의 능력은 질그릇에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의 손과 발이 되어 모든 것을 넉넉하게 이겨주시는데요. 질그릇 같은 나의 약점도 귀하게 쓰실 우리 하나님을 믿고 따르며 내 모든 것을 드리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0: 여러분은 지금 극동방송의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1: 얘들아 밥 먹으러 온더라. 밥 다 식는다. 빨리 먹자.
2: 맛있는 대화가 오가는 주방에서도 온 가족이 모인 거실에서도 올여름 우리 집 어디서나 믿음의 고백이 흘러넘치도록 찬양과 함께 찾아오는 가장 시원한 은혜 극동방송 서머 스페셜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입니다. 플라톤은 행복의 조건 다섯 가지를 이렇게 꼽았습니다. 첫째, 먹고 입고 살기.

예, 조금은 부족한 듯한 재산. 둘째, 모든 사람이 칭찬하기엔 약간 부족한 외모. 셋째, 자신이 생각하는 것보단 절반밖에는 인정받지 못하는 명예. 넷째, 남과 겨뤘을 때 한 사람에게는 이기고 두 사람에게는 질 정도의 체력. 다섯째, 연설을 했을 때 듣는 사람의 절반 정도만 박수를 보내는 말솜씨. 이렇게 플라톤이 제시한 행복한 조건 다섯 가지를 보면 공통점이 있습니다. 바로 부족함인데요. 이렇게 행복은 소소하고 사소한 것에 있습니다. 풋풋한 웃음, 잔잔한 감동, 노래 한 소절, 한 줄의 글, 작은 선물.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지나치게 높은 곳에만 두지 말고 내 눈 가까이에서 바라보면 어떨까요? 행복은 바로 우리 가까운 곳에 있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미처 깨닫지 못했던 작은 행복들, 작은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보는 귀한 시간이 됐으면 합니다.

기도 많이, 걱정 조금. 이 시간에는 사자와 어린 양 출판사에서 펴낸 도나 말티즈의 묵상집 기도 많이, 걱정 조금을 나누고 있습니다. 근심 걱정이 찾아올 때 힘이 되는 말씀 묵상 함께 하시죠.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꾸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

되어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마가복음 4장 39절 40절.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배를 타고 호수 건너편으로 가자고 제안하셨습니다. 배를 타고 가는 동안 배의 고물에서 잠이 든 예수님은 큰 폭풍우가 일어나 물이 배에 들어차는데도 계속 주무셨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깨우며 말했습니다.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때 예수님이 일어나셔서 폭풍우를 잠잠케 하시며 제자들에게 물으셨습니다. 너희의 믿음이 어디 있느냐? 걱정이 삶에 밀려오기 시작할 때 믿음이 닻이 되게 하십시오. 스스로에게 예수님의 사랑과 능력을 상기시켜 주십시오. 또 로이드 존 오길비 목사님의 말도 기억하십시오. 때로 주님은 우리와 함께 폭풍을 견디며 이겨내시고 어떤 때는 우리 주변에 동요하는 바다를 진정시키십니다. 무엇보다도 그분은 우리의 내면, 가장 깊은 내면의 영혼 속 폭풍을 잔잔하게 하십니다. 주님, 제 깊은 곳의 폭풍을 고요하게 하소서.

이 세상에 약점이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사람들도 우리와 똑같이 약점을 가지고 있었는데요. 노아는 의인으로 불렸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포도주에 취해 자녀들에게 수모를 당하고 말았습니다. 그런가 하면 모세는 이스라엘의 가장 위대한 지도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는 물이 없다고 원망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며 지팡이로 반석을 두 번이나 내리치며 저주의 말을 하고 마는데요. 혈기를 이겨낼 절제력이 부족했던 겁니다. 그리고 다윗은 정욕에 눈이 멀어 간음죄와 살인죄를 저질렀고 삼손은 정욕을 극복하지 못한 대표적인 인물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렇게 성경 속 위대한 인물들도 피하지 못했던 연약한 모습들. 과연 어떻게 이겨내야 할까요? 약점들을 숨기고 살아야 할까? 아니면 어떤 방법으로 극복해야 할까? 깊은 생각에 빠지게 됩니다. 그런데 로마서 8장에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신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약점을 그대로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로 나아갈 때 그 약점이 우리의 장점이 된다는 말씀인데요. 이것이 위대한 기도의 능력입니다. 우리가 연약함을 느낄 때는 우리 자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음을 철저히 알게 되는 때입니다. 그리고 정확히 그 자리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힘이 우리를 지탱하게 하시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데요. 그러기에 이 연약함은 우려할 것도 부끄러워할 것도 아닙니다. 연약함은 그리스도인의 여정에 있어서 매우 의미심장한 기회들 중 하나라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약할 때 내 힘이 아닌 하나님의 권능으로 강해짐을 체험하며 더 단단한 믿음의 사람으로 커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소망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가 마땅히 빌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시느니라. 아멘. 로마서 8장 26절 말씀입니다. 찬양이 있는 마을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다음 이 시간 더 행복한 찬양으로 다시 찾아뵐게요. 복음 70년 그리고 영원히. 이 프로그램은 전파 선교사님들의 귀한 헌금으로 제작됐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샬롬, 평안한 하루, 행복한 하루 보내고 계시죠? 부자를 연구해 유명해진 토머스 스탠리는 그의 책 백만장자 마인드에서 백만장자가 되는 비결을 밝혔는데요. 그 첫 번째 조건이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잘 살게 해주신다. 나는 반드시 부자가 된다. 이런 믿음이 그렇게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4차원의 영성이죠. 4차원의 영성은 3차원의 환경과 생각, 문제를 지배합니다. 일본의 학자 혼다게는 부자는 태어나는 것이 아니라 만들어진다고 밝혔습니다. 생각과 꿈, 말과 믿음을 통해 모든 꿈이 성취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요. 우리가 노력해서 이루는 것은 한계가 있죠. 하지만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한계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분을 인생의 주인으로 모신 우리는 얼마나 든든하고 행복한가요? 비록 물질의 부자는 아닐지라도 마음의 부자는 분명합니다. 향기로운 찬송, 이 시간 약한 나로 강하게 하시고 부유케 하시는 주님께 기쁨으로 감사로 찬양 함께 올려드리면 좋겠습니다. 첫 찬양입니다. 클래식 콰이어의 약한 나로 강하게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국립합창단이 부릅니다. 구주의 십자가 보혈로.

날마다 주님과 함께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 말씀. 마음의 즐거움. 우리 모두에게는 마음을 즐겁게 해주는 기쁨의 순간들이 있다. 또한 우리의 감각은 복잡하게 연결되어 있다. 아마도 당신의 즐거운 추억은 지금도 좋아하는 무언가와 관련되어 있을 것이다. 우리의 마음이 기쁨과 평화의 소망으로 흘러넘칠 때 우리의 말과 표정과 행동에 만족스러움이 나타난다. 사람들은 우리 내면 깊은 곳에 있는 무언가가 우리를 계속해서 만족스럽게 한다는 것을 알아차리고 그 근원에 대해서 물을 수도 있다. 통제 불가능한 상황이 닥치거나 예상치 못한 문제들이 생길 때라도 우리는 기쁨을 잃지 않고 계속해서 얼굴에 미소를 지을 수 있다. 아무리 절박한 필요들이 소용돌이 칠지라도 우리가 그리스도께 속해 있다는 사실을 아는 데서 오는 그 확신은 바위처럼 변함없이 견고하다. 우리는 멈춰서 장미 향기를 맡을 여유가 있을 뿐만 아니라 몇 송이를 꺾어 누군가를 위한 꽃다발을 만들 여유도 있다.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잠언 15장 13절 말씀.

찬양에서 행복한 시간, 여러분은 지금 향기로운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네, 이번에는 찬양 세 곡 연이어 함께할게요. 조수아님의 나는 믿음으로 들으시고요. 이어지는 찬양 제프 넬슨의 피아노 연주 찬송 아멘. 그리고 원레이 싱어즈의 찬송입니다. 내 영혼의 햇빛 비치니.

여러분의 마음을 즐겁게 만드는 건 무엇인가요? 어떤 일 때문에 즐거웠는지 함께 나눠보면 좋을 것 같아요. 별것 아니어도 좋아하는 사람들과 함께 맛있는 음식을 나눠 먹을 때, 즐겁게 이야기 나눌 때 저는 참 즐겁습니다. 큰 것이 아니라 아주 작고 소소한 것에서도 사랑을 나누고 느낄 때 기쁘고 행복하죠. 주님은 우리 마음의 작은 부분이라도 교제하며 나누길 바라시고 계신다는 생각이 듭니다. 매 순간 주님과 동행하며 행복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소망하면서 향기로운 찬송 끝으로 안양시립합창단의 주 안에 거하라 찬송 전할게요. 지금까지 저는 신혜선이었습니다. 평안하세요.

0: 복음 70년, 은혜 70년.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FABC. 클래식을 쉽고 재미있게 쉬운 클래식. 안녕하세요. 쉬운 클래식 김하은입니다. 오늘도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합니다. 교수님 어서 오세요.
1: 반갑습니다.
0: 반갑습니다. 날이 점점 더 무더워지고 있습니다. 네. 어느 지역에서는 이미 최고 기온을 40도를 찍었대요.
1: 아, 너무 힘들겠어요.
0: 네. 점점 가면 갈수록 참 그런 더위도 있고 힘든 네. 시간들도 있을 텐데 이 시간을 통해서 조금 시원한 그런 은혜를 누리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교수님. 오늘 주제가 정체성 이라면서요.
1: 네, 네. 정체성입니다. 이제 다 휴가철이어가지고 많은 분들께서 물놀이를 가실 거예요. 네. 그리고 자녀들이 있다면 응당 더위하고는 상관없이 무더위를 몸으로 직접 마주하는 네. 워터파크 다들 가시잖아요. 저번 주에 저도 조카들하고 우리 딸하고 같이 다녀왔는데
0: 네.
1: 아니 제가 눈을 떠보니까 네. 놀이기구로 끌려가 있더라고요. 저는 정말 겁이 많거든요. 고공낙하는 꿈도 못 꾸는데 조카들이랑 딸이 너무 퇴근하는 바람에 인원이 꼭 채워줘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0: 아, 뭐 4명 정원 뭐 이런 뭐
1: 그런
0: 기구였나
1: 걸요.
0: 보네요.
1: 네, 그래서 제가 거기에 속아가지고 네. 계단을 오르다 보니 정말 다리가 너무 저리고 무서운데 계속 네. 제가 용돈을 줄게 네. 이모는 내려가면 안 되나. 너무 늦었어 이모, 너무 늦었어 이모 이러고서 올라갔다 보니 끝까지 갔더라고요.
0: 네.
1: 여러분 제가 여기서 저를 잃어버렸어요.
0: 네?
1: 너무 무서우니까 나는 누구일까? 여긴 어디인가가 정말 계속 생각이 나면서 아 이분이면 끝나겠지? 이런 생각과 함께 올라가다 보니 정말 하늘 끝까지 올라갔는데요. 쫙 끝나고 나니까 그 다음에 또 올라가 있더라고요.
0: 네?
1: 두 번째를 또 타러 갔더라고요.
0: 세상에.
1: 네. 그래서 여기에서 여러분 우리가 상황에 밀려서 또는 자녀들이 있으면 사실 어떻게든 함께 해주고 싶은 마음에 저는 정말 억지로였거든요.
0: 네.
1: 그래서 어딘가의 상황에 밀려서 우리가 시험에 들 때도 있으나 저는 거의 그 수준이었어요. 심장의 떨림이 콩쿨 직전하고 또 가더라고요. 오디션 볼 때처럼 너무 무서웠어요. 그래서 그렇게 우리를 잠시 잃어버릴 수 있지만 네. 우리가 돌아와야 할 곳은 하나님의 자녀된 자리다.
0: 아멘.
1: 결국은 내려오게 돼 있더라.
0: 결론이?
1: 네. 네. 그렇게 여러분께 오늘 정체성에 대해서 한번 나눠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하면서 찬송가 435장

0: 을 준비했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이고요. 나의 갈길다 하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내가 어느
1: 아멘.
0: 때에 어느 곳에 서 있던지 하나님 함께 동행해 주시기를 기도하면서 첫 번째 찬송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1: 아멘. 오늘 첫곡 함께 듣겠습니다. 국립합창단의 음성으로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듣고 이어갈게요.

0: 네, 찬송가 435장, 통일 찬송가 492장, 나의 영원하신 기업 함께 듣고 왔습니다. 네. 오늘 어떤 작곡가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할까요?
1: 첫 번째 작곡가로는 차이콥스키를 만나볼까 합니다. 정말 사전적 의미 그대로의 정체성에 혼란을 느꼈던 그런 작곡가를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네. 차이콥스키는 굉장히 유약한 어린이였다라고 설명을 해드려도 될 것 같습니다. 어떤 성정이 유약했 때 이런 것보다 그냥 건드리면 깨어질 것 같은 유리 잔과 같은 아이였다라고 표현을 하면 딱 맞을 것 같고요. 너무나 예민한 나머지 남들이 듣지 못하는 본인 내면 세계의 소리를 들으면서 힘들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본인의 마음에 많은 음악들이 있었다면 그 음악이 계속 흘러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차이콥스키가 어렸을 때 함께 지내셨던 유모는 차이콥스키가 너무 많은 소리가 들려서 힘들다고 자주 울었다라고 글을 남기신 것도 있긴 하거든요. 네. 여러분들께서 생각하실 때 차이콥스키의 곡은 어떤 느낌일까요? 저는 굉장히 광대하다, 넓다, 아 정말 풍성하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차이콥스키라는 인물을 알고서 그 곡을 접하면 아, 어느 부분에 이 사람의 어떤 비장한 마음이 이 사람의 너무나 힘든 마음이 담겨 있을까를 들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무엇보다도 정체성을 말씀드렸을 때는 차이콥스키는 이성을 사랑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셨어요. 그래서 제자의 어떤 협박에 못 이겨서 결혼을 하셨거든요. 당신이 나와 네? 결혼해 주지 않으면 네. 나는 삶을 마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노래하는 제자와 어쩔 수 없이 결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본인의 어떤 평안한 삶을

0: 한번 꿈꿔보고 싶으시지 않았을까? 왜냐하면 차이콥스키가 살던 시대의 그 러시아는 정교라는 그런 것을 이렇게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거의 사형에 가까울 수 있는 그런 형벌을 받을 수도 있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거죠, 그분께서. 그래서 남들이 알아서는 안 되는 그런 거였기 때문에 남들과 비슷한 결혼 생활을 유지하면서 나도 평범한 사람이다를 말씀하고 싶으셨는데 세 달을 못 견디시고 도망을 가셨어요.
1: 아, 도망을
0: 네,
1: 갔어.
0: 정말 도망을 가셨어요. 이렇게 살수 없을 것 같다라는 느낌으로 떠나셨고요. 그래서 차이콥스키 음악 속에는 그의 내면의 세계가 담겨 있다라고 반드시 생각을 하고 감상을 하셔야 될것 같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곡은 현을 위한 세레나데 1악장입니다. 세레나데는 보통 우리가 창가에서 뭐 고백하는 노래, 밤의 음악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 있지만 차이콥스키의 세레나데는 차이콥스키라는 인물을 먼저 투영하시고 들어보심이 더 감상법에 맞지 않을까. 그의 삶을 담아서 여러분께서 이 곡을 한번 감상해 보시면 어느 부분은 아, 많이 슬프다라는 느낌이 드실 수도 있다라고 여겨집니다.

0: 차이콥스키의 현을 위한 세레나데 함께 듣고 오셨습니다.
1: 네.
0: 선율이 이제 들으니까 살짝 구슬퍼요.
1: 네. 현을 위한 세레나데이니 관악기는 없겠죠. 네. 현만이 우러내는 그 어떤 선율의 잔잔함을 여러분이 1악장에서 꽤 느끼실 수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요. 차이콥스키는 길을 잃지 않으려고 매우 노력을 했을 거예요. 그렇지만 시대상에 맞지 않는 본인의 어떤 그런 마음들 때문에 너무나 힘들었겠지만 그것을 음악으로 승화시켰을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의 공감 들을 형성할 수 있는 발레 음악도 있고 교향곡도 있고 또 바이올린 협주곡도 있고 수많은 곡들을 남긴 그런 작곡가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직업적인 면에서는 행복한 사람이었을 수 있으나 본인의 삶의 면을 바라본다면 조금은 슬프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그런 작곡가입니다.
0: 네. 두 번째로 함께할 곡은 어떤 곡인가요, 교수님?
1: 쇼스타코비치라는 작곡가의 왈츠 를 준비했고요. 쇼스타코비치라고 하면 준비한 곡은 왈츠이지만 네. 전쟁이라는 부제가 붙어야 합니다.
0: 그래요?
1: 스탈린 정권에서 활동했던 작곡가이고요. 그러면 여러분 이제 대충 상상이 되실 거예요. 네. 얼마나 많이 억압받고 마음대로 할 수 없었는가. 작곡을 하고 어떤 결과물을 내어놓았을 때 통치자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숙청의 대상이 되는 거예요.
0: 정말 되나요?
1: 네. 내 삶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없을 것인가의 결과물이 그 작곡에 달려있는 건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인가는 민족의 영웅으로 추앙을 받다가
0: 네.
1: 어느 날인가는 스탈린이 이거 안 됩니다. 이거 금지시키세요 하면 그 다음날 신문에 나는 거예요. 음악이 아니었다.
0: 세상에.
1: 그러면 이제 계속 긴장하시는 거예요. 아마 잠을 제대로 주무시지 못했을 거예요. 굉장히 마르셨고요.
0: 네.
1: 예민해 보이는 그런 성품의 얼굴을 가지고 계신데 사람이 원래 살다 보면 그 삶의 궤적에 따라서 표정이 변하잖아요.
0: 그쵸.
1: 그런데 내가 오늘 끌려갈지 내일 끌려갈지
0: 모르니까.
1: 알 수가 없어요.
0: 네.
1: 게다가 문화숙청이라는 것이 이런 공산주의에서 많이 이뤄졌었기 때문에 내가 살아남으려면 이 체제에서는 뭘 했어야 될까요? 어떤 곡을 작곡했어야 될까요?
0: 살아남으려면
1: 네.
0: 뭐 아무래도 뭐 어떤 그런 정부나 정권을 향한 찬양이라든지
1: 그렇죠.
0: 국가에 대한 충성심이 엿보이는
1: 그렇죠.
0: 그런 곡이어야겠죠.
1: 그러면 체제에서 가장 많이 이용하는 수단은 아무래도 영상이 되어지겠죠. 영화를 만들었을 때 스탈린이라는 인물을 영웅으로 부각시키는 배경음악.
0: 네.
1: 영화의 수많은 배경음악들을 만드셨어요. 그러면 후대에서 봤을 때 쇼스타코비치는 본인의 정체성을 지킨 사람일까요? 아닌 사람일까요? 갑론을박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0: 네.
1: 일단 숙청을 당하는 것은 안 되지 않을까
0: 무섭잖아요.
1: 네, 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어려서부터 굉장히 신동으로 이 곡이 이미 외국에 싹 이렇게 퍼질 만큼 작곡에 능하게 하셨는데 본인의 색깔을 드러내면 숙청의 대상이 되고요. 그리고 거기 체제에 맞춰서 작곡을 하다 보면 본인이 하고 싶은 곡을 작곡할 수 없었겠죠. 아마 중간에 어떤 접점을 찾으셨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같은 곡이어도 그것이 그들만은

위한 곡은 아니었을 것이다. 본인의 마음이 어딘가에 분명히 담겨 있을 테고요. 그래서 너무나 힘든 시기에 창작 활동을 했던 그런 작곡가들이 살았던 시대에 쇼스타코비치가 살았다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왈츠도 여러분, 우리가 즐거운 왈츠가 있는 반면에 쇼스타코비치의 왈츠는 약간 깊은 마음을 조금 움직이는 그런 쿵짝짝입니다. 가볍고 이렇게 무게감이 없는 쿵짝짝이 아니라 무게를 가득 담은 나의 심정의 어떤 어려움을 가득 담은 쿵짝짝이 들어가 있는 그런 쇼스타코비치의 왈츠를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들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0: 네, 쇼스타코비치의 왈츠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1: 네.
0: 오늘 두 분의 작곡가, 근데 그 운명이 너무나도 기구했던
1: 네.
0: 그런 분들을 함께 이야기를 나눴는데
1: 네.
0: 마음이 아픈 시간이었던 것 같아요,
1: 네.
0: 교수님.

0: PD님은 본인의 정체성의 기준을 어떻게 잡으실까요?
1: 정체성의 기준. 근데 너무 많은 것 같아요. 근데 여러 가지가 될수 있겠는데 제일 먼저는 아무래도 가족? 가족과 뭐 지금 제가 담고 있는 이 직장에 대한 어떤 것도 있을 것 같고요.
0: 네.
1: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치는 건그두 가지가 아닐까 싶습니다.
0: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작곡가들을 만나보면서 저도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악기는 튜닝이라는 것을 합니다. 오케스트라 버전으로 방금 들으셨겠지만 몇십 대의 악기가 한 곡을 연주를 하려면 기준음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저희는 피치를 보통 442에 맞추고 라라는 음을 기준으로 모든 악기의 튜닝을 맞춰냅니다. 그러면 어떤 화음과 어떤 선율들을 연주했을 때 배음이 딱 맞아떨어지게끔 그렇게 하는데 그럼 우리 삶의 기준음은 무엇일까?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나는 누구일까? 내 기준은 어디에 맞춰야 할까? 하은 PD님 말씀대로 그 중심에는 가족도 있고, 나의 일도 있고, 나라는 인물 자체도 있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은 잊지 말아야 하지 않을까?
1: 아멘.
0: 어디에서 무엇을 하든지 간에 하나님을 전하는 사람이다라는 사명을 잊지 않아야 하는 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정체성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잘 맞추자고 말씀드려보고 싶습니다.
1: 아멘.
0: 하나님과의 주파수를 맞추는데 우리 극동방송이 있고요. 그 안에 또 우리 쉬운 클래식이 있습니다.
1: 네.
0: 여러분과 함께하면서 하나님 말씀을 함께 전하고 또 때로는 다른 길을 가더라도 결국은 돌아온 길,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길에 서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1: 아멘.
0: 오늘의 정체성에 관련되었던 작곡가들의 얘기를 마무리해 볼까 싶습니다.
1: 아멘. 하늘의 정체성,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정체성으로 내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런 말씀 전해드리면서 쉬운 클래식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울산대학교 음악대학 바이올리니스트 임소혜 교수님과 함께했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0: 감사합니다.

0: H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8시를 알려드립니다.

평안하셨죠? 하늘 편지 이정현입니다. 며칠 전이었어요. 퇴근하고 집에 가서 엄마와 대화를 나누는데 거의 매일같이 기도원에 다니시는 엄마께서 이런 말을 하십니다. 기도원이 천국이라니까. 가면 시원하지, 찬양 나오지, 말씀 듣지, 기도하지. 이렇게 좋은 것만 누릴 수 있으니 가서 앉아있기만 해도 은혜가 된다고. 이 말을 하시는 엄마의 환한 표정이 정말 평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5절 말씀이 떠올랐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아멘. 주님 안에 또 주님 곁에 있음이 진정 행복한 삶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요, 지금 극동방송을 듣고 계신 여러분도 행복한 사람들임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나의 아내 거하라 김대환의 목소리로 함께 하셨습니다. 8월의 첫날, 네, 토요일을 지나고 있는데요. 어떤 하루 지나고 계신지 궁금합니다. 계신 곳에서 편안하게 찬양 들으시면서 하나님의 사랑도 가득 충전하셨으면 좋겠고요. 들으시면서 문자 메시지로 저와 소통하길 원하시는 분 혹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오늘도 여전히 서머 스페셜로 진행하면서 은혜로운 찬양들 많이 많이 전해드릴게요. 메시지 보내주시는 분들 중에 몇 분을 선정해서 소중한 사람에게 선물하고 싶은 예쁜 성경 라스텔라에서 성경책을, 6남매 핸드메이드에서 만든 예쁜 파우치를, 식비는 줄이고 맛은 높이고 쿠기지에서 밀키트 선물 세트를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2491님, 날이 너무 덥네요. 주말에도 일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운전하고 가는 길에 극동방송이 친구가 돼주네요. 이번에는 일이 많아 휴가도 못 가지만 극동방송과 함께 보내려고 합니다. 이것도 주님의 은혜겠죠? 라고 주셨습니다. 휴가도 못 가실 만큼 바쁜 여름을 지나고 계시지만 주님이 더 큰 기쁨과 평안으로 채워주시길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머지않아 쉼의 시간도 꼭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힘내십시오. 0481님, 안산에서 극동방송 듣고 있어요. 무더위를 예수님의 사랑으로 이겨냅니다 하셨어요. 아멘입니다. 찬양 바로 이어드릴게요. 공인현의 목소리로 함께 하시죠.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하늘편지 서머 스페셜로 함께하고 계십니다. 계속해서 듣고 싶은 찬양을 신청하실 분 계시다면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유료 문자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전송해 주시면 됩니다. 0785님, 지난주에 교회에서 구역 대신방을 했습니다. 구역 식구들이 다 모여서 작은 모임을 하니 은혜입니다. 아, 찬송 여기에 모인 우리 들려주세요 하셨는데 사진도 함께 첨부해 주셨거든요. 아, 사진 속에 보이는 한 분 한 분의 표정에서 평안과 또 행복이 느껴지네요. 그 따스한 온기로 더욱 하나 되는 교회 되길 진심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귀한 사연 감사해요. 9507님, 주만 바라볼지라 신청합니다 하셨는데요. 바로 이어드릴게요. 주만 바라볼지라 박신아 콰이어의 연주로 함께 하시죠.

네, 서머 스페셜로 함께한 하늘편지 어느새 맺을 시간이 됐는데요. 끝곡으로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띄워드리며 인사드릴게요. 더욱 주님만 바라보는 8월 꼭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정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주님의 사랑을 전하는 부산 극동방송입니다.
2: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에 거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사사기 18장 1절 말씀.
3: 헬로 에브리원 앤 땡큐 포 조이닝 어스 포 잉글리시 바이블 펠로우십. I'm Changsu Kim, broadcasting on FEBC Mission FM from the nation's capital, Seoul.
4: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김창수입니다. 8월입니다. 무더위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온열 질환자의 숫자도 늘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는 큰 지진도 이곳저곳에서 많이 나고 가까운 일본에서도 말이죠. 또 조금 있으면 태풍이 여럿 발생하겠죠.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더운 야외에 너무 오래 계시지 말고 건강 잘 지키시기 바랍니다. 네,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 또 리마인드 드립니다. 13일에는 여수에서 그리고 14일에는 익산에서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에 어린이합창단원 약 700여 명이 모여서 찬양과 율동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시간 되시는 분들 꼭 오셔서 관람하시기 바랍니다. 큰 감동이 있을 것으로 믿습니다. 자, English Bible Fellowship 오늘 순서도 역시 찬양으로 문을 열겠습니다. Steve Darmody가 부릅니다. There is a fountain. 우리말 제목은 샘물과 같은 보험은입니다.

Amen.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내용 설명드리겠습니다. The Danites were a tribe of Israel. Danites, 단 사람들, 단지파 사람들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있었죠. 그 중에 하나였다는 이야기입니다. That had not received their land of inheritance during the reign of Joshua. 그런데 이 단지파는 여호수아가 다스릴 당시에 inheritance, 상속을 받지 못했어요. 땅을. That had not received their land. 그러니까 인간인지라 우리도 좀 받았어야 되는데 하는 서운함이 있었겠죠. They wanted to have their own area of land. 그들도 또한, 즉 단지파들도 또한 자기들만의 땅을 갖고 싶었죠. So they sent five men to go see who they could attack to get some land. 그래서 이 단지파 사람들이 다섯 명을 뽑아서 정탐꾼으로 보냅니다. 너희들 가서 who they could attack, 누구를 과연 공격해서 우리가 땅을 좀 뺏으면 좋을지 좀 알아보고 와라. 이렇게 해서 대표단 정탐꾼을 다섯 명 뽑아서 보냅니다. The spies went to the mountains of Ephraim. 그래서 이 정탐꾼 다섯 명이 에브라임 산지로 갑니다. And recognized Micah's priest. 그리고 이야기가 좀 건너뛰었습니다마는 미가의 제사장, 제대로 된 제사장이라고 보기 어려워요. 나중에 나오겠지만 레위 지파의 사람이었죠. 그래서 미가가 이 사람을 직장을 하나 준다는 의미로 제사장을 삼았습니다.

그런데 이 내위 출신 제사장을 이 정탐꾼이 알아보는 거예요. They asked the priest if their journey would be prosperous. 이 레위는 지금도 단지파의 정탐꾼들이죠. 이들이 이 레위 출신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If their journey would be prosperous. 우리가 이렇게 이렇게 이렇게 해서 참 땅도 못 받고 지금까지 살았는데 우리도 땅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 그래서 내가 정탐을 하러 가는 것이니 당신이 보기에 우리 계획이 좀 성공할 것 같소? 이렇게 물은 거예요. And the priest told them. 그래서 그 제사장이 told them, them이 정탐꾼들이에요. 정탐꾼들에게 말해줍니다. 다음과 같이. That they would be successful. 그들 계획대로 가서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성공할 거라고 말해줍니다. The spies went and found Laish. 그래서 정탐꾼들이 가서 이 라이스라는 곳을 발견합니다. A nice city, 참 좋은 도시예요. That had no ties to any neighboring countries. 그리고 이웃의 어느 나라와도 어떤 관계를 맺지 않고 있던 그런 라이스라는 곳을 찾은 겁니다. This would be a safe city to attack. 이 도시를 공격해도 큰 탈이 없을 것 같다는 판단이 들었지요. And steal without fear of starting a major war. 그래서 큰 전쟁을 치르지 않고도 피를 흘리지 않고도 이 땅을 빼앗을 수 있겠다라는 판단을 하게 되는 것이죠. The five spies came back to the Danites. 그래서 이 다섯 명의 정탐꾼이 다시 단지파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으로 돌아왔습니다. And reported about the city of Laish. 그리고 자기들이 정탐을 하고 돌아온 라이스라고 하는 도시에 대해서 보고를 합니다. The Danites decided to steal this land. 단지파 사람들은 결정을 하게 되죠. 이 땅을 빼앗겠다고. So, they sent 600 armed men up into the mountains to steal the city. 그래서 그들은 600명의 무장한 사람들을 보냅니다. 어디로요? Up into the mountains. 자, 그 산지로 보내는 거예요. To steal the city. 그 도시를 빼앗기 위해서 보냈죠. The five people spent the night at Micah's house. 가기 전에 이 다섯 명의 정탐꾼들은 미가의 집에서 하룻밤을 묵었습니다. And they recognized the voice of the man from Levi's tribe. 그리고 들어보니까 레위 지파 사람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음성을 듣고 알아봅니다. This may mean that they knew him already. 그것은 무슨 말인고 하면은 they가 여기서는 정탐꾼들이잖아요. They knew him already. 그리고 him은 이 레위 출신의 제사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음성을 들었다는 얘기는 이 정탐꾼들이 들어보니까 저 사람 우리가 아는 사람인데 하고 그 사람의 목소리를 알아봅니다. He came from Bethlehem, Judah. 이 레위 지파 제사장은 베들레헴 유다 출신이었습니다. This town was near where they lived. 그리고 이곳은 자기들이, 즉 단지파들이 사는 곳에서 얼마 멀지 않은 곳이었어요. He probably had a southern accent. 아마도 이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 남부의 사투리를 쓰고 있지 않나 싶어요. So maybe because of this, 아마도 그의 억양을 듣고 they knew where he came from. 아, 저 친구가 아마 우리가 사는 곳 어디 근처에 사는구나. 거기서 왔나 보다 하고 알아차리게 됩니다. They asked him to tell them whether they would be successful. 그래서 그 레위 지파의 제사장에게 물었던 것이죠. Whether they would be successful. 자기들도 땅이 없으니 가서 땅을 좀 빼앗아야겠다라고 하는 자기들 계획이 과연 성공을 할까 하고 물었던 겁니다. He gave to them the answer that they wanted. 여기서 히는 레위 지파의 제사장이에요. 그래서 이 제사장이 어떤 대답을 그들에게 들려주는 거 하니 이 정탐꾼들에게 이 정탐꾼들이 듣고 싶어하는 그런 대답을 주게 된 겁니다. 그래서 땅을 빼앗으러 간다는 이야기가 다음 시간에 아마 나오게 되겠죠. 좋습니다. 그럼 여기서 찬양 한 곡 더 들으시고 Praying in English 이어서 하겠습니다. Chris Elsie의 찬양입니다. Amazing Grace. 우리말 제목은 나 같은 죄인 살리신입니다.

0: 자, 그럼 지금부터 오늘 기도를 번역해 드리겠습니다. Dear Heavenly Father, 하늘에 계시는 사랑하는 아버지, thank you, 감사드립니다. For showing us, 우리에게 보여주시니, how even the decisions that seem unrelated, 심지어 관련 없는 그러한 우리가 결정을 할 때에도 can lead us into sin, 자칫 우리를 죄로 이끌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allowing us to study your word.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도록 허락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And see many examples of how to live our lives. 그리고 우리가 과연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하는 많은 본보기를 보여주시니 감사합니다. Thank you for blessing South Korea. 우리 대한민국을 축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And giving us a good land. 그리고 이렇게 아름다운 정말 금수강산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Thank you that we have enough food to eat. 우리가 정말 먹을 식량도 충분하게 하나님 공급해 주시고 Thank you for making South Korea a prosperous nation. 우리 대한민국을 이렇게 번영의 길로 이끌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Please continue to bless us. 계속해서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As we try to live for you,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살려고 애를 쓸 때, Please bless the church in South Korea. 대한민국의 교회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And help us to show people your love. 그리고 정말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보여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Thank you for the love that you have shown us.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We pray all this in Jesus' name.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습니까? 오늘도 애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Thank you everyone for joining us for this broadcast. Please let us know how you like the show. 여러분 오늘 방송 잘 들으셨는지 이런 내용을 느끼신 점, 또 소감, 사연, 그리고 기도 제목을 샵1069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휴대폰 유료 문자로 보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도 마치기 전에 before we sign off, let's take a look at the two names of places in the Bible. 성경에 등장하는 지명, 즉 장소 이름 두 개 골라서 영어로 연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호수아 18장 23절에 등장하는 이름 두 개 골랐습니다. 우리말로는 아윔, 그리고 바라입니다. 먼저 아윔, 영어로는 이렇게 발음합니다. A-V-V-I-M, 특이한 스펠링이에요. 아윔, 올해 한번 잘 듣고 따라해보시기 바랍니다. 아윔, 한번 더요. 아윔, 한번 더 해볼까요? 아윔, 이렇게 연습해 주시고 그 다음에는 바라입니다. 바라는 영어로 이렇게 발음합니다. 바라, 바라, P-A-R-A-H-A요. 바라. 한 번 더요. 파라. 바라를 파라. 이렇게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Well, next week we will talk about the Danites attacking Laish. 다음 주에는 단지파 사람들이 라이스를 공격하는 내용 살펴보겠습니다. Well, that's a wrap.
1: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 서머 스페셜. 샬롬. 8월의 첫날이자 토요일에 인사드립니다. 행복책이 박영나입니다. 평화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로마 사람들이 말하는 평화, 팍스인데요. 영어에 피스라고 하는 평화를 말하죠. 이 평화는 힘으로 주어지는 것인데요. 이 세상에서 잘 되고 싸움에서 이기고 또 로마식으로 무기를 가지고 있어야 평화가 있다는 논리를 가진 평화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평화는 위로부터 주시는 은혜인데요. 샬롬이라는 단어는 동사 슐람에서 왔습니다. 슐람이라는 말은 지불하다라는 뜻인데요. 다시 말하면 주님께서 십자가에서 대가를 지불했기 때문에 우리에게 참 평안이 온다는 것입니다. 돈과 좋은 환경, 명예가 주는 평안은 얼마 있지 않으면 모두 무너지고 마는데요. 참된 평안은 오직 주님만이 주십니다.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 속에서 기쁨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하며 박영나의 함께 행복 서머 스페셜 출발하겠습니다.

오늘 첫 찬양으로 들려드린 곡은 둘러스 남성 합창단의 내 영혼의 극히 깊은 데서였습니다. 이어서 조수아의 선하신 목자 나누었어요.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

동방송의 박영나의 함께 행복 서머 스페셜 듣고 계십니다. 박영나의 함께 행복은 매주 토요일과 주일에 여러분 만나고 있어요. 무더운 여름 서머 스페셜로 은혜와 기쁨의 찬양 풍성하게 준비했습니다. 찬양은 우리 영혼의 건강 상태를 나타내주는 도구인데요. 우리의 영혼이 건강하지 않으면 우리의 입술에서 찬양이 사라지게 되고요. 불평과 불만이 나오고 염려와 근심에 사로잡히게 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찬양은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까지도 주님 앞에서 강건하게 세울 수 있는 중요한 도구인데요. 모든 상황 속에서 찬양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함께 고백하는 행복한 시간 되시기를 바라며 준비한 찬양 나눌게요. 심영진의 은혜로다, 김영식의 행복이 있으니, 온기장의 강물같이 흐르는 기쁨 계속해서 들려드릴게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배우는 가장 흥미롭고 놀라운 사실 중 하나는 이 세상에서 여전히 눈물이 마르지 않지만 기뻐 웃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우리의 기쁨이 슬픔의 비상구는 아닌데요. 고통과 고난은 여전히 오지만 구원받은 자의 행복을 몰아낼 수는 없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기쁨은 우리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기쁨과 웃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고 있음을 아는 즐거움이라고 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마음껏 누리는 행복한 하루 되시기를 소망하며 박영다의 함께 행복 서머 스페셜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클래식 화요의 구원으로 인도하는 계속해서 러브의 활짝 웃어요 전해드리며 저는 물러갈게요. 행복지기 박영다였습니다. 고맙습니다.

0: 복음 70년 은혜 70년
1: 부산 극동 방송입니다. FEBC

아름다운 고백. 샬롬, 한 주간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아름다운 고백의 이기양 목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그런 저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제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라고 했습니다. 또 넘어서 8장 1절과 2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고 그랬습니다. 오늘 이 시간 극동방송을 통해 아름다운 고백을 듣는 모든 분들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이 함께하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는 믿고 싶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관습이나 또 풍습, 법칙에 얽매이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또한 인간관계를 그 안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말씀 붙잡고 우리는 서로에게 도움을 주고 유익함을 주고 또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는 데 동력자가 되어든다고 봅니다. 오늘은 십자가의 마음으로 옥에 갇힌 영혼들에게 복음을 전하며 그 영혼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서 바른 사회인이 되도록 도와주는 귀한 소망교도소의 직원들을 모시고 은혜의 시간을 함께 하고자 합니다. 먼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린 다음에 귀한 분 만나겠습니다. 마카스가 부릅니다. 주 은혜임을.

0: 마커스의 주 은혜 임을 위한 찬양이었습니다. 여기 보면 나 들어간다 들어가네 라는 그 가사 내용이 있는 것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참 그 당위성을 잘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우리 귀한 우리 두 분 나와 계시는데요. 소망교도소 홍보팀의 김영미 계장님 팀장님이시고 홍보용사 담당의 박성호 주인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2: 안녕하세요.
0: 아주 선남선녀가 오셔서 우리 스튜디오가 화려해진 것 같습니다. 우리 그 소망교도소에서 우리 강원국도 방송까지 오는 시간이 얼마 정도 걸립니까?
2: 한 2시간 조금 넘습니다.
0: 네, 그래요. 네. 우리가 이제 강원국도 방송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 전국에서 많이 듣고 계시는데 우리 극동방송 가족들에게 한번 인사 한 말씀 한번 해 주실래요?
2: 안녕하세요. 오늘 이렇게 귀한 자리에 초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소망교도소를 좀 많이 알리고 또 담 안에 있는 형제들에 대한 관심 또 그분들을 위한 기도를 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0: 짝짝짝짝짝입니다. 아, 우리 이제 오늘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소망교도소가 어떤 것이고 어떤 점이 특별한지에 대해서 우리 청취자분들에게 좀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자 하는데 우리 소망교도소에 대해서 좀 어떤 곳인지 좀 말씀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2: 네, 소망교도소는 그 하나님의 사랑으로 수용자를 변화시키고자 한국교회가 연합해서 설립한 교도소이고 재단법인 아가페가 운영하고 있는 국내 최초의 교화 중심 민영 교도소입니다. 네. 2010년 12월 1일에 문을 열었고.

0: 있고요. 네. 현재 수용 정원 400명 규모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네. 네.
1: 400명 정도면 이제 적은 편은 아닌데죠.
0: 네.
1: 근데 우리가 이제 소망교도소에 오시 이제 수용되는 이제 수용자들 보면은 일반 국영교도소와 다르게 교정본부에서 형이 확정된 사람들한테 소망교도소 알림이 나가죠. 그분들이 신청하고 또 어떻게 소망교도소 수용자도 오르는지 그 과정도 약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0: 네. 일단 소망교도소는 입소 기준이 있는데요. 네네. 재범 이하 예 분들이 형기 7년 이하 그다음에 잔여형기 1년 이상의 20세 이상 60세 미만의 성인 남성 분들이고 그리고 조직폭력이나 마약류 사범은 제외됩니다. 그래서 형이 확정돼서 이제 소망교도소 이송을 희망할 경우에는 그 지원 의사를 법무부에 신청하게 되면 법무부에서 이제 저희한테 면접 대상을 통보를 해주고요. 그러면 저희가 면접을 보게 되고 그러고 나서 이제 최종적인 명단은 법무부에서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면 그 명단이 최종 명단이 확정이 되면 이송 지시의 절차를 거쳐서 소망교도소에 오게 됩니다.
1: 소망교도소에 그럼 수용자들이 400명 정도 되고 거기에 보면 이제 조폭이나 또 마약 사범은 오지 않고 지금 여성도 없죠. 이죠?
0: 여성 없습니다. 네.
1: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그 소망교도소의 특별한 점 있다면 우리 청취자들에게 좀 가르쳐 주시기 바랍니다.
0: 일단 저희 소망교도소는 사회와 유사한 환경으로 비록 담장 아니지만 좀 유사한 환경 가운데 공동체 속에서 관계를 맺으면서 네. 살아갈 수 있도록 돕는 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직원들이 수용자 형제들을 부를 때 번호보다는 이름을 부르는 편이고 또 거실에서 밥을 먹는 것이 아니라 공동식당에서 또 수용자들이 함께 식사를 하면서 좀 가족 같은 공동체 문화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저희가 어쨌든 교화 중심 교도소다 보니까 교육교화 프로그램이 굉장히 다양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그다음에 문화예술 프로그램 등 매주 화요일마다 저희 화요문화 행사 진행하고 그리고 뭐 예배, 모교집회, 1호집회 이런 예배들을 통해서 수용자가 스스로 내면에서부터 변화하도록 하는 데 좀 중점을 두고 이 담장 안에서의 시간이 어떤 삶의 전환점이 될 수 있도록 돕는데 저희가 조금 많은 것들을 쏟아붓고 있습니다.
1: 그 지금 소망교도소가 보니까는 이제 기본 시스템 예배 위주로 나가는 것 같아요. 뭐 이제 주일날도 뭐 오전 예배도 있고 오후 예배도 있고 오전 예배 같은 건 자체적으로 뭐 그 안에 뭐 우리 직원도 지금 목사님도 계시고
0: 네네네, 맞습니다.
1: 선교사님도 그래하고 네. 오후 예배 같은 건 외부 교회에서
0: 네.
1: 뭐 교회나 단체에서 예배 인도할 수 있도록 그리고 문화행사도 보니까 뭐 다양한 분들이 우리 기독연예인들이 와서 또 문화행사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고 그 얼마 전에는 뭐 이제 일기예보 또 뭐 베이비복스 뭐 이런 분 또 와셨고 또 뭐 김종찬 목사님도 오기도 하고 뭐 우리 지선이라는 그 CCM 그 전도사님인가요? 그런 분도 네. 다양한 분들이 와서 이제 문화 공연을 통해서 또 우리 수용자들의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인의 아름다운 문화를 얻을 수 있도록 했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소망교도 수용자들 중에 그 신앙이 그 분포가 어떻게 되는지 전부 다 기독교인들 위주로 소망교도 소는 건 아니잖아요.
0: 네,
1: 몇 프로가 이제 기독교인이고 몇 프로는 아닌지 그래서 이들이 변화가는 과정에 좀 이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어떻게 좀 변화가고 있는지 그거 좀 얘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0: 일단은 100% 기독교인은 아니고요.
1: 네.
0: 절반 이상은 일단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잘 알지 못하는 분들이 보통 이제 있는데 와서 어쨌든 여기서 많은 예배와 그런 프로그램 가운데 하나님을 알고 나가는 경우가 변화돼서 나가는 경우들이 좀 있죠. 네.
1: 소망교도소 보니까 영성 집회라는 것도 있던데요. 뭐 2박 3일인가요? 뭐 3일 동안 하는 그 영성 집회.
0: 아, 부흥회. 네, 부흥회. 네, 저희는 소망 부흥회라고 부르는데 여름하고 겨울에 있습니다. 네, 네.
1: 되게 뜨겁게 하는 것 같더라고요.
0: 네, 네, 네. 3일씩 진행이 돼서 일반 교회에서 수련회 같은 느낌으로 생각하시면 되는데 굉장히 일정이 타이트합니다. 그래서
1: 그럼 오전, 네. 오후, 저녁 이렇게 합니까?
0: 네, 하루 종일 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거의 9시까지 진행이 와우. 되는데, 네, 예배 찬양, 뭐 말씀 간증.

0: 증 이런 것들이 있어서 집중적으로 3일 동안 그 안에서 많은 은혜를 누리고 마지막 날은 이제 저녁에 안수 기도를 통해서 네네네 기도를 통해서 또 많은 영혼들이 회복되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1: 그리고 이제 소망교도처럼 다양한 이제 프로그램이 있잖아요. 뭐 인문학 같은 것도 있고 목회 상담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있는데 그것이 어떤 시스템을 위해서 한 수용자 의무적으로 그 프로그램을 참여해야 되는 겁니까?
0: 일단은 교육 프로그램이나 작업장 이런 것들은 이제 본인이 신청을 할 수는 있는데 선택은 할 수는 있는데 신입 교육이라고 해서 저희 소망교도소에 입소를 하면 3개월은 무조건 신입 교육을 받거든요. 그래서 이 교육은 소망을 오는 수용자들이라면 누구나 3개월의 교육 과정을 반드시 다 거치고 있습니다.
1: 그러니까 네네. 3개월 동안 그 신입 교육이 되게 중요하겠네요.
0: 네네네. 소망에 적응을 하기도 하고 또 뭐 하나님을 처음 알게 되는 그 시기가 되기도 하고 아예 모르던 분들이 거기서 또 이렇게 복음을 듣게 되기도 하고 뭐 이러는 시간이고 신입 교육에서 이제 아버지 학교라는 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 그 아버지 학교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아버지로서의 역할 또 가족 안에서 어떤 그 건강한 남성의 정체성을 이렇게 알아가는 그런 시간들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이 가족 간의 어떤 끈끈한 건강성을 회복하고 이러는 데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되는 프로그램이고 아마 교도소 한국 교도소에서는 네, 지금 현재 진행형으로 하고 있는 곳은 소망교도소인 것 같습니다.
1: 지금 이제 교도소에서 아버지 학교가 2003년 여주교도소에서 처음으로 이제 출범이 됐는데 전국에 한 서른 거진 뭐 전국교도 다 인성 교육을 했죠. 아버지 학교가 그러다가 이제 코로나 전후로 해서 코로나 이후로 일반 국영 교도소에서는 아버지 학교가 중단되어 버렸어요. 그래서 소망 교도소 유일하게 지금 아버지 학교 하고 있는데 이 아버지 학교가 어떻게 보면 그 외부에서 오는 그 아버지 학교 온누리인가요? 온누리 교회에서 하는 건가요?
0: 아, 맞습니다. 네.
1: 거기서 하는 그 팀들이 와서 하잖아요. 아버지가 살아야 가정이 살고 아버지에서 나라가 산다. 또 아버지가 건강해 가장 건강한 그런 이제 슬로건도 있지만 어떻게 보면 소망의 또 하나는 그 직원들의 그 열심 또 자원봉사자들의 헌신이라고 보는데 참 어떻습니까? 직원들이 제가 알기로는 그 수용자의 일대일 멘토와 멘토링을 해가지고 멘토와 멘티 해가지고 이렇게 상담하는 걸 내가 알고 있거든요. 좀 이제 일반 자원봉사팀들이 그 멘토링 하는 걸 알고 있는데 특히 직원들이 그 수용자들을 그 멘토할 때 좀 어떻습니까? 수용자들의 마음의 문이.
0: 일단 저희가 이거를 하트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직원들이 한 3명 정도 이렇게 수용자들을 멘티로 삼고 이제 시간이 날 때마다 저희 이제 로덴 카페라고 해서 그 상담할 수 있는 장소가 있거든요. 거기서 이렇게 차를 마시면서 서로 이제 이야기를 나누는데 거기서 뭐 신앙 얘기도 하고 또 수용생활 같은데 또 어려움이나 고민이 있으면 또 그런 것도 터놓고 얘기를 해서 일단은 딱딱하게 만난다는 느낌보다는 그런 공간 또 그 공간이 주는 또 느낌이 있거든요. 그곳에 상담을 할 때 수용자들이 확실히 마음을 많이 열고 굉장히 친밀해지기도 하고 또 서로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기도 하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굉장히 그런 저희가 아까 말했던 그런 공동체성을 키워나가고 관계를 맺고 뭐 이러는데 많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1: 이 보니까 이제 뭐 금방 이제 기도도 해준다 그러는데 우리 직원이 수용자를 놓고 기도도 하고 또 수용자가 우리 직원 놓고 기도하고 또 네네네. 그런 기도도 서로가 이렇게 교류를 한다. 그러니까 그 소망교도소의 그 카페가 보니까 일반 카페보다 더 포근한 것 같아요. 또 거기 한번 또 커피 티도 먹으면서 뭐 아시티도 먹으면서 뭐 커피 종류가 다양하더라고요.
0: 네.
1: 뭐 에이드도 다양하고 그러면서
0: 네,
1: 본인들이 저 임의적으로 먹고 싶은 거 다 이렇게 해가지고 신청해 먹고 먹으면서 마시면서 이렇게 상담도 하고 뭐 신앙적인 상담, 개인 상담, 아파 진로 문제 같은 것도 얘기할 수 있는데
0: 거기서 목회 상담도 해서 목사님도
1: 네네 저도 이제 한 달에 두 번 가고 있죠. 그러면 그 이 멘토링을 통해서 궁극적으로는 이제 수영 생활도 이제 안정되게 할 뿐만 아니라 그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자기 정체성을 찾고 앞으로 사회에 나가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것을 어떻게 보면 확립해 나가는 시간이 아닐까라고.

0: 보는데, 제가 이제 소망교도소하고 일반교도소하고 좀 약간 다른 점이 있다고 본다면, 뭐 우리가 번호 대신 이름 부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근데 식사도 같은 공동체, 식당 안에서 먹고. 그렇다고 한다면 또 다른 자랑이 있다면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저희 소망교도소의 또 하나의 자랑은 직원과 자원봉사자들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그래서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이 좀 남다른 사명감을 가지고 일을 하고 있고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멘토링 프로그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좀 안정된 수용생활, 그리고 그들의 변화를 조금 가까이에서 돕는 데 많이 이제 에너지를 쏟고 있고, 또 정해진 근무는 물론이고, 또 퇴근 이후에 저희는 야간 교화 활동이라고 해서, 수용자들이 그런 야간에 하는 교화 활동 시간이 있는데, 그때도 직원들이 좀 자발적으로 참여를 해서, 뭐, 소그룹 나눔을 하기도 하고, 뭐, 글짓기 프로그램, 뭐, 독서 관련, 뭐, 악기 교육, 뭐, 이런 것들에 참여하면서, 다양한 방면에서 수용자들의 변화를 위해서 함께 하고 있습니다.
0: 아, 그렇다고
1: 네.
0: 한다면 여기에 그 우리 야간 프로그램이랬잖아요. 이제 구경교도소는 야간 프로그램이 없거든요.
1: 네네네.
0: 근데 소망교도소 정말 자랑인데 여기서 보면은 뭐 글짓기도 있고 악기도 있고 또 독서도 있고 뭐 이런 것이 있는데 그럼 이제 이거 독서 같은 거는 뭐
1: 뭐,
0: 사람이
1: 책을 읽고 나누는 걸, 그러니까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건 이제 직원들이 함께 하는 프로그램이고요. 악기도 뭐 색소폰을 한다 그러면 이제 직원이 연습할 수 있도록 좀 알려주고 같이 또 연습을 하기도 하고 뭐 그런 식으로.
0: 그러면 이제 악기 배우려고 한다면 이제 그 음악 좀 알아야 되지, 음표를 좀 알아야 되잖아요. 그것도 다 가르쳐 주고요.
1: 네네네.
0: 악보 보는
1: 그런,
0: 방법.
1: 네, 기본적인 것들은 다 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0: 그렇구나. 그러면 이걸 통해서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분들의 그 변화는 좀 어떨까요? 처음에 이런 독서와 글짓기와 악기 교육을 통해서 하는 우리 그 형제들의 그 변하는 모습이 있지 않을까요? 좀 변하는 모습이 좀 보이는가요?
1: 일단은 뭐 이런 프로그램들을 통해서 뭐 실력이 느는 건뭐 물론이겠지만 그 가운데 조금 마음을 직원들에 대한 마음을 좀더 열기도 하고 오히려 직원들을 막 걱정해주기도 하고요. 이렇게 늦게까지 퇴근 못 하셔서 어떡하냐고 막 그렇게 얘기해주기도 하고 네. 그런 시간들이 이제 어떻게 보면 안할 수도 있는
0: 그렇죠,
1: 시간들인데
0: 그렇죠.
1: 내 시간을 내서 하고 있다는 걸 수용자 형제들이 느끼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활동 가운데 그 프로그램을 통한 분명히 효과도 있지만 또 서로 간에 그런 생각해주는 마음들을 서로 느끼는 교감하는 시간이 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0: 그렇다면 소망교도소가 그 추구하는 가치와 비전은 무엇인지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네, 소망교도소는 한마디로 거듭남과 회복의 공동체인데요. 먼저 수용자들을 복음 안에서 변화될 수 있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또 그분들을 존중하는 것을 좀 중요한 가치로 삼고 있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하는 이유는 결국은 이분들이 다시 사회로 나와서 우리와 함께 살아가야 하기 때문에 변화될 수 있는 한 영혼으로 바라보고 또 존중하는 것을 중요시하는 건데요. 교도소라고 하면 흔히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곳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저희는 격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회복적 사법을 기반으로 수용자가 자기 자신은 물론이고 피해자, 사회와도 화해할 수 있도록 돕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 사람을 변화시킨다는 거는 사람이 할수 있는 일은 아니고 오직 하나님만이 또 복음만이 할수 있는 일이라고 저희가 믿기 때문에 사실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그분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게 해달라는 기도를 가장 많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록 소망 안에서는 당장 믿지 않더라도 사실 다 믿고 나가진 않거든요.
0: 그렇죠.
1: 끝까지 예배 참석도 잘안 하고 그냥 정말 전 예배 나가기 싫어요 이렇게 하고 나가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그분들이 소망 안에서 어쨌든 찬양을 듣고 예배하는 모습을 보고 기도했던 모습들을 많이 봤기 때문에 그것들이 사회에 나갔을 때 기억이 나서 그런 씨앗이 심겨서 기억이 나서 삶의 어려운 순간에
0: 그렇죠.
1: 예전 같은 선택을 하지 않고 그때가 생각이 나서 교회로 향하는 발걸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면 그것이 저희가 당장 이 사람의 눈에 보이는 변화는 없더라도 꾸준히 해야 하는 저의 역할이라고 저희는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최근에는 저희가 국내에서는 최초로 네네네. 피해자 공

0: 공감 책임 프로그램을 운영을 했었습니다. 그게 이제 시카모어 트리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이제 한국말로 삭개오 프로젝트인데요. 국내에서는 아마 정식 프로그램으로는 최초로 진행이 되었던 것 같은데 6월 한 달 동안 8회기 걸쳐서 진행이 됐고요. 가장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일단 이 수용자분들이 어쨌든 본인들이 뭐 남 누군가에게 피해를 준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신의 범죄가 피해자에게 미친 영향을 좀 직시하고 책임의식과 책임행동을 가지도록 돕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그 삭개오의 고백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제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에게 나누어주고 남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내 배로 갚겠다고 했던 그런 고백처럼 저희 소망교도소 수용자 형제들도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또 그런 실제로 정말 이 피해에 대한 회복을 실천할 수 있고 또 진정으로 그런 사과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진행을 했습니다. 실제로 그 수료를 했던 수용자 중에 많은 분들이 지금 그 프로그램을 통해서 많은 것을 느꼈는데 이 변화의 다짐 그리고 보상 어떤 본인의 그런 피해를 입힌 것에 대한 보상의 약속을 잊지 않고 책임 있는 사회 구성원으로 살아가겠다는 고백도 이어지고
1: 그게 참 중요한 것 같아. 그러면은 벌써 시간이 다 됐는데요. 뭐 시켜모 트리 그 프로젝트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 번 더 좀 자세하게 좀 말씀드려보고 좀 약간 이제 이걸 통해서 어떻게 보면 피의자와 피해자의 관계성 아니겠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남에게 아픔과 고통을 준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무게 또 거기에 대한 인식 변화 또 그런 것을 이제 재발견하고 그러는 가운데 우리 건강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그런 것을 이제 본다고 보는데 요거에 대해서 다음 주에 한번 또 얘기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 소망교도소의 우리 기한 우리 김영미 우리 팀장님 박성호 우리 주인님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 주에 한 번 더 부탁드립니다.
2: 감사합니다.
0: 네, 감사합니다.
1: 그동안 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위 러브가 부릅니다. 모든 생명들이 소리쳐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전기가스 사고의 대부분은 시설 안전점검 미흡과 취급 부주의로 인한 화재 폭발 사고이므로 평상시에 주의를 기울여 사고에 대비해야 합니다. 각종 전자기기는 전기 용량과 전압에 맞는 규격 전선을 사용하고 사용하지 않을 경우는 플러그는 뽑아주시기 바랍니다. 가스를 사용하기 전에는 가스가 누출되지 않았는지 냄새로 먼저 확인하시고 창문을 열어 신선한 공기로 실내를 환기시킵니다. 가스를 사용하지 않을 때에는 연소기 코크와 중간 밸브를 꼭 잠그고 비누나 세제로 거품을 내 배관 호스 등의 연결 부분을 수시로 점검해 누출 여부를 살피시기 바랍니다. 많은 인명과 재산 피해를 남기는 전기 가스 사고, 조금만 주의를 기울이면 충분히 예방할 수 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전기 가스 사고 예방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201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 Q,

0: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리는 뉴웨이브 처치와 함께 만들어가는 청춘신앙 토크쇼 It's New Wave 지금 시작합니다.
1: 안녕하세요. It's New Wave DJ 뉴웨이브 처치의 김동현 형제입니다. 우리는 종종 하나님께서 지금도 우리 삶 속에서 일하고 계실까 하는 질문을 합니다. 성경은 그 질문에 분명한 답을 들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한 번도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고 역사를 통해 구원의 계획을 이루어 오셨습니다. 이번 It's New Wave에서는 바로 그 큰 흐름을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곳곳에 흩어져 있는 이야기들을 하나로 이어보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신실하게 구원의 약속을 이루어 오셨는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이야기는 과거의 역사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이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구원의 이야기를 함께 발견하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다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찬양 드리고 와서 It's New Wave 시작합니다. 찬송가 563장 예수 사랑하심을

0: 네,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처치의 배민우 집사입니다.
1: 안녕하세요. 자, 오늘 근데 뭔가 좀 허전하지 않으세요, 집사님?
0: 아, 뭔가 이제 공간이 좀 비어 있는 듯한
1: 공간이 좀 많이 비어 있는
0: 듯한. 네,
1: 같은데.
0: 많이 비어 있는 듯한 느낌이 듭니다.
1: 네, 네. 혹시 어떻게 된 일인지 한번 말씀해 주실 수 있나요?
0: 목사님께서 이제 저희들을 좀 더 잘 양육하시려고 성지순례를
1: 맞습니다.
0: 네, 가셨습니다.
1: 네, 우리 박근주 담임 목사님께서 우리 터키 그리스 성지순례를 지금 2주 동안 가셔가지고 제가 또 이렇게 DJ 자리를 이렇게 맡게 되었습니다. 박수. 와우. 아주 긴장이 또 되는데 그래도 목사님께서 이렇게 맡겨 주신 만큼 정말 책임감 있게 한번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0: 잘 보필 해보겠습니다.
1: 네. 자, 또 오늘의 게스트 한번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두 분 나와주세요.
2: 네,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처치의 박성훈 형제입니다.
3: 네, 안녕하세요. 뉴웨이브 처치의 새로 합류하게 된 배수환 형제입니다.
1: 반갑습니다. 야, 오늘 근데 이렇게 형제들끼리 녹화를 하게 됐습니다. 야, 이게 자매들 섭외하기가 쉽지가 않네요.
0: 아, 네, 네, 굉장히 조금 숨이 조금씩 막히는 듯한 이 칙칙함.
1: 맞습니다. 예. 근데 이제 제가 두 분을 추천을 드렸어요. 아. 예. 왜냐하면은 제가 사실 이제 유에브 처치에서 이제 말씀 팀으로 말씀 팀장으로 섬기고 있는데 목사님께서 이제 8월 달부터 구속사 강의를 한번 진행을 해보아라. 막중한 이제 임무를 주셨는데 제가 그 말씀 교사로서 뭔가 준비도 할 겸 이제 라디오를 이 주제로 하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구속사 두 분 한 번도 안 들어보셨잖아요. 맞죠?
3: 네.
2: 아, 네. 저도 한 번도 아직 못 들어봤습니다.
1: 맞아요. 그래서 제가 이 두 분 모시고 한번 구속사를 주제로 라디오를 한번 진행해 보려고 모셨습니다.
0: 와, 저도 안 들어봤거든요.
1: 아, 구속사. 그래요?
0: 네.
1: 아, 맞네요. 우리 배민우 집사님도 안 들어보셨으니까.
0: 제가 이교연지 1년이 이제 좀 지났는데. 예.
1: 맞아요. 우리 성훈 형제도 마찬가지죠.
2: 아, 네. 저도 이제 아직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해가지고.
1: 우리 수환 형제님도.
3: 예, 저도 금시 처음입니다.
1: 맞습니다. 이게 다 보니까 세 분 공통점이 있네요. 우리 유에브 교회를 온 지 얼마 안 되신. 아. 너무나도 파릇파릇한 우리 또 새가족 분들이시네요. 그쵸?
0: 아, 그쵸.
1: 네. 그래서 제가 우리 새가족 분들 모시고 한번 구속사 강의를 한번 해보려고 네,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2: 아,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1: 기대되시나요?
2: 아, 너무 기대됩니다.
1: 좋습니다.
0: 아, 저도 기대됩니다.
1: 네네네.
0: 많이 됩니다. 예.
3: 그, 저도 됩니다.
1: 긴장을 너무 많이 하신 것 같은데.
3: 면접 보러 온 것 같아요.
1: 좀 편안하게 하시면 돼요. 목사님도 안 계시기 때문에 편안하게 진행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찬양 드리고 와서 본격적으로 우리 구속사 특집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프티드의 사랑한다 말하시네.

사연 드리고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다시 인사드릴게요. 뉴에브 처치의 김동현 형제입니다. 오늘 또 함께 출연해 주신 패널 배민호 집사님 모시겠습니다.

0: 찬양 드리고 왔습니다. 오늘 첫 시간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뭔가 이 구속사 강의를 하기보다는 저는 좀 저의 어떤 간증을 좀 나눠드리고 싶었거든요. 네, 혹시 해도 되나요? 제 간증을.
1: 너무 들어보고 싶어요.
2: 원합니다.
3: 원하시니까.
0: 괜찮으세요, 근데?

0: 숨을 쉬세요, 조금. 너무 긴장을 하셔가지고. 네, 좋습니다. 사실 제가 요즘 좀 느끼고 있는, 좀 깨닫고 있는 게 좀 큰데 뭐냐면은, 제가 사실 예전부터 말씀 교사가 돼야 된다는 막연한 사명은 좀 있었거든요. 그게 아직도 기억나는 게, 제가 대학교 때 이제 겨울 수련회를 갔는데, 그 겨울 수련회 때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서 정말 뭔가 마음속 깊이 울리는 목소리가 딱 들리는 거예요. 근데 이게 뭔가 귀로 들린 건 아니고,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제 마음에서 울려 퍼지는 그 한마디가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면, 너는 말씀 교사가 되라, 라는 그 한마디였어요. 근데 이게 잊혀지지가 않더라고요, 그 순간이.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말씀 교사가 되어야겠다 라는 생각은 계속 있었거든요. 근데 그 당시에 제가 어떤 상황이었냐면, 저희 아버지께서 사실은 신천지에 빠져 계셨어요. 그것도 엄청 열심히. 제가 듣기로는 저희 아버지가 신천지에서 꽤 높은 위치라고 해야 되나요? 좀 이렇게 엄청 열심히 활동을 하고 계시던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하나님께,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기지? 이게 보통 일은 아니잖아요. 우리 가족 중에 한 명이 이단에 빠져 있다는 게.
1: 아, 그렇죠.
0: 그렇죠, 그렇죠. 그래서 왜 이런 일이 생길까 하는 좀 혼란 중에 있던 와중이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겨울 수련회 때, 너는 말씀 교사가 되라는 말씀을 들었어요. 근데 저는 말씀 교사라고 하면은 사실 제가 성경을 알지도 못하고 잘 어떻게 무엇을 가르쳐야 될지도 모르는 와중이었거든요. 그러면서 박근주 목사님에 따라서 뉴에브 처치에 이제 따라오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뉴에브 처치에서 하는 그 말씀 가르치는 이제 과정 중에 구속사 205라는 과정이 있었어요. 이게 뭐냐면, 유도순 목사님이라고 구속사 205 교재를 쓰신 분이 계세요. 이제 그분이 쓰신 이 교재를 가지고 이제 성경 말씀을 구속사 관점에서 이제 배우게 되는 거거든요. 혹시 구속사라는 말이 뭔지 아세요? 혹시 한번 들어보셨어요? 우리 성훈 형제님?
2: 구속은 들어봤죠.
0: 구속 뭘까요?
2: 잡혀가는 게 구속.
0: 아, 구속, 너 구속, 아, 너 구속시켜!
2: 구속시켜.
0: 아, 맞아요, 맞아요. 저도 처음에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우리 민우 집사님 혹시 들어보셨어요?
3: 들어봤죠. 유도순 목사님을 그 제가 이전에 출석하던 교회에서도 한번 들어봐라 라고 추천을 해주셨던 담임 목사님과 사모님.
0: 아, 진짜요? 네. 아, 원래 알고 계셨구나.
3: 근데 들어볼 생각은 전혀 안 했죠. 아, 그런 분이 계시구나. 오케이.
0: 우리 수환 형제님은?
4: 네, 저도 체포의 의미인 줄 알았는데. 네.
0: 아, 체포의?
4: 네.
0: 아, 맞아요. 저도 이제 처음에 구속사라고 하니까 말이 너무 어렵잖아요.
3: 그렇죠.
0: 몰랐는데 제가 배우게 된 게, 이제 구할 구자에 바칠 속자를 써가지고, 쉽게 말하면 예수님으로 인한 이제 구원을 말하는 건데,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한 가지 목적으로 기록이 되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이 구원 계획으로 쓰여진 책이라는 거예요. 유도수 목사님이 처음에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받으신 말씀이 고린도전서 2장 16절 말씀이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누가 주의 마음을 알아서 주를 가르치겠느냐? 그러나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 아멘.
1: 아멘.
0: 그래서 유도수 목사님이 이 주의 마음, 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것의 단어에 꽂히셔가지고 이 성경을 보는데, 이 성경 전체가 이 전부 다 하나님의 마음이 쓰여진 시 같은, 뭔가 편지 같은 책이었다는 깨달으신 거예요. 그래서 구속사 205라는 205가지 질문을 통해서, 또 그 질문의 대답이 전부 다 성경 말씀이에요. 그래서 질문과 대답을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관점에서 이제 쓰신 교재이거든요. 그래서 이 교재를 통해서 이제 성경을 배우게 됐는데, 저도 이게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좋고, 막연하게 저는 어떤 성경적인 지식을 저희가 알아가지고 그거를 전해야 되는 게 말씀 교사인 줄 알았는데, 이제 구속사 205를 통해서 깨달은 게, 아, 이게 내가 정보 전달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게 말씀 교사구나. 이게 좀 정리가 됐어요, 구속사 205를 배우면서. 그리고 구속사 205 과정에서 좋았던 점은, 이제 숙제가 있어요. 매주 숙제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 주에 배운 그 과정을 다른 지인들한테, 뭐 부모님이나 뭐 여자친구나 가서 똑같이 전하고 오는 게 숙제였어요. 그러니까 저도 그때 또 느꼈던 게, 저는 스스로 뭔가 말을 잘한다, 좀 교만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사실 별 준비 없이 그냥 배운 거 그냥 전하면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0: 전에 봤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제가 배웠을 때 그 감동이 제가 전했을 때 그 감동으로 그대로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혹시 한번 복음 한번 전해본 경험들이 있으신가요?
1: 아, 저는 회사에서 이렇게 복음을 좀 전달을 했는데 오. 제가 그때 말씀을 들었을 때는 너무 이게 마음이 따뜻해지고 뭔가 내 삶의 활력이 돼서 이렇게 전달을 했거든요. 네, 근데 네. 이제 물론 믿지 않는 분에게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좀 약간 듣기 싫어하시고
0: 그렇죠.
1: 약간 네. 좀 잔소리처럼 들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좀 전달하는 게 전달자가 누구냐에 따라서도 중요하지만 그 듣고 싶은 사람의 마음이 얼마나 열려 있느냐가 좀 중요하다라는 걸 깨달았어요.
0: 아 맞습니다.
2: 아니 진짜 대단하신 게 네, 네. 얼마 전까지만 해도 복음을 전달받는 사람이셨거든요.
0: 맞아요. 새 가족이잖아요. 네. 사실.
2: 또 그 또 네. 같은 직장 안에서 선임이죠 사수분.
1: 네.
2: 사수분을 맞아요. 통해서 복음을 전달받고 또 어느덧 또 전달을 하시는 것까지 하셨네요.
1: 아 근데 그 과정이 저는 좀 제가 너무 좋았으니까 남들에게도 이 좋은 거를 알려주고 싶었어요.
2: 와.
1: 그런데 아, 그 과정이 사실 굉장히 좀 순탄치 않았고 그리고 뭔가 되게 교만하게도 내가 좋았으니까 상대도 좋았을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사실 이 돌아오는 반응들이 굉장히 좀 차가워서 오히려 더 놀라고 좀 상처가 됐던 그런 네, 기억이 맞아요, 좀 있어요.
0: 맞아요. 이게 복음을 전해보면은 당연히 이제 거절감도 느끼게 되고 그렇죠. 이 상처도 받거든요. 근데 저는 정말 대단하신 게 전해봤다는 게 정말 대단하신 것 같아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교회에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으셨고 사실 복음을 전한다는 거는 저는 이제 20년 넘게 교회를 다니면서 복음 전해본 적이 사실 없거든요. 최근에 좀 깨닫고 이제 전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는데 이게 쉽지는 않더라고요.
1: 아 정말 어려워.
0: 아 그래서 이게 전해봤다는 게 너무 저는 대단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혹시 민호 집사님은 복음 한번 전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2: 아 저는 사실 네. 신앙이 조금 이기적인 게 좀 있었어요. 나만 잘 믿고 천국 가면 되지라는 마인드가 조금 있어서 그동안 복음을 전해봐야겠다라는 생각은 안 했거든요. 근데 유일하게 이제 학생부를 담당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 학생부 애들한테 그런 마음이 조금 가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좀 더 애들이 이해를 하기 쉽게 복음을 전달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들은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0: 모태 신앙이시죠?
2: 그렇죠.
0: 아 그러면서 이제 많은 사역들을 또 하시면서 또 교사로서 그래도 경험 있으시네요.
2: 네. 그게 아니었다면 지금까지도 이기적인 신앙을 좀 가지고 있지 않았을까?
0: 아 좋습니다. 우리 수환 형제님은 혹시 복음을 전해본 경험이 있으신지?
3: 예, 저도 이제. 부산대학교 네. 저 길바닥 걸어다니면서 제가 선교회 출신이어가지고 부산대 교내를 거닐면서 전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0: 와 혹시 그때 느낌 혹시 어떠셨어요? 잘 전해지던가요?
3: 첫 또 열이와 또 다르게 네. 새로운 사람, 의심 많은 눈초리, 불신의 눈빛 이런 걸 겪으니까 막상 전할 때는 마치 지금처럼 더듬거리게 되고 예, 위축이 되는 건 사실들이더라고요.
0: 맞습니다. 예, 사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저도 교만하게도 제가 말을 잘한다 생각하고 복음이 바로 이렇게 전달될 줄 알았거든요. 근데 막상 해보니까 이게 너무 전달이 안 되는 거예요. 제 마음과 같이. 그래서 이제 제가 그때 지금의 와이프 이제 선영 집사님한테 물어봤어요. 이게 분명히 내가 들을 때는 감동이 이 정도였는데 뭐 100이라면 왜 전달될 때는 한 20에서 30? 정도밖에 전달이 안 될까라고 물어봤더니 선영 집사가 저한테 해준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오빠는 이 성경적인 지식 정보 전달만 할 줄 알지 뭔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말이었어요.
2: 네.
0: 저는 근데 그때 당시에는 좀 기분이 나빴거든요. 근데 최근에 이제 이게 깨달아지면서 아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야 되는데 성경적인 어떤 지식만 전하려고 했구나 이게 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요즘 또 보면은 AI가 많이 발달했잖아요.
2: 아, 그렇죠.
0: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 성경적인 지식은 차라리 AI한테 물어보는 게 빨라요. 그리고 AI도 성경적인 지식을 잘 설명해 줄 수도 있고 뭐 히브리어도 알려주고 헬라어도 알려주고 뭐 주석도 잘 정리해 주는 것 같아요. 근데 AI가 할 수 없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맞아. 사람을 회개하게 만들 수 없고 또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마음을 전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저는 최근에 느끼는 게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사람은 뭔가 이게 지식 전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의 전환은 증인을 찾고 계시는구나. 아. 저는 이게 좀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이제 왜 우리가 이 구속사를 공부를 해야 되고 또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야 하는가 이거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찬양 드리고 와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197장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은

0: 여러분은 FM 93.3MHz 부산 극동방송과 뉴웨이브 처치가 함께 제작하는 It's New Wave를 청취하고 계십니다.
1: 또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세 가족 분들이니까. 자, 우리 성경은 모두 몇 권일까요?
2: 제가 알기로는 66권으로 알고 있는데.
1: 맞습니다. 아. 66권. 구약은 39권. 신약은 27권. 39, 27, 66. 맞잖아요. 네. 맞거든요. 근데 이제 그렇다면 이 성경을 기록한 사람은 몇 명일까요?
3: 여러 명.
1: 맞습니다. 정확하세요.
2: 아, 정확하세요.
1: 네, 여러 명이신데 한 약 40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아. 네. 그리고 이 성경이 기록된 기간은 약 1400년에서 길게는 1600년 정도까지 보는 사람도 있다고 해요. 근데 이제 놀라운 사실은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오랜 시간에 걸쳐 기록을 했음에도 성경의 주제는 단 하나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죄인을 어떻게 구원하시는가. 그게 이제 주제인 거거든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하나의 이야기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근데 이제

0: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이한 가지 주제를 놓치면서 읽기 때문에 성경이 어렵게 느껴질 때도 있고 뭔가 감동이 없이 읽을 때가 많습니다. 그리고요, 이 성경은 이 세상이 어떻게 시작됐는지, 뭐 예를 들어서 뭐 공룡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뭐 혹은 지구가 평평한지 둥근지, 뭐 이런 거에 대한 설명하는 책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어떻게 인간을 구원할 것인가? 그 구원이 지금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최종 그 완성된 그림은 어떠한 모습일까에 대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적힌 책이라는 거죠. 제가 또한 가지 질문 드리고 싶은데, 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려고 했을까요?
1: 저는 사실 자기가 저는 약간 프라모델 만드는 게 취미인데,
0: 아, 프라모델, 그, 막, 로봇 조립 같은 거죠.
1: 근데 자기가 이렇게 사실 프라모델을 사오면은 그렇게 애정이 가지 않거든요. 근데 자기가 직접 하나하나 시간을 들여서 만들고 이 부분 저 부분 이렇게 고민해보면 그걸 완성하고 나면 사실 사오는 것보다 못생긴 경우가 많아요. 저는 전문가가 아니니까. 근데도 이렇게 딱 두고 보면 못생긴 내가 직접 만든 애가 더 애착이 간단 말이에요.
0: 맞습니다.
1: 저는 그래서 하나님이 왜 인간을 구원하셨냐고 하면 그 피조물들이 인간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이 인간이라서
0: 애착이 가기 때문에.
1: 애착이 가서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0: 그것도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새로운 뭔가 관점이
2: 기가 막히신데요.
0: 기가 막히신데 진짜로. 혹시 두 분은 하나님이 굳이 왜 인간을 구원하려고 할까요?
2: 저도 이런 궁극적인 질문이 계속적으로 고민을 해왔거든요. 사실 이 라디오에서 여러 번 말했는데 저는 비혼주의자였어요. 근데 이거를 느끼기 위해서 결혼을 하고 자녀를 낳겠다고 기도를 한
0: 와우.
2: 거였어요. 근데 자녀를 낳아보니까 정말 말을 안 듣거든요. 대화도 안 통하고 이 내면의 화가 가끔씩 올라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내 자녀이기 때문에 이유 없이 그냥 내 자녀라는 그 타이틀 하나로 걔를 보호해주고 이제 사랑할 수밖에 없더라고요.
0: 저는 아직 지금 임신 중이라서 아직 이 경지에 못 도달했는데 한번 꼭 느껴보고 싶네요. 그 뭔가 자녀로서 그냥 그 자체로서의 사랑.
2: 아, 그렇죠. 그 자체로 또 사랑도 느끼고 내 내면에 있는 분노와 그 죄성을 또 한꺼번에 알아 회개가 같이 이루어지는 아주 훌륭한
0: 좋습니다.
2: 경험입니다.
0: 혹시 수환 형제는요?
3: 네. 왜 하나님께서 뻔히 죄 지을 줄 알면서 왜나 같은 사람 만들었을까? 왜나 사랑하실까?
0: 맞아요.
3: 이런 사실 그리스도인이라면은 이런 질문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0: 맞습니다. 맞습니다.
3: 네. 그 끝에 이제 내린 결론은 그 성경에는 또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닮아서
0: 맞아요.
3: 그 닮게 해서 만들었다고 하셨잖아요.
0: 네.
3: 하나님 형상을 닮았다면은 완벽한 존재여야 되잖아요.
0: 그렇죠.
3: 네. 그런데 현실은 죄인이지 않습니까? 완벽한 하나님을 증명하기 위해서 구속하셨다. 예수님을 준비하셨다. 저는 생각을 하고 그런 답에 이르렀습니다.
0: 세분다 제가 봤을 때 맞는 말씀인 것 같은데, 일단은 저도 이제 생각을 해보면, 이 창세기 3장을 보면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트리잖아요. 선악과를 분명히 먹지 말라고 했는데 먹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에 제가 하나님이었다면 약속을 어겼으니까. 그리고 심지어 아담과 하와 두 명밖에 없어요, 아직. 그래서 그냥 싹 쓸어버리고 죽이고 그냥 새로 시작하면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는. 사실 그게 하나님께 전혀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새로 시작하는 게이 세상을 만드실 때 말씀으로 다시 지으시면 되잖아요. 근데 왜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으셨을까? 이런 저도 궁금증이 있었단 말이에요. 오히려 이 죄를 지은 인간을 먼저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네가 어디 있느냐? 근데 이 말이 하나님께서 정말 이 아담의 위치를 모르셔서 찾으신 게 아니잖아요. 죄인을 먼저 찾아오시는 이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신 사건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생각해보면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을 찾아가는 이야기라기보다는 하나님이 인간을 끝까지 찾아오시는 이야기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의 시작이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서 또 하나 질문. 하나님께도 어려운 일이 있으셨을까? 혹시요, 이거는 자유롭게 그냥 질문 드립니다.
3: 하나님도 네. 저희와 인격적으로 교제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당연히

0: 굉장히 어려운 감정을 느끼실 것이다.
1: 감정적으로.
0: 말 안 듣는 이 자녀들을 보면서.
1: 아, 네. 인격이시기 때문에.
2: 네.
1: 맞아요. 저도 그래서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더 질문을 하면은 죄인을 심판하는 것과 또 죄인을 구원하는 것, 이 두 가지 일 중에 무엇이 더 힘들까요?
3: 저는 심판하시는 게 더 어려울 것 같아요.
1: 심판하는 게 더 어렵다.
3: 네.
1: 왜요?
3: 아, 저는 왜 그러냐면 네. 심판하고 싶지 않은데 심판해야 되니까 좀 어렵지 않을까.
1: 심판하고 싶지 않지만
3: 해야 되니까.
1: 해야 되니까.
3: 네.
1: 우리 성훈 형제님.
4: 아, 저는 구원하는 게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네. 왜냐하면은 뭐 회개도 시켜야 되고 거기서 또 마음의 울림도 있어야 되고 그런 게 과정이 또 필요하니까 저는 구원하는 게 더 어려울 거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1: 그렇죠. 저도 사실 당연히 구원하는 게 힘들 거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은 이 문제는 말씀 한마디로 해결되지 않는 문제예요. 왜냐하면 이제 구속수사 205 아까 교재 제가 소개해 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1과에 하나님에 대해서 배우는데 하나님은 누구세요?
3: 제목이 달라졌다.
1: 하나님은 누구실까요? 라는 제목으로 배우게 되는데 이제 그때 여러 가지 하나님 중에서 이제 공의의 하나님, 의로우신 하나님에 대해서 배운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공의롭다는 것은 의로우시고 공평하다는 거예요. 공정하시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도 하나님이 정하신 율법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스스로 어기지 못하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께서 뱉은 율법이나 말씀을 하나님이 어긴다면 그거는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에 보면은 죄의 삭슨 뭐라고요?
0: 사망이죠.
1: 죄의 삭슨 사망이므로 이 죄인은 반드시 죽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죄인을 심판하는 거는 사실상 당연한 일이에요. 근데 하나님께서 너 죄 지었지만 내 자녀니까 그냥 죄 없는 걸로 쳐줄게 이렇게 해버리면 사탄 입장에서 공의의 하나님이 될 수 없는 거예요. 그분은 아까 말했듯이 하나님도 본인이 말씀하신 율법을 본인이 지켜야 이게 공의의 하나님이 되시거든요. 로마서 8장 3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어요. 제가 읽어드릴게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아멘. 아멘. 이제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정하신 방법이 자기 아들을 육신을 입혀 이 땅에 보내고 십자가에 못 박으시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하나님이라 할지라도 사실 난제고 또 하나님 마음에 아까 우리 수환 형제가 말씀하셨듯이 마음에 큰 고통이 따르는 일이었습니다. 자, 조금만 생각을 해볼게요. 우리 아까 여기서 자녀를 두신 유일하신 우리
3: 그렇게 되네요.
1: 민우 집사님.
3: 네, 네.
1: 자, 부모가 자기 자녀를 이제 대신 뭐 어떤 연쇄 살인범이나 범죄자들을 위해서 내어준다는 것이 엄청 어려운 일이잖아요, 사실.
3: 아, 말도 안 되는.
1: 말도 안 되는 네. 미친 짓이잖아요. 근데 죄를 지은 것은 우리인데 이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셨단 말이에요. 이제 사실 우리가 이 십자가 사건을 이야기할 때 예수님에 대한 어떤 헌신, 또 예수님의 사랑을 많이 생각을 하는데 사실 이 십자가 사건은 예수님의 사랑만 보여주는 사건은 아닌 거예요. 아들을 보내셔야 했던 이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도 함께 보여주는 사건인 거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단순한 계획이 아니고 이제 하나님의 사랑과 눈물이 담긴 계획이었다라는 것이죠. 이제 사도 바울은요 이것을 은혜의 경륜과 이 비밀의 경륜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에베소서 3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리고 이어서 에베소서 3장 9절 말씀.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4: 아멘.
1: 이 경륜이라는 말 혹시 들어보셨어요, 두 분?
4: 전 경륜이라는 말은 처음 들어봐요.
1: 그렇죠.
4: 네.
0: 네, 저도 성경 말씀 속에서만 접했던 것 같습니다.
3: 저는 경륜이 그 자전거 타는
1: 아, 경륜.
3: 네.
1: 아, 맞네요. 그것도 네. 경륜 맞네요.
3: 네. 네.
1: 저는 사실 경륜이라고 하면 예전에 저 대학교 때 좀 좋아했던 자매가 있는데 이름이 경륜이었어요.
3: 자매 이름이 경륜이었어요.
1: 네, 그게 떠오르네요. 어쨌든 이 경륜이란 말은요 설명하면 일을 계획해서 조직적으로 추진하는 것을 말합니다. 조금 더 쉽게 말하면 오랫동안 세워두신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 집을 짓기 전에 사람들이 무엇을 만들죠?

설계도를 만들죠. 아. 그리고 하나님께도 이 인류를 향한 설계도가 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의 구원의 경륜이라는 거죠. 또 은혜의 경륜이라고 하면 각 사람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거예요. 저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도 있고 우리 민우 집사님 그리고 성훈 형제 우리 수환 형제 이렇게 각 사람에게 다 경륜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계획. 그리고 비밀의 경륜이라고 하면 이 죄인을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의미하는 거예요. 여기서 잠시 찬양 드리고 오겠습니다. 찬송가 88장 내 진정 사모하는

0: 이제 바울은 은혜의 교훈을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하는데요. 에베소서 3장 8절에서 9절 말씀.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어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1: 아멘.
0: 바울은 이 본인한테 주어진 이 은혜의 경륜을 정확히 알고 있었어요. 첫째는 뭐냐면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리고 둘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이게 비밀의 경륜이라고 아까 했잖아요.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증언하게 될 거라는 것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근데 저는 이 증언의 사명은 바울만의 것이 아니고 우리 모두에게 해당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우리 모두가 이 하나님의 비밀의 경륜 안에 있잖아요, 지금. 우리가 먼저 깨달았을 뿐이지 사실 우리 모두가 이것에 대한 증인이 되어야 되고 또 복음을 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구원 계획, 이 감추어진 비밀로 표현이 됐다는 것은 인간의 이성으로는 이 구원의 계획을 알 길이 없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0절 말씀.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지도 못하였다함과 같으니라.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0: 아멘.
1: 아멘.
0: 그리고 골로새서 1장 26절 말씀.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는 일은 우리 성도들에게는 특권이기도 하면서 의무인 거예요. 그리고 우리 모두에게 또 사명이 되는 거죠. 우리가 신앙생활을 오래 한 사람도 있잖아요. 저만 해도 이제 20년 넘어가는 것 같고, 우리 민호 집사님 거의
2: 저는 35년
0: 그 모태신앙이었으니까. 예, 그렇잖아요. 근데 아무리 성경을 오래 읽고 해도 이 구원 계획을 알지 못하면, 또 증언하지 않는다면 사실 우리는 그저 먹고 살기 위한 인생밖에 되지 않는 거죠. 또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달았을 때 어떤 유익을 주는지 에베소서에 나오는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데요. 에베소서 3장 16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그의 영광의 풍성함에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1: 아멘.
0: 자, 이 기도를 제가 정리를 하자면, 성도들을 강건하게 하고요, 그 다음에 뿌리가 깊고 기초가 튼튼한 신앙인으로 되게 하고, 그리고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또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된다는 거죠. 사도 바울 들어보셨어요? 우리 박성훈 형제님.
1: 네, 들어봤습니다.
0: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도 바울?
1: 아, 원래는 사울이었다가
0: 맞아요.
1: 하나님께 은혜를 입고 이제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파하는 그런 인물로 알고 있습니다.
0: 맞아요. 사실 우리가 사도 바울이 없으면 이 신약의 거의 80%가 안 쓰여졌다고 봐도 될 정도로 사도 바울은 엄청 훌륭하다고 우리가 생각하잖아요. 근데 이 사도 바울이 그토록 헌신할 수 있었던 것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그 속에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를 강권했다고 표현을 하고 있어요. 이 강권이라는 말은 이 잡아당긴다라는 뜻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제대로 알지 못하면 그리스도의 사랑이 부어지지도 않고 또 신앙생활이 공허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깨닫고 이 비밀의 경륜을 증언할 때 듣는 자들의 마음, 그리고 이 증언하는 자들의 마음에 성령님께서 이 믿음과 또 사랑을 함께 부어주신다고 나와 있어요. 특히 저는 이 우리가 복음을 계속 증언해야 된다고 저는 강조를 하는데, 디모데후서 4장 3절에서 4절 말씀에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또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뭔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를 뭔가 예언한 듯한 말씀 같은데, 요즘 사람들 그렇잖아요. 뭔가 교훈 받기를 싫어하고 또 자기가 원하는 스승을 많이 둔다고 되어 있어요. 그리고 이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서 뭔가 허탄한 이야기를 따른다고 나와 있어요. 저는 시대가 가면 갈수록 진리에 대해서 멀어지니까, 우리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성도들은 이 복음을, 이 진리를 더 선포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앞서 나눈 대로 저는 뭔가 복음을 전할 때 이 성경 지식을 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이 깨닫고 그것을 전해야 된다고 이제 생각을 하거든요. 예수님께서도 이 제자들에게 마지막 지상 명령을 하실 때도 이런 말씀을 했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20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1: 아멘.
0: 예수님의 지상 명령은 제자 삼아라, 그리고 세례를 베풀어라, 그리고 말씀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셨거든요. 사실 근데 우리가 아까도 다들 복음을 전했던 경험들이 있으신데 생각보다 전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1: 맞아요.
2: 네.
0: 저는 이게 왜 그런가 좀 고민을 했거든요. 근데 우리가 설교는 엄청 많이 듣잖아요, 사실. 근데 한번 생각해보세요. 스스로 우리가 복음을 전해본 시간이 일주일에 몇 번 되는지 어떠신가요?
1: 사실 일주일이라고 하면 거의 없는 경우도 있고.
0: 맞죠.
1: 네, 거의 경험치가 없어.
0: 그렇죠. 그리고 민호 집사님.
2: 저도 완전한 새신자에게 복음을 전한 적은 없는 것 같아요. 일주일 동안 셌을 때.
0: 맞죠, 맞죠. 네. 우리가 듣는 거에 비해서.
2: 네, 네.
0: 혹시 수환 형제도?
3: 예, 네, 좀 그냥

0: 예수쟁이 티내는 거 빼고는 없는 것 같아요.
1: 예수쟁이 티를 내시는 게
2: 티를 내시네요. 그러니까 크리스천인 거를 티를 내신다는 거죠.
3: 아, 그것도 쉽지 않은데.
0: 그런 컨셉을 잡았어요, 제가. 네.
1: 아. 대체 근데 무슨 말인지
0: 어떤 느낌인지 알겠죠? 예.
1: 사실 이거를 저는 이제 영어로 좀 표현을 하자면 제가 영어 영문학과를 졸업을 했거든요. 또 지금 하는 일이 이제 해운 물류업에서 이제 매주 싱가포르 사람들이랑 회의를 해요. 좀 멋있죠?
2: 좀 멋있는 것
1: 같아요. 근데 사실 옆에서 보면은 초등학생 영어로 이제 얘기를 해요. 왜 그러냐면 사실 쓰는 영어만 쓰거든요. 근데 막 프리토킹이 유창하진 않아요. 근데 저는 사실 이 대학까지 사실 나왔는데 나는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지? 좀 문제가 있는 거 아니에요, 사실? 그래서 제가 결론을 내린 거는 이 영어는 공부해서 되는 게 아니구나. 뭔가 어느 정도 이 이론이 잡혔으면 그때부터는 몸으로 부딪혀가면서 이제 영어를 계속 써야 느는 거예요. 근데 안타깝게도 저 스스로도 그런 환경을 만들지 않을 뿐더러 인풋에 비해서 아웃풋이 너무 없는 거죠. 그래서 아무리 이제 영어를 오랫동안 듣고 오랜 세월 공부를 했다 하더라도 제 입에서는 초등학생 수준의 영어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또 영어는 근육과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운동을 할 때 보면은 이 근육을 계속 써야 되잖아요. 근육을.
2: 그렇죠.
1: 이게 뭔가 이론적으로 근육을 공부한다고 해서 내 근육이 자라진 않잖아요.
2: 그렇죠.
1: 그리고 근육에 대한 말을 많이 듣는다고 해서도 근육이 자라지도 않고 근육을 써야 되는 거거든요. 저는 그래서 영어와 이 복음 전하는 것이 너무 닮아있다라고 생각이 드는 거죠. 그래서 저는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내 안에 있는 이 복음을 쌓아두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든 나가서 전해야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이 예전에 구속사 공부를 하면서 그 숙제가 있다 했잖아요. 그 주에 배운 말씀을 이제 무조건 지인들에게 전하고 오기. 근데 그게 진짜 훈련이 좀 많이 된 것 같아요. 만약에 제가 그걸 하지 않았더라면 저 스스로도 교만하게 그냥 말씀을 많이 들었기 때문에 복음을 잘 알고 있을 거야 라고 생각을 했을 거고 또 복음을 전하지도 않았을 거예요. 근데 전해보니까 깨달아지는 게 아, 내 안에 아직 복음이 정리도 안 되어 있고 뭔가 이게 전하는 경험이 없다 보니까 이게 내가 스스로 나 혼자만 구원을 받는 뭔가 이기적인 신앙인이 되어가고 있었구나 이걸 깨닫는 시간이었던 거죠. 그래서 저는 구속사 우리 공부를 들어가기 전에 오늘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무엇보다 우리가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이 성경적인 어떤 지식을 쌓아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이 성경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 그게 이제 하나님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알아가자는 뜻에서 제 간증을 곁들여서 오늘 이렇게 말씀을 좀 전해봤습니다. 성경을 많이 아는 사람이 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아는 사람이 되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우리가 왜 이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알아야 하는지 그리고 왜 우리가 복음 전하는 삶을 살아야 하는지 한번 이야기를 나눠봤는데 혹시 좀 어떠셨을까요? 우리 성훈 형제님.
4: 저는 이 성경을 보는 시야가 더 넓어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성경이라고 해서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권하는 권면하는 그런 책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얼마나 저희를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인내하시는지 조금 더 시야가 넓어지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1: 아, 아멘. 좋습니다. 우리 수환 형제님은
0: 말을 너무 잘하십니다.
4: 아, 감사합니다.
1: 아, 수환 형제님도 잘하십니다.
5: 네, 한번 네. 예, 해보겠습니다. 저는 구원이 저한테 온 게 너무나도 기쁘다. 너무 복되다. 이런 생각을 다시 한번 더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예비하셨다고 하셨잖아요.
1: 네네네. 네,
5: 그래서 저를 전도해 주신 분께서 예수님을 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을 때 네. 그게 믿어진다는 게 믿어졌다는 맞아요. 게 너무 네. 감사한 일이고 세상 감사한 일이고 참 세상이 참 똑똑하고 잘나고
1: 맞아요.
5: 그러신 분 많잖아요. 네. 근데 그분들이 다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잖아요.
1: 맞습니다. 네.
5: 그래서 이런 부족한 저에게 또 예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의 죄를 구속하기 위해서 찾아오셨다는 게 다시 한 번 더 은혜가 됐습니다.
1: 아, 아멘.
2: 아멘.
1: 우리 민우 집사님은?
2: 저는 이제 좀 마음에 좀 와닿았던 거는 우리가 듣는 만큼 아웃풋으로 결과로 좀 전하거나 그러지 못하는구나라는 걸 한 번도 생각

0: 생각을 해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딱 그거를 듣다 보니까 이제 아 나도 이제 좀 전해야 되겠구나. 근데 가까운 가족부터 좀 전해야겠구나. 물론 저희 부모님들은 다 교회를 다니시지만 이제 친척들이나 안 다니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이제 그분들부터 좀 천천히 한번 해봐야 되지 않을까.
1: 아멘. 그렇습니다. 네. 화이팅입니다.
0: 감사합니다. 잘 해보겠습니다. 네.
1: 저도 사실 최근에 이제 너튜브 아시죠? 거기 이제 한번 좀 계속 뭔가 아 내가 전해야겠다라는 마음이 들어가지고 그냥 혼자서 영상 찍어가지고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리고 확실히 복음을 전해서 그런지 진리가 선포되는 자리에는 항상 핍박이 있다 했잖아요. 그리고 했는데 이제 어떤 분이 계시냐면 저를 구독을 하시고 또 팔로워 하시는 분인데 제 영상마다 악플을 다시는 거예요.
0: 정말 애정 있는
1: 진짜
0: 그 정도면 애정이 있는 거거든요.
1: 저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왜냐하면 보통 우리가 이런 핸드폰 영상 같은 거 짧은 영상 보고 마음에 안 드는 거는 어떻게 하세요? 보통 넘기지 않아요.
2: 차단.
1: 차단하거나 그냥 넘기잖아요.
2: 그렇죠. 차단하거나.
1: 근데 이분은 저를 팔로워를 하시고 제 영상마다 댓글을 다시는데
2: 정성이네요.
1: 정성이 너무 느껴지고 아 근데 저는 오히려 이분이 뭔가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안에 있는 게 보이고 그래서 복음 전하는 게 오히려 더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리고 이분을 뭔가 진짜 하나님 만나게 하고 싶다. 약간 이런 생각도 들고 어쨌든 너무 재밌는 시간을 요즘 보내고 있습니다. 예.
0: 어쩌면 그분이 몸부림치는 걸 수도 있을 것 같네요.
1: 아 맞아요. 예.
0: 전해달라고.
1: 아. 예. 그리고 제가 이분의 게시 글을 몇 번 봤는데 이분이 진짜 예전에는 믿으셨던 분 같아요.
0: 아.
1: 이게 왜냐하면 신은 죽었다. 뭐 하나님은 안 계신다. 약간 이런 글을 자주 올리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안 계시다면 없는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분노를 표출할 수는 없잖아요.
2: 그렇죠.
1: 근데 이분은 하나님에 대한 분노가 너무 확실해서 오히려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증언하고 계신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에 대해서 요즘 좀 재미를 느끼고 있고 아 정말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명이 맞다면 진짜 열심히 준비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는 그런 교사가 되어야겠다. 좀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2: 아멘.
0: 아멘.
1: 오늘 우리는 우리가 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배워야 되고 또 왜 우리가 복음을 듣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증언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다음 주에는 제가 똑같이 여러분 모시고 창세기에 숨겨진 하나님의 구원 계획에
3: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HT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11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슈아그림의 김정석 목사입니다. 어느 도자기 장인의 작업실에는 조금 특별한 그릇들이 있었습니다. 제작 과정에서

금이 가거나 깨진 도자기들인데요. 장인은 이 깨진 그릇들을 버리지 않고 오히려 그 틈새를 정성스럽게 순금으로 메워 넣습니다. 그렇게 완성된 그릇은 이전에 온전했던 모습보다 훨씬 더 가치 있고 아름다운 예술품으로 재탄생한다는 겁니다. 일본에서는 이 기법을요, 킨츠기라고 부른다고 하죠.

난 은혜를 채워 넣으신다는 겁니다. 아픔 속에서도 흘러나오는 찬송은 우리의 상처를 가장 빛나는 흔적으로 바꾸어 놓을 줄 믿습니다. 우리 삶의 깨진 자리마다 마땅히 올려드릴 찬양을 채워갈 때 우리는 주님의 가장 아름다운 걸작품이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 시작합니다.

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는 곳이었습니다. 자사연 밴드의 상처는 별이 되어, 창문에 당신을 향한 노래, 시화그림의 하나님의 노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랜 세월 깊어진 갈등으로 도저히 대화조차 이어갈 수 없던 어느 부부가 있었습니다. 서로에게 상처 주는 말들만 가득 찬 이 집안은 늘 차갑고 고요했겠죠. 마침내 관계의 종착역에 다다랐다고 느낀 어느 날, 아내는 마지막이라는 심정으로 거실에 앉아 평소 좋아하던 찬송가를 나지막히 부르기 시작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한 침묵이 흘렀지만 잠시 후에 남편도 방에서 나와 아내의 곁에 앉아 서툰 목소리로 멜로디를 따라 부르기 시작합니다. 오직 주님만을 높이는 찬양의 가사가 입술을 통해 울려 퍼지는 순간, 부부의 마음을 가로막고 있었던 높은 벽이 사르르 녹아내리는 것을 부부는 느꼈습니다. 인간의 언어로는 도저히 풀지 못했던 미움과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마땅한 찬송 속에서 기적과 같은 평안과 용서로 바뀌게 되었다는 것이죠. 찬양은 깨어진 마음을 다시 이어주는 가장 선하고 아름다운 통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런 믿음으로 함께 찬양하는 이 시간 되길 소망하며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히스가든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조찬미의 요게벳의 노래, 한웅재의 순례자의 노래.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히즈가든의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조찬미의 요게벳의 노래, 한웅재 목사님의 순례자의 노래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깊은 산속 칠흑같은 어둠이 깔린 밤에는 온 세상이 숨을 죽입니다. 사방이 고요하고 한치 앞도 보이지 않는 긴장감이 숲을 지배하죠.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깊은 어둠이 지나가고 동이 트기 직전 세상에서 가장 먼저 침묵을 깨는 존재가 있습니다. 바로 나뭇가지 끝에 앉아있는 작은 새인데요. 아직 해가 떠오르지 않아서 사방이 어둡고 차갑지만 작은 새는 아침이 올 것을 확신하며 가장 맑은 목소리로 쪼르르르 노래를 시작합니다. 새의 노래가 시작되면 저 멀리 푸르스름한 새벽빛이 밝아오기 시작하는 것이지요. 우리의 찬양도 이와 같다는 겁니다. 고난과 아픔의 밤이 가장 깊을 때, 아직 눈앞에 아무런 변화가 보이지 않을 때 먼저 올려드리는 이 찬송은 영적인 새벽을 깨우는 소리와 같다라는 것이죠. 어둠 속에서 노래하는 것, 그것이 바로 믿는 우리가 드려야 할 가장 아름다운 고백이 되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그런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릴 수 있길 소망하면서요,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송승현의 나의 노래, 옹기장이의 나 주를 멀리 떠났다, 이 커브 미니스트리의 이 노래를 난 멈출 수가 없네.

세 곡의 찬양 함께 나누고 오셨습니다. 송승연의 나의 노래, 옹기장의 나주를 멀리 떠났다, 이커브 미니스트리의 이 노래를 난 멈출 수가 없네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어요.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끝없는 가뭄으로 온 땅이 갈라지고 저수지의 바닥이 또 거북이 등껍질처럼 말라버린 들판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양동이로 부지런히 물을 길어다 부어보지만 거대한 땅의 갈증을 해소하기엔 터무니없이 부족할 뿐이었겠지요. 인간의 힘과 노력으로는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메마름이었습니다. 그때 하늘이 어두워지더니 시원한 소나기가 쏴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몇 분 만에 땅은 생기를 찾고 메말랐던 풀잎들이 고개를 들게 됩니다. 하늘에서 거저 내리는 비 한 줄기가 인간의 수천 번의 수고보다 더 완벽하게 땅을 살려냈다는 것이죠. 메말은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입니다. 스스로 힘쓰고 애써도 채워지지 않는 영혼의 갈증이 있다면 시선을 위로 돌려 하늘을 향해 찬송을 올려 드려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찬양을 통해 하늘문이 열리고 쏟아지는 은혜의 단비만이 우리 영혼을 가장 마땅하고 선하게 회복시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크룩스의 온 세상 위하여 찬양 함께 나누고 올게요.

네, 크룩스의 온 세상 위하여 함께 듣고 함께 고백하고 오셨습니다. 마치 온 세상에 내리는 아주 그 우레와 같은 빗소리와 같은 그런 찬양이었죠. 여러분은 지금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썸머 스페셜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어스름한 저녁 복잡한 시장 통해서 엄마의 손을 놓쳐버린 어린아이가 있었습니다. 낯선 사람들과 밀려드는 소음 속에서 아이는 덜컥 겁이 났고 눈물이 쏟아지기 일보 직전이었겠지요. 울음이 막 터지려는 순간 아이는 문득 엄마가 평소에 늘 불러주시던 그 예쁜 노래, 그 노래가 기억이 난 겁니다. 아이는 떨리는 목소리로 소리 높여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했는데요. 낯선 풍경 속에서 노래를 부르는 동안 신기하게도 아이의 마음을 가득 채웠던 두려움은 사라지고 엄마가 곧 데리러 올 것이라는 안도감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정말 그 노래소리를 따라 달려온 엄마의 품에 안기게 되었다라는 것이지요. 폭풍 같은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도 이 아이와 같습니다. 두려움과 걱정이 앞설 때 우리가 불러야 할 노래는 하늘아버지의 손을 꼭 쥐게 만드는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된다는 것이지요. 아버지를 향해 부르는 찬송 속에 모든 두려움은 사라지고 참된 평안이 시작될 줄 믿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마지막 곡 어노인팅의 난 노래 띄워드리면서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김정석의 찬양 드라이브 지금까지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항상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요. 지금까지 제작의 조안나, 진행의 저, 시와 그림의 김정석 목사였습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다시 찾아올게요.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샬롬.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 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0: C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자정을 알려드립니다.

어느 목사님께서 아들과의 일화를 들려주셨는데요. 그 목사님의 아들이 5살 정도 됐을 때 어렸을 적 일입니다. 아이가 과자가 너무 먹고 싶다고 말하더랍니다. 그런데 목사님께서 살던 곳은 슈퍼마켓이 좀 멀리 떨어져 있는 외진 곳이었대요. 하지만 목사님께서는 사랑하는 아들을 위해 저 멀리 마트까지 다녀와서 큰 과자 봉지를 사주셨다고 합니다. 아이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표정으로 과자를 받았지만 이번엔 봉지를 잘 뜯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는 아빠에게 봉지를 열어달라며 내밀었습니다. 목사님께서는 당연히 봉지를 뜯어서 아이에게 건넸죠. 목사님은 과자를 먹는 아들을 흐뭇하게 지켜보다가 아빠도 하나만 줄래? 라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랬더니 이게 웬걸

와여 내가 주를 사랑한 아이다. 아멘. 시편 18편 1절 말씀인데요. 우리가 받을 복보다, 받을 기도의 응답보다 그 너머에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 주님의 얼굴을 먼저 바라보고 사랑하기 원합니다. 그분께 영광 돌리며 찬양하는 시간,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김명식의 사랑합니다 나의 예수님, 이어서 기프티드의 찬양 사랑한다 말하시네, 이렇게 두 곡을 함께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그레이스 투 유 김보령입니다. 세상에서 방황하다가 처음으로 하나님을 믿고 알게 된 분들은 아무래도 나에게 위로 주시는 하나님, 치유해 주시는 하나님, 복 주시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먼저 바라보며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믿음이 갈수록 성숙해지면서 주님께서 내게 무언가를 해주시는 분이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주님 그 자체를 사랑하고 경배하고 간절히 사모하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가야겠지요. 이 시간 주님 그 자체가 우리의 힘이시오 능력이시오 또 우리의 전부라는 그런 고백이 일상 속에서 울려 퍼지기를 소망합니다. 그레이스 투 유 여름을 맞아 서머 스페셜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멘트를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꽉 채워서 들려드리는데요. 흐르는 찬양 속에서 주님과 깊은 교제 나누는 복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 그리고 그 주님께 감사하며 사랑한다 고백하는 찬양들로 엮어드렸습니다. The Love of God,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셀라의 찬송가로 보내드렸고요. 이어서 내 구주 예수를 더욱 사랑, 어제 생긴 밴드의 찬양으로 보내드렸습니다. 이어서 팀 로고십의 곡이었어요. 탕자의 고백. 사랑합니다 예수님이라고 반복되는 후렴구가 인상적이죠. 긴 찬양 함께 하시면서 여러분도 그렇게 고백하셨으리라 믿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그레이스 투 유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서머 스페셜 기간에는 멘트나 코너를 많이 줄이고 은혜로운 찬양을 쭉 연결해서 들을 수 있도록 풍성하게 함께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흐르는 찬양 귀로만 듣지 마시고요. 찬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우리의 고백이니까 흐르는 찬양을 나의 고백 삼아 함께 올려드리는 시간 보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또 신청 찬양

있는 분은 문자로 참여해 주세요. 샵 1069번, 단문 50원, 장문 100원의 문자입니다.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면 이 시간에 함께 나누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아멘. 요한일서 4장 9절과 10절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4장 9절의 말씀과 함께 사랑은 여기 있으니 어노인팅의 찬양으로 함께 했고요. 이어서 Name of Jesus 메들리, 다마리스의 영어 찬송 메들리로 보내드렸습니다. 그레이스 투 유 어느덧 마무리할 시간이 됐습니다. 계속해서 극동방송 함께 하시면서 깊어가는 밤에 주님과의 교제도 더 깊어지는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같이 걸어가기 김보령이었습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지진은 예고 없이 찾아오기 때문에 행동 요령을 평소에 익히고 실제 발생 시 침착하게 대처해야 피해를 줄일 수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건물 내부에 있는 경우 탁자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붙잡습니다. 땅의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하고 문을 열어 출구를 확보해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합니다. 건물 밖으로 나갈 때에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지 말고 계단을 이용해 신속하게 이동합니다. 건물 밖에서는 차량 이용을 삼가며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면서 신속하게 운동장이나 공원처럼 넓은 장소로 대피하시기 바랍니다. 대피 장소에 도착하면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 등 올바른 정보에 따라 행동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지식, 극동방송에서 지진 발생 시 행동 요령을 알려드렸습니다.

0: Mission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를 송축함이 내 입에 계속하리로다. 내 영혼이 여호와로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가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구함에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저희가 주를 앙망하고 광채를 입었으니 그 얼굴이 영영히 부끄럽지 아니하리로다. 이 곤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사자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저희를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달빛 가스펠 창문 활짝 열었습니다. 주일 달빛 가스펠은 강주인의 달빛 가스펠은 예배 찬양들로, 예배팀의 찬양들로 함께 꾸려가고 있습니다. 서머 스페셜로 또 계속되고 있고요.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서머 스페셜 이어갑니다. 첫 찬양으로는 윌러비의 합심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이 여름이라는 계절이 주는 어떤 좀 무더위와 좀 답답함 같은 게 있잖아요. 물론

피서지 생각하면 시원한데, 그래도 이 더위가 주는 갑갑함이 있는데, 그 모든 시간들을 찬양으로, 흔히 얘기해서 짜증을 날려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또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썸머 스페셜이 아닌가 싶습니다. 강준혜의 달빛 가스펠도 그 극동방송 썸머 스페셜과 함께합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어디 계시든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입니다. 저와 시간 동안 함께 하시죠.

앰블워십의 달콤한 깨어짐, 유승아 전도사님의 목소리였고요. 김현진 간사님의 예배하는 이에게, 그리고 한부영의 주님은 산 같아서, 마커스 10집 기념 음반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일전에도 한번 소개한 적이 있는데, 전 세계적으로 이제 찬양 인도자들, 예배 인도자들이, 다양한 예배 인도자들이 있죠. 근데 이제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그 호주 힐송의 달린책을 필두로 해서 여성 인도자들이 정말 두각을 나타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도 그 뒤를 이어서 많은 여성 찬양 인도자들이 정말 좋은 사역들을, 또 은혜의 사역들을 하고 계시죠. 그래서 오늘 숨겨져 있는 썸머 스페셜 컨셉은, 물론 전국이다 그런 건 아니지만, 그 여성 인도자들의 찬양들로 좀 준비를 해봤습니다. 앰블워십의 유승화 전도사님도 그렇고, 김현진 간사님도 그렇고, 이제 한부영 사역자님도 그렇고, 너무 각자의 그 독특한 목소리를 가지고 예배 인도를 하시는 분들이세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인도자들의 어떤 목소리의 특성을 통해서 또 일하시고 사용하심을 보면서 진짜 하나님 참 다양하시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예전에 예배 인도자 하면 모든 것들이 굉장히 좀 마일드해야 되고, 튀면 안 되고, 부드러워야 되고, 뭐 이런 기준 같은 게, 보이지 않는 기준 같은 게 있었거든요. 그런데 요새는 너무나도 개인의 어떤 가지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탤런트죠. 그 탤런트를 마음껏 사용하면서 또 주님께 드리면서 쓰임받는 사역자들이 참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뭐 남성 사역자들도 인도자들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오늘 썸머 스페셜,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은혜의 자리, 또 주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리는 자리였으면 좋겠습니다. 계속해서 찬양 이어갈게요. 팀르거십 찬양 오랜만에 듣습니다.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준비했고요. 저는 주간사님의 소원, 헤세드 워십의 우리의 예배까지 듣고 오시죠.

팀드워십에 나 주님을 모른다 하여도 저는 주 목사님이시죠? 목사님의 소원 신부의 노래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고요. 방금 전에 들으셨던 찬양은 헤세드 워십의 우리의 예배는 예배 앨범 중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여름밤과 함께하고 있는 강중현의 달빛 가스펠 썸머 스페셜. 휴가지에서 드리는 예배. 지난주에도 질문했었는데 여러분들은 어떤 예배를 드리시나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에 한번 그런 말씀드렸어요. 휴가지에 있는 지역교회를 한번 가보시는 게 어떠냐. 네, 그 시골교회들이나 그 지역에 있는 교회를 또 함께 예배로 참여하게 되면 그 저는 그런 생각이 있거든요. 하나님께서 그각 교회마다 주시는 또 독특한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얘기하면 정서겠죠. 뭐한 가지 예를 들어 드릴까요? 제가 사는 동네에는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어요. 100년이 넘은 교회가 있는데 물론 모든 교회들이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이제 성도님들의 연령 층도 꽤좀 높으세요. 권사님, 장로님들도 많으시고 성도분들도 되게 많으시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이 이제 찬양을 하면 정말 뭐랄까 좀 독특한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투박하지만 오랜 동안 그 믿음을 지키면서 그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셨던 분들의 그 예배의 내공이라 그럴까요? 그건 달리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한 꾸준한 열망 같은 거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교회가 좀 컸다면 뭐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들었을 수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터라 가까이에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듣고 함께 그분들의 목소리와 함께 찬양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거든요. 여러분들은 어떠신가요? 여러분들이 있는 휴가지에서 근처에 있는 교회를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것도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새로운 은혜의 기회가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곡의 찬양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홀리 임팩트. 원희경 목사님이시죠? 주 안에서 기뻐하라. 듣겠습니다.

올림픽트 2013년 화요성룡집회 라이브 앨범 중에서 주 안에서 기뻐하라 들려드렸습니다. 원희경 목사님의 목소리였고요. 참 많죠. 우리나라에 너무나도 훌륭한 예배 인도자들이 많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더 나올 겁니다. 네, 이미도 이제 다른 그 예배 사역팀에서 활동하고 있는 여성 사역자들이 이미도 많이 있고요. 참 우리나라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큰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말씀드리지만 이 땅에 있는 음악 사역자들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중보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고 관심 가져주시고 또 외롭지 않게 함께 이 사역이기를 또 잘 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중보와 응원을 또 부탁을 드립니다. 강주연의 달빛 가스펠 이제 마지막 찬양들 준비해놓고 있습니다. 아, 진짜 짧죠? 네. 썸머 스페셜을 하면 더 짧은 것 같아요. 어떻게? 오미셸 목사님이시죠? 하나님의 열심 준비해놓고 있고요. 어노인팅에 사랑한다 말하시네 들으면서 저는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평안한 밤 되시고요. 여러분들 모두 샬롬입니다.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KBS 이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2시를 알려드립니다.

성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북녘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청취자 여러분, 평안하셨습니까?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입니다. 한여름에 타오르는 더위 속에서도 우리를 선한 길, 쉬운 길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신실하심을 찬양하면서 또 이렇게 오늘 복된 주일 새벽 여러분과 함께함이 기쁨입니다. 매일같이 이어지는 폭염에 몸도 마음도 쉽게 지치고 마르는 계절이죠. 하지만 시편 기자는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땅이 마르고 볕이 뜨거워도 우리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오는 영혼에게는 은혜의 단비가 내리는 법이죠. 오늘 거룩한 주일 세상의 열기를 잠시 뒤로 하고 또 생수의 근원 되신 주님께로 함께 나가는 준비 잘 하시고요.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라고 소망하면서 주님의 시간에 출발합니다.

세상의 불볕더위가 아무리 거세게 몰아쳐도 주님의 날개 그늘 아래는 시원한 평안이 흐릅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가 마른 땅에 내리는 단비가 되게 하시고 지친 영혼마다 다시 일어설 하늘의 새 힘을 부어주소서. 네, 예배 가운데 임하시는 성령님과 함께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듬뿍 받으시는 그런 복된 주일 되시기를 바라면서요. 오늘 이 시간에는 또 모퉁이돌 선교회와 함께 하나님의 말씀 북한어 성경 낭독을 보내드립니다. 은혜의 시간 되시기 바랍니다.

출애굽기 제3장. 모세는 자기의 장인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양무리를 먹이는 목자가 되었다. 그가 어느 날 광야 뒤편으로 양무리를 이끌다가 하나님이 산 호렙으로 접어들었다.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가시덤 불 한가운데 솟구치는 불꽃 속에서 나타났다. 그가 보니 가시덤 불에 불이 붙었으나 가시덤 불이 타지 아니하였다. 이에 모세는 내가 돌이켜 가서 이 큰 광경을 보리라 어찌하여 가시덤 불이 타버리지 아니하는고 하고 말하였다. 이때 여호와께서 모세가 이를 살펴보려고 돌이켜 오는 것을 보시고서 하나님은 그 가시덤불 불꽃 가운데서 그를 향하여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르시니 그는 내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답하였다. 이에 그분이 너는 내게로 가까이 오지 말고 네 발에 신은 신을 보수라. 실로 내가

있는 그 자리는 거룩한 토이다라고 말씀하셨다. 또 그분이 나는 내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니 모세가 하나님을 마주보는 것이 너무나 두려워서 자기의 얼굴을 가렸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난을 분명히 보았고 너의 감독들 앞에서 부르짖는 그들이 부르짖음을 들었으므로 내가 이제 그들이 고통을 익히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 사람들이 손에서 건져내되 그들을 그 땅에서 이끌어내어 젖과 꿀이 흘러 넘치는 아름답고 넓은 땅 곧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아모리 족과 브리스 족과 히위 족과 여부수족의 땅으로 올라가게 할 것이다. 보라, 지금 이스라엘 자손이 부르짖음이 내게 이르렀고 나 또한 그들을 억누르는 애굽 사람들이 압제를 보았다. 이제 너는 가라.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낼 것이니 너는 내 백성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라. 이때 모세가 하나님께 내가 위기에 감히 바로에게 가며 또 감히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데리고 나오겠습니까? 라고 말하니 하나님은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라. 내가 애굽에서 내 백성을 이끌어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나를 경배하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징표이다 라고 말씀하셨다. 다시 모세가 하나님께 보소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가서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 라고 말하면 그들이 내게 그분의 이름이 무엇이냐고 라고 물을 것이니 그때 내가 그들에게 무엇이라고 답해야 합니까? 라고 아뢰었다. 이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나는 나 자신이다 라고 말씀하시며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나 자신이라는 분이 너희에게 나를 보내셨다 라고 전하라. 다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나를 너희에게 보내셨다고 전하라. 이것이 나의 영원한 이름이며 이것이 세세대대에 이르도록 나를 기념하는 이름이다. 너는 가서 이스라엘의 어른들을 불러 모으고 그들에게 이르되 여호와 너희 조상의 하나님 곧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내게 나타나 이르시되 내가 실로 너희를 찾아와서 너희가 애굽에서 당하는 일들을 보았다. 내가 너희를 애굽의 압제에서 건져 가나안 족, 헷 족, 아모리 족, 브리스 족, 히위 족, 여부수 족의 땅 곧 젖과 꿀이 흘러넘치는 땅으로 이끌어 올리리라 고 말씀하셨다라고 전하라. 그러면 그들이 내 음성에 귀 기울일 것이니 너와 이스라엘의 어른들은 애굽 왕에게 들어가서 히브리 사람들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찾아오셨으니 당신은 이제 우리로 하여금 광야로 사흘길을 들어가서 우리 하나님께 희생제사를 드리게 하시오 라고 그에게 전하라. 그러나 내가 아노니 내가 애굽 왕을 강한 손으로 다루기 전에는 너희가 가는 것을 그가 허락하지 아니할 것이다. 내가 내 손을 내밀어 온갖 이족들 곧 그들 가운데서 내가 행하게 될 이족들로 애굽을 칠 것이니 그 후에야 그가 너희를 내보낼 것이다. 내가 이 백성으로 하여금 애굽 사람의 면전에서 은총을 입게 할 것이니 너희가 나갈 때 결코 빈손으로 가지 아니할 것이다. 여자마다 자기 이웃과 자기 집에 거하는 여자들에게

군부치와 군부치와 옷들을 구하여 그것을 노효의 자녀들에게 갖추어 입히라. 너희가 애굽 사람들을 털고 빼앗을 것이다. 지금까지 출애굽기 제3장 22절까지의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께서는 지금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는 정숙경의 주님의 시간에 함께하고 계십니다. 새벽 이 시간까지 공부하는 학생 여러분, 수능생 여러분, 하나님의 위로와 격려로 지치지 않기를 기도하고요. 병실에서 청취하고 계시는 환우 여러분, 환우 여러분의 아프신 곳곳마다 여호와 라파 하나님의 만지심으로 속히 쾌유되시기를 기도합니다. 운행 중이신 분들 계실 텐데요. 혹시라도 깜빡 절지 마시고요. 안전 운행하시기를 기도하면서 이 시간에는 북녘에서 오신 탈북민들의 생생한 신앙 간증을 전해드립니다. 이분들의 생생한 탈북 과정과 대한민국 정착 과정에서 함께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시간 함께하시죠.

친구의 소개로 시골에서 숨어서 지냈어요. 시골에 이제 좀 건강이 안 좋은 이모님이 계신데, 그래서 여기 있으면 괜찮을까 해서 있는데, 너무 가난한 거예요. 시골인데 종자가 없어요. 4월 초면 이제 좀 있으면 종자를 심어야 되는데 종자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 종자가 시골에 이렇게 종자도 없나요? 도둑 맞아서 이렇게 다 종자를 잃어서 지금 종자를 사야 되는데 걱정이다 막 이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간 돈을 드렸죠. 일부를 드리고 또 그걸로 이제 농사도 짓고 같이 이제 지내다가 가만 보니까 하나님이 이 사람한테 전도하라고 너무 착하시더라고요. 저한테 뭐라 했냐면 저의 이야기를 들었잖아요. 부모님도 없고 그러니까 중국에서 어떻게 사는지는 모르고 그냥 여기 있으면 잘 견디면 가을이 되면 우린 또살수 있어. 그러니까 죽이라도 같이 나눠 먹으면서 여기 있자. 너 장가 보내줄게 나중에. 이러면서 저한테 너무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아, 이분한테는 전도를 해야겠다라는 마음에 같이 이제 산에서 일할 때왜 이모 기독교에 대해서 왜 이렇게 우리나라를 이렇게 싫어해요? 질문하니까 야, 막 난리 난 거예요. 이모가 이렇게 기독교 얼마나 나쁘고 와 제국주의 앞잡이고 우리나라 사회주의 무너뜨리려고 얼마나 선교사와 막 이런 다 이렇게 어? 양해탈을 쓴 늑대들을 막 앞세워서 우리를 괴롭히고 있냐? 어? 절대 그런 생각 하면 안 된다. 생각 자체가 너는 너무 위험하다. 이러면서. 근데 저 이모 중국에 있을 때 진짜 양 만난 것 같아요. 저는 그랬죠. 이모가 이제 알아듣고 신고하겠다. 너한 번만 더 얘기하면. 그래서 아 오늘은 신고 안 하나 보다. 오늘은 아니구나. 근데 이 이모가 나의 정체를 알게 되고 나서는 난 하나님 믿는데요. 이러면 막 얘기해버렸거든요. 내가 완전 빗장을 열고 다 쏟아 부어야 진심을 전달될 것 같아서. 근데 이모님이 신고하겠다 하니까 이모님을 전도 못하면 내가 위험하겠다라는 생각에 계속 전도했죠. 한달 지나니까 내가 만났던 기독교인들과 내가 느낀 예수님을 얘기하고 계속 그러니까 이모님이 한달좀 됐을 때 야, 그신 믿으면 농사 잘 되냐? 이렇게 된 걸. 하늘과 땅과 바람과 구름을 다 지으신 분이 하나님인데 농사 따위가 뭐가 이렇게 이모님처럼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 몇명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없어요. 응? 그러니까 이모가 믿고 기도하면 당연히 그 정도는 책임져 주시지 않겠냐? 신이라고 있다면 진짜로 믿고 기도해 보시라고 결말을 못 보고 저는 다시 탈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003년 11월에 또 잡혔죠. 예배 중에 경찰이 들어와서 딱 집더라고요. 어, 꼬맹이 나와. 이렇게 해서. 그 자리엔 탈북민이 또 있었어요. 저 말고도. 그리고 또 있었는데 그 형은 그날 안 오더라고요. 이 형은 어디 갔나 했는데 저를 붙들고 그 형을 물어보더라고요. 다 이제 한국에 오시긴 했는데 지금은. 그래서 그 형은 운 좋게 그날 교회 안 와갖고 안 잡히고 저만 잡힌 거죠. 그래서 그 형에 대해서는 뭐 조사를 엄청 많이 해갖고 왔더라고요. 이미 잡으려고 작정하고 왔는데 엉뚱하게 이렇게 피라미 하나 잡아간 거예요, 경찰들도. 그래서 북한에 또 갔죠. 저는 안 가고 싶었는데 하나님이 차비 안 받으시고 그냥 무료로 이렇게 보내주셔갖고 고향 방문 한번더 했습니다. 이번에는 바로 고향을 안 보내주시고 돌리시더라고요. 전국 방방곡곡으로. 그래서 그 유명한 온성으로 이렇게 가서 온성 보위부 단련대 청진으로 갔다가 무산으로 이렇게. 이제 사실은 인간의 모습이라는 게 가장 힘들 때 드러나잖아요. 그 안에서 하나님 믿는 사람 또 만나게 되고. 제가 만난 하나님, 예수님은 그런 분이었던 것 같아요. 탈북할 때 말씀으로 이렇게 마음의 뜨거움을 주셨던 분. 그리고 보위부에 있는데 제가 이렇게 아유 다 헛되고 헛되 이러는데 옆에 친구가 해 아래 수고하는 게다 헛된 거지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소름이 쫙 돋으면서 얘는 또 뭐야? 그곳에서 예수님 믿는 사람 만나는 게 얼마나 소름 끼치고 또 힘이 되겠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수용소로 가게 됐죠. 그래서 거기서 도망쳐 나오고 뭐 이러면서 또한번 탈북을 했는데 마지막 탈북은 어떻게 탈북했냐면 도망쳐 나왔으니까 이제 또 새로운 죄를 지은 거예요. 탈출을 했으니까. 가다 이렇게 하니까 이제 어디 갈 데도 없고 같이 중국에 생활하던 친구 집 찾아갔는데 친구가 또 들여놓지 않더라고요. 하나님 정말 이 친구도 중국에서 2년이나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한 친구인데 저를 문전박대하네요. 아이 정말 갈 데가 없는데 이러고 있다가 사람이 가장 드문 곳이 쓰레기장인데 그쪽에 가서 눈물 나게 기도를 시키셨어요. 2003년 그 4월 1일 날 같이 탈북했던 사람이셨어요. 야 힘들 때 찾아와라. 그 립서비스 같은 거잖아요 원래. 염치불구하고 찾아갔죠. 근데 그 형도 뭐 이렇게 뭐 하룻밤 재워주고 다시 내쫓긴 했는데 이제 정말 갈곳 없을 때. 그러니까 그냥 한마디로 제가 의지할 사람도 없고 이제 더 이상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어릴 때 꽃제비 숙소에서 같이 지내던 꽃제비를 만났어요. 따라와 하더라고요. 따라갔는데 거기에 기막힌 인연이 숨어 있었어요. 진짜 하나님 인도하신 것 같아요. 꽃제비들이 여러 명막 우글우글 소굴인가 봐 소굴. 그래갖고 있는데 저기 누워있던 친구가 이렇게 뭐 이따 구석에 이렇게 있다가 쭉 보더니 이렇게 또 일어나더니 어? 너 누구 아니냐? 이렇게 이름 부르는 거 이름도 기억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나도 안면은 있는데 아, 그 어떻게 날 알지? 이러고 있었는데 알고 봤더니 제가 98년에 탈북했으니까 2000년도에는 중국에서 있었거든요. 중국 거리에서

이 친구를 만나서 주머니에 있던 중국 돈 5원을 준 상태 저는 깜빡하고 있었어요. 그 친구가 그걸 기억하고 거기에 있는 꽃제비들한테 그 얘기를 막한 거예요. 꽃제비들이 저를 약간 잡아다가 이렇게 장난감 삼아 좀 골려주고 때려 놓으려고 하다가 갑자기 이제 너 그랬어? 너 그럼 앞으로 어떻게 할 생각을? 근데 요때 아뭐 마음 잡고 살아야지 이렇게 말하면 이제 안 되니까 하나님 지금입니까 혹시 얘네인가요 혹시? 아 꽃제비들은 아무 힘이 없는데 근데 그래도 혹시 모르니까 나 중국 다시 가려고 원래 이런 말 북한에서 막 대놓고 얘기 못 하거든요. 근데 다시 중국 가려고라고 했는데 그래 하더니 이제 그 친구 중에는 꽃제비가 아는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같이 어울리는. 그래서 그 친구 집에 가서 뭐 이렇게 막 자기 친구 만났다고 엄마한테 뻥치고 심지어 밥도 먹여주고 재워주고 이러면서 군인까지 소개해줬어요. 그래서 경비대가 우리를 보호해줬어요. 그리고 저는 좀 길치예요, 사실은. 길을 잘못 찾아요. 그리고 눈도 안 좋고 안경도 없어서. 근데 밤에 건너면서 저는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저를 다시 인도하실 것 같으면 길을 잘 아는 동행자를 붙여주십시오. 혼자 못 갑니다. 저 이렇게 혼자 못 가요. 지금 몸도 많이 헐었고 몸도 많이 힘들고 근데 진짜 길도 잘 알고 중국어는 못하지만 아주 이렇게 밤길에 잘 아는 그런 친구를 붙여주셔가지고 별거 아닌 것 같지만 기도해본 사람만 하나님의 응답인지를 느끼는 거잖아요. 그래서 같이 무사히 건넜습니다. 그게 2004년 1월 27일이었어요. 30일 날 저는 원했던 도시에 잘 도착했고요. 아무튼 그게 마지막 탈북이었는데 그 과정에서 저는 그냥 사실은 전도하겠다는 마음도 있었지만 누나와 동생 찾고 싶은 마음도 이렇게 있었는데 하나님이 여러 번 자꾸 가게 하시고 그전에도 두만강은 수없이 건넜지만 예수님 믿고 나서는 딱두번 이렇게 탈북을 했거든요. 그러면 그 과정에서 북한을 좀 느끼게 하신 것 같아요. 그냥 북한을 뭔가 이렇게 가슴에 새겨놓는 이미지화 시킨 게 있어요. 그래서 그냥 좀 힘들어지거나 게을러지거나 할때 그때의 북한을 다시 떠올리게 하시면서 하나님이 다시 이렇게 회복시켜 주시는 게 있어요. 옛날 과거를 자꾸 팔고 이러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은 다시 북한을 향해서 가도록 계속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북한에 계속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중국에서도. 계속 그렇게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힘들어도 북한에 가서 자리 잡고 거기서 살면서 이모님 전도 해봤잖아요. 되게 믿고 싶어 하는 거죠. 그분들도 사실은. 근데 무서워서 못 믿는 거니까 그렇게 살려고 했는데 이제 하나님이 지금은 한국으로 이끄셨습니다. 그래서 몸은 한국에 와 있지만 설 하나님이 다시 북한으로 이끄실 거라고 의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를 선택할 때 내가 하나님 북한을 위해서 뭔가 준비하는 과정에 어떤 관계가 있나요? 이거랑 늘 고민하면서 기도하고 있고 그래서 공부하면서 이제 교사가 됐고 북한에 학교 세우고 싶습니다.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꿈이에요, 사실은. 네가 학교를 네가 막 이렇게 이러거든 친구들이. 그럴 때 그래 내가 나도 말도 안 돼. 근데 하나님이 그런 마음 주시니까. 근데 한국에 와서 알게 됐지만 일제 통치 시대에 어려웠던 시기에 굉장히 좋은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좋은 교육 받고 정말 훌륭한 인재들이 많이 나왔잖아요. 그런 거 알게 되면서 야, 나는 목사님이 될 인품이 좀덜 거듭난 것 같아서 많은 분들이 신학을 하라고 권유했지만 신학은 감히 이제 못 하고 이제 교육을 선택했고요. 하나님 그래도 저에게 기회를 주시면 북한에 정말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이제 같이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런 학교를 세우고 싶습니다라는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명 학교에서 후배들 가르치면서 준비하고 있고 또 하나님이 뭐 여명 학교 상관없이 그냥 또 이끄시는 대로 저는 또 어떤 일이든 할 마음의 준비는 늘 되어 있습니다. 실력이 아직 준비가 안 됐죠. 기도해 주십시오. 실력이 준비돼야 하나님도 더 이렇게 필요한 대로 쓰실 텐데 그런 생각으로 꾸준히 공부도 하려고 하고 좀 계속 준비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주님의 시간에 저와 함께 해주신 방송가족 여러분, 탈북민 여러분, 그리고 또 북녘에서 청취해주신 청취자 여러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네, 정말 광야 같은 세상에서 우리가 지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바로 주일이라는 영적 오아시스가 있기 때문입니다. 일주일 동안 폭염 속에서 그렇게 또 쌓였던 것들, 저마다 품은 삶의 무게 속에서 땀 흘리며 애쓰신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드려질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눈물 나는 위로를 가슴 가득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마음속 깊은 곳에 쌓였던 먼지와 상처들은 모두 십자가 앞에 깨끗하게 내려놓으시고요.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영적인 청량함으로 마음을 가득가득 채워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반드시 여러분의 휴식처가 되어주실 것입니다. 힘내시고요. 8월의 첫 주일 온 가족이 주님의 은혜 안에서 시원하고 복된 날 되기를 소망하면서 오늘 순서 마칩니다. 주님의 시간에 정숙경이었습니다. 극동방송을 듣게 하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IG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새시를 알려드립니다.

북한과 중국, 러시아에 계신 동포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듣고 계신 방송 가족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복음의 메아리 임지현입니다. 아카시아 나무는 향이 매우 좋고 척박한 터에서도 성장이 빠른 나무로 알려져 있습니다. 한번 땅에 자리를 잡고 뿌리를 내린 아카시아 나무는 3년 만에 10m 가까이 성장한다고 해요. 사람의 평균 키의 5명보다 더 높은 높이죠. 이내 아름드리 나무가 되어서 그늘을 드리우고 주변의 향기를 풍기죠. 그런데 아카시아 나무가 자란 주변에는 다른 식물들이 자라지 못한다고 합니다. 심지어는 있던 식물이 말라 죽는 경우까지 있죠. 성장력이 왕성한 아카시아 나무가 뿌리를 내려서 주변 나무들이 먹어야 할 양분까지 빨아들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올리브 나무는 제대로 성장하기까지 10년까지 혹은 그 이상이 걸린다고 해요. 하지만 성장하면서 땅을 비옥하게 만들고 주변 나무들이 더 잘 자라날 수 있도록 양분을 나눠준다고 하죠. 아무리 척박한 땅에 심어도 올리브 나무는 죽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농부들은 이 올리브 나무를 불사신이라고도 부른다죠. 척박한 땅에 올리브 나무를 심어서 기경하기도 하고요. 아무리 험한 땅도 올리브 나무를 심으면 농사를 지을 수 있는 옥토로 변한다라는 말이 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 주님을 따르는 형제와 자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와 복을 이 올리브 나무처럼 주변에 나눌 수 있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카시아 나무와도 같이 나만을 위해서 나만이라는 생각으로 나아간다면 아무리 높은 곳에 오른다 해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고 한 목사님께서 이야기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과 능력으로 태산과도 같은 험지에서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의 한자리에 크신 은혜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세.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몸소 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앞에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조금 전 올려드린 찬송 사랑하는 주님 앞에 1절부터 3절까지의 가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가운데 형제 자매로 부름받은 우리 사랑하는 방송 가족 여러분, 서로 사랑하며 서로 위로하며 함께 울고 웃을 수 있는 남과 북의 그날을 그리면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복된 하루를 위해 그 주일을 위해 기도하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계속해서 찬양으로 이어갈 텐데요. 사랑하는 주님 앞에 1절부터 3절까지 조금 전의 가사가 우리의 전심으로 올려드리는 고백이 되길 바라면서 한 번 더 찬양합니다.

0: 계속해서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합니다.
1: 찬송가 인내하신 구세주여 337장인데요. 이건 페니 크로스비가 1868년 시은 시지요. 그녀는 평생 시각장애인으로 살면서 8,000곡의 찬송시를 썼습니다. 크로스비는 미국 뉴욕에서 생후 6주가 됐을 때에 눈에 염증을 잘못 치료해 앞을 못 보는 시각장애인이 됐습니다. 그러나 영의 눈을 떠 하나님을 알게 된 후에 95세로 세상을 떠날 때까지 줄곧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를 썼습니다. 그 시 중에 찬송가 인도자 윌리엄 하워드라고 하는 사람이 요청을 받고 쓴 것으로 그녀의 경험의 기초라고 했습니다. 크로스비가 평상시 여러 선교 집회 현장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번은 뉴욕 주립 교도소에 복음을 전하러 갔을 때에 시각 장애인으로 인기가 있었던 그녀는 간증한 많은 죄수들에게 관심을 줬습니다. 그런데 간증하는 동안에 죄수들

0: 여기저기서 소리를 지릅니다. 선하신 주님, 저를 지나치지 마세요. Good Lord, do not pass me by. 이로 인하여 집에 돌아와서 페니 크로스비가 그 간증을 들으며 친한 감동을 느끼고 외침을 마음으로 지을 수가 없어서 그날 집으로 돌아오는 즉시 죄수들의 울부짐을 떠올리시며 시를 썼어요. 그것이 바로 인내하신 구세주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 주의 공로 의지하여 죽게 가오니 상한 마음을 고치시고 구원하여 줍소서. 후렴에 주여 주여 내 말 들으사 죄인오라 하실 때에 날 부르소서. 후렴에 주여 주여를 반복하여 부르는 것은 그저 부르는 것이 아니라 다급히 외치는 급한 절규한 말이라고 합니다. 시편 5편 2절에 나의 왕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소서 내가 주께 기도하나이다.
1: 극동방송 김장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오늘의 말씀 함께 했습니다.

내 기도하는 그 시간 오케스트라의 연주 찬송까지 함께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찬양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어서 안산시립합창단의 옳은 길 따르라 의의 길을 찬양할 텐데요. 찬양 후에는 북한이 고향인 형제와 자매들의 목소리를 올려드리는 오늘의 북한을 위한 기도 이어집니다.

0: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여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사야 54장 17절 말씀. 이어서 북한어 성경입니다. 너를 치기 위하여 만들어지는 병기는 결코 성공하지 못하고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너에게 정죄를 당할 것인즉 이것이 여호와의 종들이 받은 물림 가산이요 그들이 나에게서 받은 무죄 판결이라. 이는 여호와의 이르심이다. 이사야 54장 17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어떤 무기도 너를 당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한 민족을 기업으로 택하셔서 악한 세력들로부터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일제강점 시기와 분단, 그리고 6.25 전쟁 이후에도 기적적인 경제 발전과 민주화를 이루고 세계의 주목을 받는 문화강국으로 세워주시니 반드시 통일 코리아를 이루어 오직 복음으로 열방을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1: 남과 북이 서로를 향한 총과 칼을 거두고 사랑과 섬김의 손길로 맞잡을 수 있는 그렇게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어 복음 통일을 이룰 수 있는 그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면서 오늘도 북한이 고향인 한 자매님이 올려드린 기도로 함께했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믿음의 화답인 아멘으로 함께해 주셨을 줄을 믿습니다.

칼라에서 백두까지 주님을 향한 찬양의 울림이 감사와 기쁨의 찬송이 가득 울려 퍼질 그날이 머자는 줄 믿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주일의 오늘 이 시간은 일부 순서는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보라, 내가 새해를 행하리라. 이사야 43장 19절 말씀.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성구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대한민국 부산에서 보내드리는 주파수 FM93.3MHz, 녹산중계소 FM96.7MHz, 출력 1kW, 호출부호 HLQQ로 방송되는 FEBC 부산극동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세워진 복음선교 방송입니다. 부산극동방송은 24시간 방송되고 있으며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규정을 준수합니다. 부산극동방송은 부산시 해운대구 센텀중앙로 105의 연주소를 두고 송신소는 봉래산에 자리하고 있습니다. 오늘 방송될 설교나 칼럼, 그 밖의 출연자의 의견은 부산극동방송의 입장과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은 청취자 여러분의 기도와 헌금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부산극동방송의 편성 책임자는 장대진 지사장입니다. 오직 순수 복음만을 전하는 부산극동방송과 오늘도 함께하시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승리의 시간 되십시오. 여기는 FEBC FM 부산극동방송입니다. HLQQ

0: CGBC Mission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성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내실을 알려드립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으로 오늘의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의 문을 열어봅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아멘. 이어서 북한어 성경으로 한 번 더 함께합니다. 시편 37편 4절의 말씀. 여호와를 온전히 기뻐하라. 그가 내 마음의 소원들을 이루시리라. 아멘. 우리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서 이루실 일들을 함께 기대하며 이 하루를 시작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연약한 부분마저도 우리의 상처마저도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가 될 수 있도록 여전히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만 의지할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를 증언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면서요. 나의 시간과 나의 생각이 아닌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방법을 믿음으로 나아가며 오늘 맡기신 이 자리에서 충성을 다해 전진하는 모두가 되기를 바라면서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2부 순서 출발합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극동방송에서는 청취자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손편지나 문자로 참여하실 수 있는데요. 북한, 중국, 러시아, 제3국 북방에 계신 청취자 여러분, 편지 보내실 수 있는 주소를 안내해 드릴게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다시 한번 안내 드려요. 대한민국 서울 마포구 마포 우체국 사서함 88호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담당자 앞입니다. 여러분의 참여는 북한과 중국, 러시아의 복음을 전하는 극동방송 사역에 큰 힘이 됩니다. 대한민국에 계신 여러분께서는 샵 1069번으로 문자 보내주세요. 짧은 글 50원, 긴 글 100원의 문자 이용료 부과되는 우물정 1069번으로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참여해주시는 분들 가운데는 선정을 통해 하나님께서 세우신 기업 콜드브루 전문 더치커피 스토리에서 커피를 드립니다.

0: 오늘 이 시간에는 10여 년 전 압록강을 건너온 양강도가 고향인 김미향 자매가 쓴 어머니에게 전하는 편지를 만나봅니다.
1: 사랑하는 어머니를 그리면서 어머니 그동안 안녕하십니까? 저는 양강도에서 온 김미향이라고 합니다. 저는 고향을 떠난 지 벌써 17년이라는 세월이 흘렀습니다. 10년이면 강산도 변하는데 조선에 계시는 사랑하는 어머니에게 간단한 소식을 전하려고 합니다. 어머님, 어디로 간다는 소식 한 장 남기지 않고 그 험악한 나라를 떠나 압록강을 건너온 이 딸을 용서하여 주십시오. 고통과 고난을 겪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어머니, 저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만나 꽃 피는 삶을 살면서 부족함이 없이 부유하고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난한 나라 조선을 생각하면 잠 못 드는 때가 너무 많습니다. 김정은이 우상숭배로 인해 하나님도 만나 뵙지 못하고 굶주림과 헐벗음, 그리고 군홍수로 인해 고생이 많을까 고향 땅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프고 찢어집니다. 하루빨리 그 나라도 하나님 나라의 복음이 이루어져 근심 걱정 없이 평안하고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어머니, 저는 매일 보도를 통해서 우리 북한 동포들이 굶주리고 쓰러져 제가 아닌 죄로 사형당하고 감옥에서 힘든 고통을 받고 있는 소식을 들을 때마다 짓떨리며 격분을 금할 수 없습니다. 저 북한 땅은 주체 사상으로 10대 원칙으로 변하지 않는 그 땅,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 북한 땅에도 내 민족, 내 동족을 불쌍히 궁휼히 여기시고 하루속히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사랑으로 덮어주시고 헐벗고 굶주리는 내 동족, 내 민족을 구원하시고 남북 평화 복음 통일을 이룩하여 주시옵소서. 복음 통일이 그날이 하루속히 오기를, 함께 만날 그날을 그리면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0: 양강도에서 태어나 10여 년 전 압록강을 건넌 김미향 자매의 편지였는데요. 근심 걱정 없이 평안히 살아가는 남과 북을 꿈꾸며 어머니에게 간절한 그리운 안부 인사를 전해봅니다. 오늘 나눈 김미향 자매의 소망이 복음 통일을 향한 간절한 소망이 속히 이루어질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완성이 이루어지기까지 함께 기도해 주세요. 북에 띄우는 편지, 김미향 자매의 편지였습니다.

0: 북한에 당신의 자비를 베푸시어 이 땅에 주님이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1: 북한이 변화될 줄을 믿사오니 복음 통일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2: 북한 사람들이 평안한 생활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3: 남과 북이 복음으로 하나됨으로 땅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는 제사장 국가로 이 땅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4: 지금 여러분께서는 한반도의 복음 통일을 꿈꾸며 기도하는 극동방송 복음의 메아리 함께하고 계십니다.

0: 계속해서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합니다.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오늘의 말씀 전해주십니다.
1: 오늘은 높은 수준의 감사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사람들은 모두 죽게 되어져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태어나면서부터 죽음을 향해 가는 존재이고 끝을 향해 가는 인생들이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보면 사람의 인생은 이미 답이 정해진 것만 같습니다. 죽음 그리고 끝. 이 얼마나 슬프고 허무하고 괴로운 삶인가요? 그런데 성경은 이런 저주와 같은 또 답이 정해진 인생에게 하나님의 뜻을 명확하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오늘 말씀은 사도 바울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쓴 편지 중에 일부입니다. 데살로니가는 사도 바울이 두 번째 선교 여행 중에 잠시 들렀던 도시입니다. 본래 사도 바울은 아시아 쪽으로 가서 선교를 하려고 했는데 어느 날 밤 환상을 보게 됩니다.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등장해서 말하는 겁니다. 건너와서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바로 자신들의 계획을 과감히 포기하고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향합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 자신의 계획을 과감하게 포기한 것이죠.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발걸음을 돌렸던 바울과 그의 일행들 앞에는 감옥에 갇히는 그리고 같은 유대인들에게 엄청난 박해를 받는 이렇게 생각하기도 싫은 일들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우리 생각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고 순종하는 삶을 살면 일이 잘 풀리는 것만 같고 그렇게만 되어야만 하고 또 즐겁고 행복한 일들만 생겨야 하며 또 순탄한 삶이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런 생각은 다른 여타 종교인들과 다를 바 없는 잘못된 믿음의 바탕을 둔 잘못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은 다른 종교들과 어떻게 다르며 어떤 믿음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읽으면서 눈치채신 분도 계실 텐데 오늘의 모든 말씀은 명령형입니다. 선택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래야 한다는 명령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을까요? 또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을까요? 또 모든 삶에 감사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사람이 그렇게 항상 그럴 수가 있을까요? 가능한 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상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우리가 길을 걷다가 금은보화를 주웠다고 생각해 봅시다. 자, 기분이 어떨까요? 세상을 다 얻은 것만 같을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 나에게 모욕을 주거나 괴롭게 한다고 해서 우리의 얼굴에 기쁨을 숨길 수 없을 것입니다. 싱글벙글하고 있겠죠. 아마 상대방이 더 이상하게 여길 것입니다. 미쳤다라고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왜요? 우리에겐 상상할 수 없는 선물이 주어졌기 때문입니다. 자, 마태복음 16장 26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람이 온 세상을 얻고도 자기 생명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 사람이 자기 생명을 무엇과 바꿀 수 있겠느냐? 자,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금은보화를 주었다고 해도 엄청난 선물을 받는다 할지라도 만약 생명을 잃는다면 어떨까요? 아무 소용도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금은보화 같은 것들을 찾습니다.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먹고 마시는 것이 될 수도 있을 것이고, 누군가에게는 그것이 큰 돈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열심히 일하는 것, 남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이러한 것이 우리의 기쁨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술과 담배 또는 마약에까지 손을 대면서 자신의 기쁨을 찾기도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잘 압니다. 이것이 주는 기쁨이 또 이것을 주는 순간이 얼마나 짧으며 다시 비슷하거나 더 자극적인 기쁨을 누리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의 기쁨을 찾는 것에 중독이 되어 누가 봐도 기쁨이 없는 삶을 살게 됩니다. 우리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을 예수님께서 주셨습니다. 금은보화보다 더큰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죽었다가 부활한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7절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자, 여러분들 이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자, 마르다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수님 그렇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며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습니다. 자,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런 선물을 주셨습니다. 영원히 죽지 않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이 성경에 기록하셨습니다. 숫자가 적혀 있는 종이 쪼가리인 돈과는 비교할 수 없는 영원한 생명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그 구원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이죠. 이 선물은 비록 우리가 죽음의 순간에 끝에 도달했을 때가 되어야 받을 수 있어서 사실 아주 먼 이야기라고, 그래서 나와는 거리가 먼 이야기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여러분들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언제 죽음을 맞이할지, 언제 끝에 도달할지 모르는 나약한 인생이기 때문입니다. 그런 나약한 우리에게 이미 약속하시고 허락하신 것이 생명과 영원이라니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우리가 항상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죽음과 끝이라는 저주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시고 우리의 슬픔을 기쁨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원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이 준비되어져 있으니 항상 기뻐하라. 어떤 어려움과 상황이 찾아온다 해도 모욕과 괴롭힘을 당할지라도 우리의 얼굴에 기쁨을 숨길 수 없는 싱글벙글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로다.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라. 나의 발을 사슴과 같게 하사 나를 나의 높은 곳으로 다니게 하시리로다. 아멘. 이렇게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인 것입니다. 자,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을 하나님께 아뢰는 것입니다. 저의 아들이 어렸을 때, 유아원에 다닐 때 울면서 그토록 원하는 것이 있었습니다. 조그만한 장난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아들과 함께 그것을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기를 밤마다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아들은 울었습니다. 왜냐하면 못 믿겠다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맞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는 것을 못 믿겠다는 것이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의 본래 모습이기 때문입니다. 자, 신명기 말씀에는 소위 신명기 28장에는 소위 축복장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이렇게 축복하신다는 말씀이 있기 때문입니다. 축복의 조건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면 이런 축복을 하시겠다라는 말씀이 담겨 있습니다. 하지만 신명기 28장의 후반절의 말씀은 축복이 아닌 저주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떠나 살아가면 너희에게 이런 어려운 일들이, 저주의 일들이 있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이 받은 저주는
이 말씀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 중에서 한 말.

말씀에 우리가 한번 집중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28장 32절입니다. 내 자녀를 다른 민족에게 빼앗기고 종일 생각하고 알아봄으로 눈이 쇠하여지나 내 손에 능이 없을 것이며. 자, 이 말씀은 유대인들이 이후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가는 일을 생각해 보면 우리가 충분히 이해하기 쉬울 것 같습니다. 자녀를 빼앗겨 노예로 끌려간 그 자녀를 온종일 생각하고 돌아오게 할 방법을 여러 방면으로 찾아보다가 이 눈물을 얼마나 흘렸는지 이제 눈도 잘 보이지 않는 그런 상황을 말합니다. 자, 이런 상황을 경험한 적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길 원하는 적이 있으십니까? 또 이런 애타는 마음으로 바라는 것이 있으신 적이 있으십니까? 마음에 사무치고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것 때문에 온종일 생각하고 방법을 알아보는 마음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하십니다. 매일매일 일어나면서 자는 순간까지 쉬지 않고 그토록 서럽게 울면서 갖고 싶어하는 그 장난감을 그토록 바라는 저의 아들의 마음, 또 기도하면서까지도 믿지 못하는 그런 마음에 또다시 울면서 기도했던 그 아이의 기도처럼 말입니다. 자, 무엇을요? 잃어버린 자녀들을 위해서 말입니다. 절대로 포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위해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주변에 예수님의 이름조차 듣지 못하고 하나님을 모른 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처럼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기억하고 애타게 구하라는 것입니다. 쉬지 말고 말입니다. 그러면 저희 아이가 기도 응답을 받아서 장난감을 얻게 된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북조선의 인민들이 주께로 돌아올 것입니다. 자녀를 바벨론의 노예로 빼앗긴 부모들의 마음처럼 우리에게 모든 문제를 해결할 힘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실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것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입니다.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범사에 감사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성도이지만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겪는 일 전체를 어떻게 감사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좋은 일들, 그러니까 감사해도 괜찮은 일들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일들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리고 감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당연하게 여기면서 감사하지 않는 경우도 너무나도 많습니다. 자, 우리 이스라엘이 출애굽 때에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직접 경험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디로 어떻게 나아가야 하는지 하나님께서는 직접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이스라엘을 친히 인도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인도하심에 감사하지 않고 언제나 불평과 불만으로 살아갔습니다. 배가 고프면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들을 공급하셨고 40년간 먹는 것을 친히 공급하셨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불만을 표현하며 그들이 떠난 그 지긋지긋한 애굽을 추억합니다. 하나님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공급하시는 것들을 우리 한번 지금 생각해 봅시다. 맞습니다. 부족합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공급하시고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십니다. 자, 우리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우리의 마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점검해 봅시다. 우리에게 주어지는 일용할 양식, 삼시세끼 혹은 하루에 두 끼, 한 끼를 공급하시는 분이 누구신지, 우리가 따뜻하게 살아갈 집을 허락하신 분이 누구신지, 벌거벗지 않고 입을 옷을 주신 분이 누구신지, 우리 부모님이요? 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자, 우리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참새 한 마리도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작고 사소한 것들, 사소한 일들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속에서 이루어진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소하게 보지 않으십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을 아시고 귀하게 보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고 또 지키시고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이유도, 또 우리가 오늘 심장이 뛰고 숨을 쉴수 있는 그 이유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가능하지 않습니다.
성경에 보면 왕의 명령에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른 사람이 성경에 등장합니다. 그들은 왕의 권세보다 하나님의 허락이 더 중요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게 누구냐? 바로 다니엘과 세 친구들이었습니다. 당시 바벨론의 왕이었던 느부

관대사는 자신의 신상을 만들고 그 신상 앞에 모두가 절하도록 명령을 합니다. 만약 절하지 않으면 그 사람은 바로 풀무불에 집어넣겠다라는 어마무시한 형벌을 내 겁니다. 자, 이렇게까지 한 이유는 자신이 세상 최고의 왕임을 그만큼 높이고 과시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왕의 위신을 보기 좋게 깎아버린 인물이 있습니다. 그들이 바로 다니엘의 세 친구들입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 이들은 왕이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않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의 총애를 받고 있던 이들을 죽일 수 없었던 느부갓네살은 다시 한번 기회를 줍니다. 느부갓네살이 그들에게 물어 이르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야, 너희가 내 신을 섬기지 아니하며 내가 세운 금신상에 절하지 아니한다 하니 사실이냐? 자, 너희가 절하지 아니하면 풀무불 가운데 던져 넣을 것이다.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이겠느냐? 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느부갓네살은 다니엘의 세 친구들이 대답하기에 딱 좋은 질문을 합니다. 자, 능히 너희를 내 손에서 건져낼 신이 누구겠느냐? 느부갓네살이 마음으로 생각했겠죠? 나만이 너희를 살릴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하지만 세 친구들의 생각은 달랐습니다.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여, 우리가 이 일에 대하여 왕에게 대답할 필요가 없나이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맹렬히 타는 풀물볼 가운데 능히 건지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겠고 왕이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겁니다. 자,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왕이여, 당신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당신에겐 그럴 힘도 없습니다. 라고 세 친구들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풀무불과 왕의 손에서 건져내실 것이라고 믿음의 고백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뒤에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엄청난 믿음의 성숙함을 보여줍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자, 성도 여러분 함께 고백해 볼까요?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만약 내가 풀무불에 타 죽는 일이 있더라도 당신에게 절하지 않겠다라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 평소 다니엘의 세 친구들의 삶을 조금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배워야 할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삶을 주관하고 지키시고 계시고 모든 것을 간섭하고 계시다는 것을 아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심지어 자신들의 생명이 끝날 수도 있는 이 순간에도 그들의 삶에는 하나님이 중심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함으로 풀무불로 담대히 걸어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들의 높은 수준의 이 감사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의 삶에도 정부의 지도자들, 나라의 지도자들이 우리에게 위협을 가할 때 여러분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담대히 선포하십시오. 당신은 그럴 권한이 없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당신을 섬기지도 아니할 것이고 당신이 세운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겁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자신들에게 닥친 모든 일에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다스림이 있다는 것을 압니다. 비록 고통이 있을지라도 그 고통 때문에 좌절과 낙담, 괴로움에 빠지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고통을 통해 더 성장하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입니다. 또한 그 과정들을 통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이 시간에 하나님께 이러한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까지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우리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선한 길로 인도하심에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인지하지 못하는 순간들이 많았지만 그럼에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고 또한 공급하고 계셨으며 우리를 성장시켜 주셨습니다. 나를 그리스도인으로,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구원받은 성도로 부르셨고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셨습니다. 앞으로의 삶에도 이런 하나님과 우리가 동행하면서 우리가 더 많은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기를,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높은 수준의 믿음의 고백이 우리 북조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라는 하나님의 명령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가는

0: 우리 북조선의 성도들 또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우리 대한민국 성도들 모두 모두에게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해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더라도 나를 항상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하나님으로 인해 우리가 감사합니다. 세상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당신의 아들을 이 땅 가운데 보내주셔서 십자가에서 내 죄를 대신해 죽게 하시고 나를 살게 하시고 나를 영원한 삶과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그 금은보화보다 더 귀한 구원의 기쁨을 항상 기억하면서 또한 그것을 주신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면서 우리가 살아가게 하시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그런 높은 수준의 감사를 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1: 우리 주님의 말씀 함께 하셨습니다. 오픈도어 선교회 안유환 목사님께서 전해주셨는데요. 말씀 가운데 받은 은혜와 기도 제목을 붙들며 우리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새벽 시간 보내시기를 소망합니다.

8월 2일 주일 날씨입니다. 오늘 북한은 전체에 가끔 구름이 많은 가운데 평안도와 함경도 곳곳에 소나기가 내리는 곳이 있겠습니다. 주일 오가는 보행 안전에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소나기에 의한 지역별 예상 강수량은 함경도 지역에는 5에서 20mm, 평안북도 지역에는 5에서 10mm 안팎의 소나기가 내리겠습니다. 최저기온은 함흥과 강릉, 제주, 포항이 27도, 신의주와 서울, 대구, 부산이 26도, 평양과 강계, 대전, 여수, 목포가 25도로 보이고요. 개성과 청진, 춘천, 광주가 24도, 해산 23도로 전망됩니다. 최고기온은 대구가 38도, 춘천과 서울, 강릉, 대전, 광주, 여수, 포항이 35도, 함흥 34도, 평양과 목포, 제주가 33도로 보이고요. 강계와 개성, 해산이 32도, 신의주가 31도, 청진이 27도로 전망됩니다. 이어서 바다 날씨입니다. 동해 북부와 서해 북부는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파도의 높이는 0.5에서 1m 사이로 일겠는데요. 동해 북부의 먼 바다는 최대 2m까지 올라가겠습니다. 사랑하는 방송가족 여러분, 우리를 늘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주님의 평강을 누리는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고향 땅 북한에도 전해드리는 날씨 소식, 해산에서 온 웅이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위해 격려하고 위로하며 사랑하는 데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오늘 말씀에 이어서 다시 한번 선포하고 결단하면서요. 복음의 메아리 여기서 인사드릴게요. 제작 진행의 임지현이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들려주세요. 기적이 일어납니다. 복음 통일의 기적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지금 북녘에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복된 주일 보내세요.

0: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1: 극동방송에서는 화재 발생 시 국민 행동 요령을 알려드립니다. 불이 나면 누구든지 당황하고 공포감에 쌓여 판단력이 흐려지기 쉽습니다. 평소에 화재에 대한 대처 방안을 습득해 놓으셔서 안전사고에 대비하시기 바랍니다. 화재가 발생하면 주변에 신속하게 알려 대피하게 하며 119에 신고해 정확한 주소를 전달합니다. 화재 신고 후에는 전기 스위치를 내리고 화재 종류에 따라 초기 소화에 대한 대응을 합니다. 전기나 기름으로 발생된 화재 시에는 물을 사용하면 안 됩니다. 대피 시에는 두 방향 이상의 피난로를 설정하고 연기에 질식하지 않도록 담요나 시트에 물을 적셔 틈을 막고 낮은 자세로 바닥에 엎드려 짧게 숨을 쉽니다. 사업장에서는 화재로 인한 참사가 발생되지 않도록 평소 피난 통로의 확보에 노력하고 철저한 피난 유도 훈련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적절한 대처로 화재로 인한 피해가 없으시기 바랍니다.

0: FE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5시를 알려드립니다.

그러나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말씀입니다. 방송가족 여러분, 주님 안에서 평안하시지요. 내 영혼의 피피치니 윤재희입니다. 오직 우리의 삶이 주님을 위해 살아가길 원합니다. 불평도 사랑도 없이 오직 주님만 바라보는 복된 하루 보내시길 소망합니다.

큰 영광 중에 계신 주. 오늘 내용은 햇빛빛이니 첫 찬양으로 함께 불렀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아름다운 찬양과 은혜로운 말씀으로 우리 방송가족 여러분을 만나고 있습니다. 듣고 싶은 찬양 또 나누고 싶은 이야기 있는 분들 가운데 문자 메시지

지역지역지 가능하신 분들 50원,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고 있습니다. 샵 1069, 우물정 1069번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그의 빛 안에 살면.

0: 극동방송에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함께하고 있습니다. 말씀으로 오늘 왔습니다. 8월부터 우리와 함께하시는 목사님이시지요.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합니다. 은혜의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1: 샬롬. 오늘은 불곰에게서 살아나는 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반에서 공부를 제일 잘하는 학생과 중간을 밑도는 학생이 함께 숲으로 산책을 갔어요. 산책을 하는 도중에 그들은 아주 배고픈 불곰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1등을 하는 학생은 재빨리 불곰의 달리기 속도와 자기의 달리기 속도를 비교해서 자기의 생존 가능성을 계산했습니다. 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제 아무리 빨리 도망을 친다 해도 12초 후면 불곰은 자기를 따라잡는다는 계산이 나온 것입니다. 계산 결과에 절망한 그 학생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절망의 신음소리를 내면서 옆에 있는 친구를 쳐다보는 순간 그는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글쎄 이 멍청한 친구가 불곰이 얼마나 빠른지도 모른 채 그 불곰보다 빨리 달리겠다는 착각을 했는지 가방에서 운동화를 꺼내 갈아신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공부를 잘하는 학생은 하도 기가 차서 그 와중에도 웃음이 나왔습니다. 야, 너 미쳤냐? 지금 뭐 하는 거야? 내가 아무리 빨리 뛰어도 저 불곰은 당할 수 없어. 너는 결코 저 불곰보다 빨리 달릴 수는 없단 말이야. 주제를 알아라. 그러자 성적이 좋지 않은 그 학생은 신발끈을 꽉 조이면서 대꾸했습니다. 왜 내가 저 곰보다 빨리 달려야 하니? 나는 너보다만 빨리 달리면 살 수 있어. 웃음이 나오지만 실감나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살아가는 현실이 너무 많이 그렇지 않아요? 생존 경쟁의 한복판에 던져진 우리 인생들, 내가 살아남기 위한 생존의 지혜는 이웃과의 공생, 상생을 용납하지 않지요. 그건 바보짓입니다. 이기주의의 영악스러움만이 내가

0: 할 길입니다.
1: 그런데 하나님은 온 세상을 향해 생명 살리는 지혜를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십자가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대신하여 아들 하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십자가를 통해 나에게 영원한 생명, 완전한 죄사함을 제공하십니다. 어느 누구든 십자가를 자기 것으로 믿으면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이 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우리 함께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과 함께 하나님의 영생을 얻기를 소원합니다. 감사합니다.
2: 지금까지 부평교회 강봉기 목사님의 말씀으로 함께 하셨습니다. 이어드리는 찬양입니다. 내 맘에 주여 소망되소서 함께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오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를 통해 하나님의 마음 안으로 들어가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요. 우리의 기도를 통해 주님의 뜻을 이루길 원합니다. 내용은 해피피치니 오늘 마지막 찬양입니다. 성령의 열매 함께 하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여러분 만나 뵙겠습니다. 지금까지 윤재희였고요. 이 프로그램은 사람과 자연이 함께 행복을 추구하는 새로운 세상 더 헤븐 리조트와 함께 했습니다. 지금 극동방송을 듣게 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극동방송을 애청해 주시는 방송가족 여러분 안녕하세요. 네온의 찬송의 찬송지기 음악목사 김성식입니다. 네온의 찬송은 찬송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방송가족들과 함께 찬양의 제단을 쌓는 회중찬송의 시간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제물로 받으시고 예비하신 은혜를 풍성하게 내려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사마리아 수가성의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주님이 친히 주신 말씀입니다. 구약의 예배는 성전이라는 장소가 중요했지만 신약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한 사람들이 모이면 그곳이 바로 교회이고 그들이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배의 신비성이 사라져가고 있는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예배는 영적 신비인데요. 세상과 구별된 거룩함과 경건함이 있는 예배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오늘은 경배 찬송 하늘에 가득 찬 영광의 하나님을 찬양드리면서 문을 열겠습니다. 서울 모태탑 장단이 찬양합니다.

샤론의 꽃 예수 나의 마음에 거룩하고 아름답게 피소서 내 생명의 참사랑의 향기로 간 데마다 풍겨나게 하소서 예수 샤론의 꽃 나의 마음에 사랑으로 피소서 예수님을 샤론의 꽃으로 비유하고 그분이 나의 마음속에 꽃으로 피어나 나의 삶에 그분의 향기가 사랑으로 풍겨나서 세상을 변화시키게 하소서 아이다 구일이 여사가 아가서 2장 1절 말씀을 근거로 만든 대단히 아름다운 찬양입니다. 시도 선율도 너무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찬송이죠. 샤론의 꽃의 학명이 무궁화라는 사실도 대단히 흥미롭습니다. 미국 한인 교회 중에 이 찬송을 샤론의 꽃 예수라고 하지 않고 무궁화 꽃 예수라고 개사하여 부르는 교회가 있다는 얘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아이누스 합창단이 찬양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제로 한 찬송을 선곡하여 찬양드리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드릴 찬송은 주 예수 내가 알기 전입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요한복음 15장 15절에 기록된 예수님이 친히 하신 말씀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종이 아니고 친구가 됩니다. 하늘의 비밀을 다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얼마나 놀랍고 신비한 축복입니까? 주 내 마음에 늘 계시고 나 주 안에 있어 저 포도비유 같으니 참 좋은 나의 친구. 아, 너무나 놀라운 은혜의 찬양입니다. 샌프란시스코 코리안 메스타 코럴이 찬양드리겠습니다.

예수의 이름은 능력이요 세상의 소망이며 천국의 기쁨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이름은 방패이기 때문에 환난과 시험을 당할 때 이길 힘을 얻게 하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사탄의 강력한 역사가 나타날 때 성도는 예수의 이름으로 명령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이름 앞에 사탄은 무릎을 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 그 이름을 찬양드립니다. 국립합창

여러분은 극동방송의 내영원의 찬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열정적인 설교로 크게 쓰임을 받던 더블리 타잉 목사가 29살의 젊은 나이에 옥수 타작기에 한쪽 팔이 잘리고 과다 출혈로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가 임종하면서 남긴 말은 우리 모두 예수를 위해 일어납시다 였다고 합니다. 임종을 지켜보던 저 필드 목사가 큰 영적 도전과 감동을 받고 쓴 찬송시가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입니다. 기들고 앞서 나가면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늘 군사로 승리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텐데요, 주님과 함께하면 가능합니다. 이런 놀라운 은혜를 저와 방송 가족들이 누리게 되기를 소망하며 이 찬양을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십자군 중창단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날이와 황금길에 그의 영광 바라보며 그의 팔로 날 안을 때 만나보리 나의 친구 사랑하는 나의 친구 늘 가까이 계시도다 그의 사랑 놀랍도다 변함없는 나의 친구 위에 계신 나의 친구의 사절 가사입니다.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늘 성도 곁에 계시는 예수님 이 세상을 살면서 좋은 친구를 가지고 있다는 것은 큰 축복이지만 영원한 생명 되시는 예수님이 우리의 친구라는 것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는 것보다 더 큰 축복입니다. 테너 엄정행님의 찬양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영혼의 찬송은 찰스 웨슬레 씨의 준대리 고을 붙인 경배 찬송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의 제물로 드리면서 문을 닫겠습니다. 단순한 코랄 형식의 찬송인데요. 가사와 음악이 모두 품격이 높은 대단히 놀라운 은혜의 찬송입니다. 삶이 찬양이 되고 찬양을 삶으로 고백하는 저와 방송가족들 되길 소망하며 축복합니다. 제작에는 문명선 PD, 저는 찬송지기 김성식 목사였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0: 부산 극동방송 문화부흥 캠페인 책, 책을 읽읍시다. 이달의 첫 번째 추천 도서는 용기는 두려움이 없는 게 아니라 두려운 일을 하는 것이답니다. 안호성 목사가 쓴 이 책은 상황보다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삶을 따뜻한 이야기와 함께 풀어낸 책입니다. 두 번째 추천 도서는 고난 사전입니다. 허진열 목사가 집필한 이 책은 어린 딸의 간이식과 10년의 투병이라는 깊은 고난을 통해 경험한 하나님의 섭리와 위로를 담은 책입니다. 여름을 채우기 가장 좋은 시간, 책과 함께 마음의 쉼을 더해보시기 바랍니다. 이 캠페인은 부산극동방송과 세상의 빛들을 전하는 고신대학교가 함께합니다.
1: AI는 무엇이든 척척 만들잖아요. 그런데 AI가 되살릴 수 없는 소리도 있대요. 사라지면 다시 살릴 수 없는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공익광고협의회.

0: CGBC 메신 FM.
1: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2026년 극동방송 주제 선구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주님과 이 아침을 거룩하고 복된 주일 아침입니다. 평안하십니까? 공부영입니다. 우리는 매일 문을 닫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방문을 열어야 하루의 삶이 시작되고 또 문을 열고 나가야 학교로, 직장으로, 교회로 나갈 수가 있고 저녁이면 결국 집에 문을 열어야 집으로 들어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 일생은 문을 여닫는 일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고 사람은 평생을 문으로 드나들다 결국은 또 문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0장 9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네, 이 땅에서 드나드는 문이 어느 문이었느냐에 따라 마지막에 들어갈 문도 결정이 납니다. 이 땅에 하나님의 집인 교회, 좁은 문에 열심히 출입한 사람은 당연히 천국 문으로 들어가겠지요. 반면에 세상의 넓은 문, 유흥과 향락의 문으로 출입한 사람은 지옥 문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예수님은 문입니다. 구원의 문이십니다. 예수님이 두드리고 계실 때 때가 늦기 전에 구원의 문을 여십시오. 그리고 날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십시오. 그 좁은 문이 천국을 향하고 있음을 알게 될 테니까요. 매일 아침 은혜의 찬송과 큐티로 엮어드리고 있는 주님과 이 아침을 첫 곡입니다. 구원으로 인도하는 클래식 콰이어입니다.

0: 라디오 큐티.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라디오 큐티는 나침반 출판사가 발행한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 경건생활 365일 세일을 행하리라와 함께합니다.
1: 너희가 믿음에 서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버리운 자니라. 고린도후서 13장 5절 말씀입니다. 행함으로 증명하라. 오늘의 큐티 제목입니다. 사람은 서로를 100% 신뢰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서약이라는 제도가 생겼습니다. 사람은 대부분 중요한 일을 앞두고는 서약을 합니다. 서약은 자신이 어떤 일을 반드시 하겠다,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여러 사람 앞에서 공표하는 것입니다. 결혼식에서는 신랑과 신부가 서로를 평생 사랑하겠다고 서약합니다. 법정에서 증인은 진실만을 말하겠다고 선언합니다. 미국의 대통령은 취임에 앞서 성경에 손을 얹고 국정을 올바로 이끌겠다고 서약합니다. 집회와 수련회에서도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겠다고 고백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나타납니다. 서약의 효력은 평생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자기의 사리사욕을 쫓아 이 서약을 너무도 쉽게 무시하고 어깁니다. 오늘부터 술을 절대 마시지 않겠다 라고 서약을 한 뒤 다음날 다시 술을 입에 대는 사람의 행동에서 진실이 느껴집니까? 우리도 이런 사람처럼 신앙생활을 하고 있진 않습니까? 책임지는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히 필요한 시대입니다. 주님과의 서원과 서약을 절대로 가볍게 여기지 마십시오. 순간의 감정이 아닌 평생 지키며 살겠다는 결단으로 서원을 드리고 있습니까? 옳은 말과 듣기 좋은 고백이 아닌 책임지는 삶으로 복음의 위력을 보여주는 강단 있는 크리스천이 되십시오. 복되고 형통합니다. 아멘. 주님, 주님과 약속할 때 신중히 생각하고 성령님의 감동에 따라 약속하게 하소서. 주님과의 약속을 잘 지키며 살고 있는지 자신을 살피고 개선합시다. 묵상하시면서 각자의 영적 일지를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큐티 낭독의 장대진이었습니다.

매일 아침 삶의 지혜와 소망을 들려주는 김장환 목사님과 함께하는 라디오 큐티는 유튜브 영상으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을 모르는 분에게는 전도용으로, 믿음의 가족들에게는 풍성한 하루를 선물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샵 1069, 우물정 1069, 50원의 유료 문자로 큐티라고 보내주시면 라디오 큐티 유튜브 영상 링크를 보내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오늘도 우리의 눈을 바꾸시기 원하십니다. 좁은 시야를 넓혀주시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각을 새롭게 하시며 마침내 우리의 시선을 하늘로 향하게 하십니다. 오늘 하루도 눈앞의 현실보다 우리보다 먼저 우리를 보시고 더 큰 일을 이루실 예수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을 바라볼 때 우리 삶도 새롭게 될 겁니다. 주님의 평안이 여러분과 함께 하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찬양 풍경 제작의 김겸, 저는 더사랑 지구촌교회 조범준 목사였습니다. 우리는 지금 생명을 전하고 있습니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 표어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7시를 알려드립니다.

0: 나의 사랑, 나의 조국, 나라를 위한 기도. 창원남 중학교 교목이신 박현건 목사님입니다.
1: 살아계신 하나님,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주님의 인자하심과 신실하심을 송축합니다. 주님, 우리나라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에 어긋난 일들, 예수님을 따르지 아니하는 잘못된 삶을 회개하길 원합니다. 이 나라의 모든 위정자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며 선한 일에 힘쓰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어긋나는 악한 법안들을 발의하거나 제정하지 않게 주옵소서. 복음의 빛을 따라 평화적인 통일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북한의 체제가 획기적으로 변화되어 북한 주민들이 자유롭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 오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만

0: 섬기는 나라와 교회를 세워가게 주시옵소서. 이 모든 간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1: FM 93.3MHz, 녹산중계소 96.7MHz, 부산극동방송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2: 이 목사의 시와 찬미. 극동방송 방송가정 여러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 목사의 시와 찬미 장유중앙교회 이경로 목사입니다. 네, 2026년 8월 2일 8월의 첫째 주 주일이 활짝 밝았습니다. 네, 오늘도 우리 주님께서 은혜로 우리와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시간도 여름 특집 썸머 스페셜로 진행합니다. 먼저 말씀 한절 읽을까요?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마음을 다하여라고 했는데 여기 마음은 히브리어로 레브 혹은 레바브라고 합니다. 예, 같은 단어죠. 레브, 레바브. 그 이스라엘 사람들의 생각은요, 그 레브, 마음, 심장이라고도 번역하는데요. 여기 이 레브는요, 우리가 깊게 생각하는 어떤 지성적 역할을 행하는 곳입니다. 삶과 생명에 대하여 윤리적으로 판단하여 의지적으로 결단이 일어나는 장소, 그게 레브, 마음, 심장이라고 번역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잠언의 저자는 말합니다. 잘 생각하고 판단하여 분명한 의지로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렇게 권고하고 있는 겁니다. 막연한 신뢰는 뜬구름을 잡는 부정한 종교에 지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이성과 지성을 총동원시켜서 깊이 고민하시고 그리하여 결단하십시오. 여호와에 대한 신뢰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뜨거운 감정이 수반되는 결연한 의지입니다. 참 뜨거운 날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조용히 그 와중에도 삶의 뒤안길을 잘 살펴보시고 판단하십시오. 여호와를 신뢰하는 것이 옳은지 아니면 자신의 명철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이 좋은지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 정말 마음의 결단으로 주를 따르겠다가 결정한 사람들의 삶, 바로 거룩하고 성화의 삶, 예수 믿는 사람 다음의 삶을 나누는 찬양들로 이 시간 함께하기 원합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휘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찬송가 183장을 힘있게 찬송하겠습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어 운행하시며 인간의 생사 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극한 폭염에도 저희의 건강 지켜주시고 주실 은혜의 말씀을 사모하여 기쁜 마음으로 이 예배당에 모여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님, 오늘 이 예배가 지난 주일부터 시작된 요한복음 시리즈를 통해 부민의 강단이 오직 복음으로 충만하게 하시어서 모든 성도가 복음 앞에 새로워지는 예배 하나님이 주목하시며 성령님이 임재하며 주님의 이름만 높임을 받는 그런 예배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일상이 주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가득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예배하는

이 시간 기쁨과 감사와 감격이 넘치기를 원하오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복된 주일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찾아 봉독합니다.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신약 144면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기록된 말씀을 주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예수의 어머니가 예수에게 이르되 저들에게 포도주가 없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하니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 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함께 했습니다.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아멘. 오늘 시원한 복음의 말씀으로 여러분의 영혼을 적시고 돌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난 주일 오후에 오셨던 탈북민 방송인 정윤아 자매님이 귀한 집회를 하고 돌아가셨는데 도착해서 예배 전에 제 방에서 잠깐 대화를 나눴습니다. 작년 겨울에 이제 경기도 쪽에 한 군부대에 강연 요청이 와서 직접 운전해서 이제 이동을 했답니다. 그런데 그 주간에 눈이 꽤 많이 와서 그 도로가 좀 빙판길이 있어서 조심히 그렇게 운전을 하고 갔대요. 근데 아무리 조심했지만 그 공사 구간을 지나는 길에서 그만 빙판길에 차가 미끄러지면서 갓길로 빠지며 그 가드레일과 이런 공사 구간에 요즘에 그 안전 안내하는 마네킹 같은 거 있잖아요. 요렇게 막 세워져 있는 거 있잖아요. 그것까지 그냥 강하게 충격을 해서 차가 미끄러져 저까지 가서 이제 멈춘 거예요. 순간 너무 놀라서 잠깐 기절을 한 것 같아요. 근데 그때 이제 공사하던 인부 아저씨들이 막 부르는 거예요. 막 그 소리에 이제 깼답니다. 딱 깼는데 깨고 순간적으로 빨리 이제 나가야지 하고 딱 움직이려는데 그 날카로운 철근이 뚫고 들어와서 목 밑에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예. 여러분, 만약에 조금 더 차가 미끄러졌으면 여러분 거의 뭐 상상하기도 싫은 일이 벌어지지 않겠어요? 생명을 뭐 잃을 수 있는 그런 좀 큰 사고였다고 합니다. 뭐 저는 그런 얘기를 종종 들으면 다시 한번 확신합니다. 여러분, 저 여러분이 살아가는 일상에 지금도 크고 작은 기적이 일어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감각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은 분명히 자기 백성들 향하여 기적을 베풀고 계세요. 하나님 붙들고 계세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즐비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GK 체스터널이라는 유명한 분이 이 시대는 기적이 사라진 게 아니라 감탄이 사라진 시대이다. 기적은 있다는 거, 우리 일상에 우리가 못 느껴서 그렇지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가나 혼인잔치 배경입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물로 그 놀라운 포도주를 만들어내시는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는 내용입니다. 오늘 이 본문을 유심히 묵상해보면 아, 기적은 이렇게 할 때 일어나는구나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인데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좀 붙잡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포도주가 떨어졌을 때 기적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굉장히 간단하지만 쉽죠. 근데 사실입니다. 자, 3절 볼까요? 기사는 이렇게 소개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여기부터 시작해요. 다시 말하면 오늘 이 혼주 측에서 포도주를 손님 접대용으로 좀 넉넉히 충분히 준비했다면 오늘 이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필요도 없어요. 그렇죠? 근데 포도주가 동이 났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 기적을 행하실 수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같은 맥락에서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구시 기도 시간에 성전에 기도하러 가다가 성전 미문에 앉아 있는 안진뱅이가 구걸하는 모습을 대면하게 되잖아요. 이때 그 유명한 선언을 베드로가 하게 되죠.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하니. 앞에 뭐요? 은과 금은 없다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베드로가 가정입니다. 베드로가 그날 동전이 좀 있었으면 지갑이 좀 넉넉했으면 어쩌면 측은지심으로 그 돈 주고 말았을 거예요. 그러면 그분은 그냥 그 돈 받고 갔다가 또 그 다음날 또 나와 앉아 있었겠죠. 일어나지 못했어요. 그날 베드로의 지갑이 비었기 때문에 베드로에게 동전이 떨어졌기 때문에 그 기적이 일어날 수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나 각자의 준비해 놓은 포도주가 다 있을 거예요. 어떤 분들은 물질의 포도주, 뭐 우리 교회는 안 계시겠지만 세상에 보면 정말 뭐 노후 끄떡없이 탄탄하게 노후 대책을 준비한 분들도 계시잖아요. 또 주변에 권세 있는 그런 인맥들을 많이 알고 계신 분들, 인맥의 포도주도 있고 또 자녀가 늘 참 형통하게 잘 되는 정말 걱정 안 해도 되는 자녀의 포도주를 가지고 계신 분도 계시고 또 큰 병 걸리지 않고 지금까지 뭐 그냥 무탈하게 뭐 이 정도면 나 뭐 여행도 다니고 그냥 일상생활에 지장 없어 이런 나름의 만족하는 포도주를 다 가지고 계실 거예요. 사업, 직장 별 문제 없는 분들. 근데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런 포도주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최선을 다해 준비해도 결국 떨어집니다. 결국 동이 나요. 오늘 이 혼주들 포도주 준비 안 한 거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 준비했으면 여러분 연회장이라는 말이나 연회장은 파티 플래너죠. 이 잔치를 기획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돈을 주고 이 결혼 잔치를 해달라고 맡겼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잔치를 성의 있게 잘 준비한 거예요. 오늘 결혼 잔치는요. 그런데도 포도주가 떨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4장 27절 말씀을 예수님 하신 말씀인데 한번 읽을까요? 시작. 평안을 예, 예수님이 평안을 주겠다 하셨는데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다르다 하셔서 그 말은 여러분 역으로 생각하면 세상이 주는 평안도 있기는 있다는 겁니다. 제가 조금 전에 언급한 것들이죠. 여러분 솔직히 돈에 좀 여유가 있는 분들은 돈 때문에 안심하고 살아요. 그렇죠? 건강한 분들 별 문제 없이 평안해요. 편안해요. 뭐 직장, 사업 괜찮은 분들 세상이 주는 평안이 있습니다. 주변에 인맥이 좋은 분들 그런 평안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세상이 주는 그런 평안들은 그게 떨어지면 평안도 같이 사라진다는 거예요. 돈 떨어지면 불안합니다. 갑자기 뭐가 몸에 발견됐다 그러면 그때부터 이제 절망이 시작되는 거예요. 두려워요. 그렇게 믿었던 주변의 사람들이 어떤 일로 등 돌리고 배신하고 떠나면요. 그 상처는 이루 말할 수가 없습니다. 평안 다 사라집니다. 직장, 사업, 한순간에 뭔가 사업도 문제가 생기면 얼마나 뭐 사업체 운영한 분들 얘기 들어보면 잠을 못 주무시잖아요. 그렇죠? 월급날 다가오면 잠을 못 주무세요. 그게 바로 세상이 주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이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다. 그 말은 예수님이 주는 포도주는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떨어지지 않아요. 영원히 공급된다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거는 동이 납니다. 근데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포도주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포도주 준비하셔야 됩니다. 그렇죠? 제가 방금 언급했던 포도주들은 준비하셔야 돼요. 그런데 준비하시면서도 잊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우리의 영원한 포도주이시라는 거예요. 이거 기억하면 우리 인생의 포도주가 좀 동이 나도 우리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예수님이 개입하실 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발견할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얘기입니다. 11절까지 다 읽었는데 처음에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가 아들 예수님에게 부탁합니다. 이거 해결해달라고. 그런데 처음에 예수님은 거절해요.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 하니까 내 때가 이르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나중에는 개입하셔서 해결해 주시는

나 말이야, 아마도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를 좀 존중해서 그렇게 부탁을 들어주신 것 같아요. 문제는 예수님이 개입하시니까 해결되더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이, 예수님은 우리가 어떻게 할때 우리 삶의 문제에 개입하시는가 말이죠. 저는 간략하게 세 가지 단계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본문에서 찾습니다. 첫째, 먼저 예수님을 우리 삶에 초대해야 합니다. 자, 2절 한번 볼까요? 예수와 그 제자들도 홀례의 청함을 받았더니, 예수님을 이들이 초대한 데서부터 시작돼요. 여러분, 예수님을 어떻게 초대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 매일 새벽기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아침에 일어나셔서 출근하실 때, 하루를 시작하실 때 잠깐이라도 주님께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오늘 하루 제 삶의 현장에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직장의 사업체에, 우리 자녀들의 학업의 현장에도 예수님을 초대합니다. 예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간단합니다, 여러분. 이게 예수님을 초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본문 현장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예수님이 현장에 계셨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안 계셨으면 이거 아무도 해결 못 합니다, 여러분. 언제 포도주를 또 새로 사러 가요? 예수님이 여기에 계셨다는 거예요. 초대받아 계셨다. 사진을 한번 보실까요? 제가 한두 달 전에 본 뉴스인데요. 엘리베이터에서 한 60대 남성이 쓰러진 거예요. 갑자기 심장에 문제가 생겼겠죠. 쓰러진 거예요. 그런데 옆에 누가 있었냐? 아기 데리고 남편과 함께 쇼핑 온 서울의 모 대학병원에 그것도 심장내과 간호사가 있었대요. 아니, 아무리 남의 일이라고 이렇게 안 놀라십니까? 서울의 대학병원에 심장내과 간호사가 있었대요. 예. 그냥 뭐 몸에 그분들이 배어 있잖아요. 바로 CPR, 심폐소생술을 한 거예요. 그리고 이제 저게 이제 영상인데 깨어나요. 얼마나 여러분, 저 쓰러진 가족들은 감사했겠어요. 근데 여러분, 저런 뉴스들이 종종 있지만 늘 저렇지 않잖아요. 쓰러졌는데 옆에 CPR을 할 수 없는 분들이나 혹 너무 두렵고 겁이 나가지고, 그렇죠? 막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요청하러 현장을 좀 벗어나는 분들도 있고, 막 신고한다고 그냥 쓰러진 분을 골든타임을 놓치는 경우도 간혹 있잖아요. 그러면 그냥 그대로 그냥 세상을 떠나는 경우도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저는 저런 뉴스들 종종 보면, 야, 그 현장 옆에 누가 있느냐가 너무나 중요하다는 걸 매번 깨달아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인생에 예수님이 계시면 됩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계시면 돼요. 그게 너무 중요한 진리예요. 그래서 늘 매순간 예수님의 도움을 구하고 예수님을 초대하라는 거예요, 우리 삶 속에. 자, 그럼 이번 두 번째는 예수님을 가장 먼저 찾아야 됩니다. 오늘 그걸 발견해요. 3절인데 보십시오. 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에게 이르되 그랬어요. 자, 포도주가 떨어진지라와 예수의 어머니 저 사이에 간극이 있습니까? 없습니다. 문제가 발생하자마자 마리아는 가장 먼저 예수님에게 이 문제를 말했어요. 이게 왜 중요한가?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사실 포도주가 떨어진 문제의 책임자는 연회장입니다. 파티 플래너. 이 사람이 돈 받고 잔치를 기획하고 총괄 지배인 역할을 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당연히 연회장에게 이 문제를 말해야죠. 그런데 마리아는 예수님에게 제일 먼저 찾아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포도주가 떨어지면 사람 먼저 찾지 말고 꼭 예수님 먼저 찾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에게 전화 돌리지 마세요. 예수님에게 전화 돌리세요. 예수님 먼저 찾으세요. 저는 이 여인이 생각났어요. 12년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 그녀가 여러분, 그 사람들 많은 인파에 손을 뻗어서 예수님 옷자락 만져서 마침내 낫기는 했지만, 그의 허비한 인생이 여러분 12년입니다. 성경은 그대로 말해요. 마가복음 5장 26절에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에, 처음부터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이 12년을 허비하지 않았을, 괴로움을 당하지 않고 실망하지 않았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억울합니까, 이 12년이. 고생한 시간들이.

처음부터 예수님을 좀 만났으면. 그래서 여러분, 어떤 문제가 찾아와도 사람 말고 예수님 먼저 찾으시길 바랍니다. 네. 세 번째 작은 3번은요, 예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려면 이제는 예수님에게 전권을 드려야 됩니다. 모든 권한을 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 5절 볼까요? 읽습니다. 시작. 그의 네. 지금까지 예수님의 신분은 청함을 받아온 손님이었다면 마리아의 이 선언 때문에 이제 예수님의 신분이 이 잔치 현장에 주도권을 쥔 주인으로 바뀌어버려요. 예수님이 말하면 그대로 하라 그랬으니까 예수님이 모든 것을 개입하실 수 있고 간섭하실 수 있는 위치가 됐다는 거예요. 제가 뭐 이 비유를 제가 몇 번 드렸어요. 제가 어릴 때 제 부친이 목회하시던 교회에 봄, 가을, 부흥에 두 번 하면요. 강사 목사님 오시면 뭐 교회 주변에 뭐 여관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좀 그래서 자주 저희 집에 3일, 4일을 모으셨어요. 그럼 강사 목사님들 오실 때마다 저희 어머니가 늘 하시던 말씀이 목사님 집이라 생각하시고 정말 편하게 계십시오. 늘 이렇게 말씀은 해요. 근데 제 기억으로 단 한 분의 강사 목사님도 3일 동안 계실 때 정말 메리아스만 있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걸 본 적이 없어요. 왜 그렇죠 여러분? 말은 편하게 있으라 했지만 손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제약이 있어요. 불편함이 있습니다. 그게 손님이에요. 여러분 질문을 드립니다. 부민교 성도님들은 예수님이 여러분 삶의 주인 맞습니까? 정말이세요? 그럼 여러분 삶의 모든 전권을 드렸나요? 여기는 왜 노맨이십니까? 드렸나요? 여기는 좀 부족하죠. 저도 마찬가지. 생각해보니까 다 못 드렸더라고요. 다 드릴 것만 같았는데 다 못 내려놔요. 이것만은 안 된다고 쥐고 있는 뭔가가 있더라고요. 주님, 그것만은 안 돼. 그건 제가 결정할게요. 자녀 문제만큼은 노터치. 하나님, 그건 제가 할게요. 제가 원하는 데 보낼게요. 하나님, 돈 문제만큼 안 됩니다. 헌금? 요건 제 신앙 양심대로 할게요. 우리 박현명 목사님은 절대 헌금 설교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헌금 얘기는 불편할 수 있잖아요. 근데 여러분, 헌금도 결국 믿음의 영역이에요. 헌금도 예외가 아니에요. 모든 돈 문제 마찬가지. 내려놓지 못하고 있는 뭔가가 있어요, 우리 속에. 근데 죄송하지만 아직 이런 게 있다면 주님이 여러분 삶에 아직 손님이에요, 손님. 전권을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전권을 드려야 주님이 여러분 삶 속에 마음껏 일하세요. 제약받지 않아요. 뭐든지 개입하고 간섭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마지막 세 번째 큰 3번입니다. 기적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아멘이십니까?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그때 기적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 7절 볼까요? 예수께서 하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 가득 채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 하인들 입장에서 바라보며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죠. 예수님이란 분이 지금 뭔가를 행하시려고 하는데 포도주를 만들겠다고 하니까 항아리에 물을 채워요. 여러분, 포도주를 만들면 일단 포도주는 액체잖아요. 물은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 물을 채우러 하는 순종은 그냥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제가 보여드릴게요. 실물 설교를 한번 하겠습니다. 자, 투명한 유리컵인데요. 물을 채우라 하셨어요. 채웠습니다. 여기까지 순종이 돼요. 근데 여러분, 저는 이제 여름에 특히 맹물보다 이렇게 보리차나 이런 거, 도라지차, 우엉차, 결명자차, 보이차 이런 거 좋아하거든요. 이 집에 멍든 갖고 왔어요. 부어볼게요. 붓고 몇 번만 저으면 찬물도 잘 녹아요. 그럼 진짜 우리가 우려 먹는 보리차처럼 돼요. 여러분, 제가 왜 이걸 보여드리냐. 하인들 입장에서 맹물을 채우려도 채웠어요. 여기까지는 이해가 됩니다. 왜? 포도주는 액체니까 물이 있어야 되니까 일단. 이 예수라는 분이 이제 물을 채워서 여기다가 뭘 첨가하겠구나 생각합니다.

생각하지 않겠어요? 뭔가 특별한 뭔가 있겠구나 생각하지 않겠어요? 생각했는데 아니었어요. 문제는 8절이에요. 8절 볼까요?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아, 이거는 이해가 안 돼요. 왜? 아직 맹물 아닙니까, 여러분? 아직 맹물이에요. 하인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넣지 않아서 아직 붉게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거를 이 상태로 연회장에 갖다 주라. 이거는 여러분 이해도 안 되고 납득도 안 되고 순종하기 힘들어요. 솔직히. 뭐야, 이거? 갖다 줘서 무슨 소리 들으려고? 이 생각이 딱 드는 지점이에요. 그런데 하인들이 이 8절까지도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일하실 때 이해되지 않는 과정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아합과 갈멜산에서 하나님이 참신이냐 바알이 참신이냐 제단 두 개 쌓아놓고 누구 제단에 불이 내리느냐 대결을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정말 이해 안 되는 요청을 하세요. 여러분, 엘리야의 제단에다가 불이 내려야, 불이 붙어야 엘리야가 이기는데 엘리야의 제단에 하나님이 물을 흥건히 부으라 하세요. 물을. 여러분, 물과 불은 상극이잖아요. 물은 불을 끄는 겁니다. 불이 강력하게 임해야 되는 제단에 물을 부으래요. 이해되지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 그렇게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마찬가지예요. 모세가 저는 바로에게 못 갑니다. 저는 그를 능력 안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결국 모세를 바로 앞에 보냅니다. 출애굽시키려고. 거기서 기사를 몇 개 보여주라고 그래요. 그 중에 하나가 모세의 지팡이를 축 던져서 코브라로 바뀌게 하는 거예요. 그렇죠? 던집니다. 뱀으로 바뀌어요. 그리고 잡으라 그래요. 꼬리를 잡으라 그래요. 자, 부민교회 혹시 뱀 잡아보신 분들 계십니까? 꼬리 잡으면 큰일 납니다. 얼마나 유연한데요. 순식간에 틀어서 물어요. 뱀은요, 머리를 순식간에 제압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잡아요. 근데 꼬리를 잡으래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은. 그런데 그렇게 일하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일하실 때 우리가 이해가 되냐 안 되냐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납득이 되냐 안 되냐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 저를 이해시켜 주십시오. 아니요.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와 동의가 필요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의 순종을 요구하시는 분입니다. 순종하면 그 순종을 통해서 일하시는 분이에요. 우리의 이해가 아니에요. 이야기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얼마 전에 언급했던 홍민기 목사님의 다른 이야기인데 홍 목사님이 유럽 코스타 강사죠. 코스타는 유학생들 집회. 코스타 집회 한 주간 인도를 하시고 또 이어지는 집회가 영국 런던에 있어서 이제 비행기로 이동을 해야 되는데 한 주간 집회를 했으면 얼마나 몸이 피곤하겠습니까? 이제 비행기에 타서 눈을 좀 붙이려고 눈을 붙였는데 하나님 주시는 마음인지 계속 마음에 불편한 생각이 들어요. 너 눈 붙이지 말고 옆에 있는 외국인 청년에게 말을 붙여라 그래요. 그래서 뭐 피곤한데 뭐 이런 생각이 들어 그냥 무시했어요. 하나님의 음성 아니다 그러고 무시하고 눈 붙이고 몇 시간 잤습니다. 그러고 이제 런던 공항에 내렸는데 짐을 들고 나오는데 옆에 있었던 그 외국인 청년이 어디 가지도 않고 뭔가 초조한 표정으로 자기 시야 내에 그냥 서성거리는 게 보이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또 뭔가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너 지금이라도 빨리 가서 말을 붙여. 말 걸어봐. 지금이라도. 뭔가 하나님이 조급해하시는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아요. 이제는 뭔가 좀 이상하다. 근데 내키진 않았지만 억지로 갔습니다. 가서 홍 목사님 영어가 되니까 Excuse me, I'm a pastor. 자, 시간 관계상 영어는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나는 목사다 라고 얘기했는데요. 이 A pastor라는 얘기를 듣자마자 외국인 청년이 갑자기 눈물을 펑펑 흘려 목사님 붙잡고 펑펑 우는 거예요. 얼마나 이상합니까? 그런데 진정하고 사연을 들어보니까 이 청년이 잘나가는 사업을 했어요. 그런데 지난 주간에 그냥 막 사기도 당하고 한순간에 사업체가 부도가 난 거예요. 살 소망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등을 돌린 거예요. 아,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일주일 동안 고민하다가 죽어야 되겠다.

마지막으로 엄마 얼굴 한번 보고 싶은 거예요. 고향에 와서 엄마 얼굴 한번 보고 내가 자살하리라. 그러고 비행기 탔는데 비행기 타자마자 마음으로 기도했대요. 어릴 때 선데이 스쿨 다녔던 친구예요. 하나님, 하나님이란 분이 살아계신다면 저에게 오늘 하루 어떻게든 그 증거 하나 보여주십시오. 그럼 제가 다시 용기를 가지고 살겠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했대요. 그런데 그 공항 대합실에서 홍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목사님을 만난 거예요. 여러분, 만약에 홍 목사님이 하나님 주시는 마음에 그냥 무시하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그 영혼 오늘 내일 그냥 자살하는 거예요. 근데 주님 주시는 마음에 억지로나마 순종했기 때문에 한 영혼이 새 생명을 얻은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일상에서나 교회에서나 자주 이런 말 하잖아요. 나를 이해시키세요. 나를 납득시키세요. 그럼 제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님 나라에 맞지 않아요.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그랬어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하면 이해시키겠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분이 저 여러분이 사랑하고 따르는 주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세 가지였어요. 포도주가 떨어질 때, 예수님이 개입하실 때,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우리 삶에 기적을 베푸십니다. 여러분, 순종합시다. 순종합시다. 순종하면 여러분의 삶의 모든 영역에 지금까지 맛보지 못한 포도주의 기적을 주님이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살아간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는 부민의 권속들에게 오늘도 요한복음 2장으로 말씀하시니 감사합니다. 포도주가 떨어질 때, 예수님이 개입하실 때,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때 주님은 우리 삶에 기적을 행하신다 하십니다. 주님, 우리에게 부족했던 부분들이 있다면 회개하게 하시고 다시 마음을 겸손히 추스러 주님 앞에 순종하는 저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들의 다음 한 주간 삶에 일상이 기적으로 뒤덮이는 놀라운 은혜도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365장 찬송할 때 우리 괜찮으시면 손뼉 치시면서 찬송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지난 한 주간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주님 은혜 감사하여 귀한 예물 성별해서 드립니다. 받아 주옵소서. 드려진 예물이 하나님 나라가 세워지는 일에 잘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오늘 예배를 마치며 내일부터 삶의 현장으로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의 일터와 가정과 학업의 현장에 친히 동행하여 주옵소서. 곁에 계셔 주옵소서. 특히 물질의 결핍으로 위축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소유하였기에 다 가진 줄 믿고 당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암과 내 몸을 괴롭히는 크고 작은 질병 때문에 지금도 투병 중에 있는 성도들 주님 붙드사 결코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 하나님은 라파의 하나님이시오니 반드시 치유하실 줄 믿고 믿음으로 견뎌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진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광주리에 담겨 생명을 살리는 역사를 이뤄낼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봉헌 기도 드리옵나이다. 다 일어서시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다 기억하시면서 여러분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선포하십시다. 하나님은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시작. 하나님은 예, 포도주가 떨어져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개입하시면 되고 우리가 이해 안 돼도 열어놓고 순종하면 반드시 여러분 한 주간 귀적으로 뒤범벅된 삶을 사실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비준비하시니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십시다.

0: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영원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포도주가 떨어져도 예수님을 초대함으로 그분께 전권을 드리며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함으로 그 모든 문제 해결함 받으며 살기를 다짐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1: 라디오 주일 예배. 지금까지 부산시 서구 구덕로에 위치한 부민교회 지난주 예배 실황을 녹음 편집해 방송해드렸습니다. 말씀은 박현명 목사님께서 전해주셨습니다. 오늘 방송 들으시고 신앙생활에 도움받기 원하시거나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부산 전화 051-256-6300 256국에 6300번 부민교회로 연락주시거나 051-780-2828 부산극동방송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라디오 주일 예배 오늘 이 시간을 마칩니다.

극동방송 창사 70주년 기념 나라사랑 축제. 올해는 여수와 익산에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복음 70년, 광복 81주년. 대한민국의 역사를 기억하고 복음으로 미래를 노래하는 감동의 축제.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 축제가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조선의 바다를 지켜낸 이순신 장군의 용기, 대한독립을 향한 뜨거운 함성, 6.25 전쟁의 아픔을 딛고 눈부신 회복과 성장을 이뤄낸 대한민국, 우리 민족의 감동적인 역사가 극동방송 전국 13개 지사 700여 명의 어린이 합창단이 선사하는 웅장한 합창과 아름다운 찬양, 그리고 화려한 퍼포먼스로 생생하게 펼쳐집니다. 대한민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평화와 통일을 향한 소망, 그리고 다음 세대를 향한 희망을 함께 나누는 시간. 온 세대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뜻깊은 축제, 여러분을 초대합니다. 8월 13일 목요일 저녁 7시 30분 여수 진남체육관, 8월 14일 금요일 저녁 7시 30분 익산 실내체육관. 2026 나라사랑 축제 참가를 원하시는 분은 전남동부 극동방송 지역번호 061-650-3800, 전북극동방송 063-854-0911번으로 지금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2026 극동방송 나라사랑축제에서 여러분을 기다립니다. 올여름 여수와 익산에서 가장 뜨거운 감동을 만나십시오.

0: CBC 미션 FM
1: 복음 70년, 은혜 70년 2026년 극동방송 사역표입니다. FM 93.3MHz 녹산중계소 FM 96.7MHz 대한민국 선교중심 극동방송입니다. HLQQ 극동방송에서 9시를 알려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시편과 함께하는 모닝브레이즈 썸머 스페셜 8월의 첫 주일 아침 인사드립니다. 주님 품 안에서 온전히 쉬어가는 오늘도 복된 날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주시는 새 힘으로 우리의 영혼을 가득 채우는 날입니다. 더위에 지치고 또 일상에 방전되었다면 우리의 마음 오늘 이 아침 울려 퍼지는 찬양과 또 시편 말씀을 통해서 독수리처럼 날아오길 소망합니다. 내 영혼의 바캉스 기쁨으로 출발합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를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